0: 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호남, 충청, 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각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며 이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방 정부도 지역 특색에 맞는 핵심 산업 육성 투자 방안을 연구해 주길 부탁한다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조달에 나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034명, 이재민은 15,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인 지안루카 람폴라 델 틴다로 베네수엘라 유엔 상주 조정관은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력해 보디백 만 개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진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에 1억 위안, 우리 돈 227억 원 규모의 긴급 무상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금 지원에 이어 1억 위안 규모의 긴급 무상 구호 물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호 물자는 지진 피해 복구와 재건에 사용되고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수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적십자회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늘 출소합니다. 2024년 5월 구속된 김 씨는 오는 11월이 만기 출소이지만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해 5개월가량 일찍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압구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뒤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대회 중에 광주일고를 상대로 지역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구 야구부의 일부 선수들은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대회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외쳤습니다.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하게 하는 구호로 광주일고는 즉시 심판진을 통해 항의했고 심판들도 배재구 측에 주의를 줬습니다. 논란이 일자 배재구 측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선수들을 학책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야구부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양보 요구만 반복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민 벨 낯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선언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6도, 습도는 61%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

0: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1.98%, 2.2%, 1.65% 익숙한 숫자일지 모르겠습니다. 화성 동탄의 지난 3주 동안의 아파트 가격 오름폭입니다. 정말 미친 듯한 수준의 오름세였는데요. 결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기흥과 구리도 같이 묶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통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두더지 잡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조만간 이 내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강세였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죠.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려 8%나 치솟았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세였는데 정말 오랜만에서 올랐던 건지 이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주가를 두고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장의 이슈들은 일부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의 잡음은 누군가에겐 은퇴 자금의 타격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이 타격을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은퇴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만나보시죠.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부자가 되는 비법 부자 대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 상품부의 김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시장 보면서 안 놀라셨습니까 혹시?
1: 그렇죠. 매우 간만에 코스닥이 많이 오르는.
0: 네. 아니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8% 올랐어요.
1: 그런데 요즘 하도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빈번해서.
0: 아, 그건 또 그래.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코스닥 8% 굉장히 놀랐는데 예. 어제 보니까 바이오, 2차전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오른 겁니까? 왜 오른 겁니까? 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1: 사실 반대로 그동안에 예. 안 좋을 만큼 너무 일방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0: 아.
1: 예, 일시적인 뭐 반도체가 쉬어갈 때
0: 예.
1: 이렇게 좀 강하게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코스닥 관련해서는 조금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장이 좋았고 코스닥도 사실은 연초에는 좋았습니다.
0: 그리고
1: 코스피 5000이 돌파하면서 그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나왔고 뭐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대감이라는 게 사실 컸고 올해 자본시장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 초점은 코스닥 시장 그렇죠. 활성화 쪽에 네.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월 넘어갈 때 아 시장 많이 올랐고 이게 좀 코스닥으로 좀 더 온기가 확산될 거고 때마침 뭐 4월, 5월, 6월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큰 바이오 기업들은 학회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3월에 전쟁이 터지고
0: 그냥 뭐 여접시
1: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은 다 뭐 반도체도 안 좋을 수 있었지만 상당히 이제 예외적인 흐름으로 갔죠. AI 투자라는 거스를 수 없는 게 이제 전쟁 변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0: 네.
1: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터져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반도체에 쏠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코스닥을 우리가 뭐 펀더멘탈로 얼마나 네.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냐는 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모두 토해냈고 사실은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어제 뭐 올라와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왜 올랐냐보다는 그동안에 사실 일방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들의
0: 예.
1: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뭐 이제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내일 7월 1일이 코스닥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뭐 여의도에서 행사들도 뭐 많이 하고 행사라는 게 뭐 잔치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0: 그 떡을 돌리나?
1: 예. 거래소에서 40개 넘는
0: 네.
1: 그 코스닥 대표 기업들 IR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자기네 회사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반도체에만 관심이 쏠려 있던 투자자들한테
0: 네.
1: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뭐 오늘도 장 시작할 때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 어쩌다 했는데
0: 네.
1: 뭐 오늘도 만약에 꽤 유의미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면은 사실 하반기를 앞두고 좀 그런 기대감들을 투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스닥이 나빴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쏠림이 너무 거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는 이 상황 이게 약간 다시 자금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로 볼 수 있습니까?
1: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직은 문제다.
1: 왜 네. 그러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쏠림이 사실은 불편한 거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펀더멘탈.
0: 반도체가 돈 다 벌고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더 쏠려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데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쏠림이 과도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뿐이죠. 자,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어제 오후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대규모 AI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팹을 짓겠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밝혔고요. 그런데 이게 별로 호재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1: 네.
0: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1: 뭐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은
0: 예.
1: 상당히 장기적인 스토리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어제 그 투자에 대한 주식시장의 효과가 코스닥장을 이끌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투자에 따른 낙수효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0: 소부장으로 갈 것이다.
1: 예, 예를 들면 예. 서남권 관련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갔다든지 예.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
0: 그 와중에 엉뚱한 회사도 상한가 하고 막
1: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는 투자의 주체인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I 투자를 하겠다라는 받는 주체는 빅테크 기업들이고 네. 사실은 수혜를 받는 거는 이걸 물건을 팔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대규모 투자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은 받지만 아직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별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요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가격 오르는 거 그다음에 수요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걸 기반으로 이익 추정을 하는 건데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중간중간에 뭐 메모리를 덜 쓰는 기술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시장을 흔들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메모리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관련 이슈로 뭐 소송을 걸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크게 뉴스가 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애플이 이제 조금 이제
0: 쇼크가 있었죠.
1: 애플이 예. 사실은 이제 비싸서 못 쓰겠다를 표출을 하는 거죠. 가격에 정가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어저께 중국에 뭐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좀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고 가는 사이클 안에서 한국 쪽에서 많이 가져가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단기 쉬어가는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결국에 이 메가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가 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블룸버그 쪽에서 그런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거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당국 쪽에서는 발끈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었단 말이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좀 과도한 풀입니까?
1: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래서 예.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다 뭐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공장 하나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용수 발전 인력 이게 사실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게 사실 잘 돼 있으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죠.
0: 아, 그렇죠.
1: 안 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앞선 부분은 사실 정부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짓는 거는 워낙 미국은 민간 주도로 투자를 잘해왔지만 사실은 지금의 투자 규모가 민간도 지금 허덕거리는 상황이고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이런 네. 것들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0: BIS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했더라고요.
1: 그런데 예. 이제 예.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늘 이 전제는 이 AI 투자 사이클을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간다는 관점에서 누가 먼저 멈출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미국도 결국 정부 쪽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AI 관련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소프트뱅크가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정부 주도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사이클이라는 게 민간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의 어떤 개입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뭐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투자는 확실히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어쨌든 코스피 지수 지금 장중 고점을 지난 19일에 넘어선 다음에 정말 변동성이 미친 듯이 심해지고 네. 있어요. 빅스 지수가 뭐 역대 최고였다고 뭐 이런 빅스가 아니지 V코스피가 그런 말도 나오던데 일단은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짚어볼까요? 국민연금의 7월 리밸런싱 이게 우려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월 초에 일단 6월 달까지 이제 리밸런싱을 유예했고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허용하고 있는 각 자산별, 뭐 주식, 채권, 그다음에 지역별, 뭐 국내냐 해외냐에 대한 비중이 있을 거고. 그게 뭐 그냥 막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금 자산 배분이나 이런 데 통해서 예. 정해질 건데 1월 달에 어쨌든 꽉 차 있던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리밸런싱을 유예를 했고요. 2월 말까지요.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주식 투자 비중 자체를 늘려버려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추정할 때 전체 자산에서 최대로 만약에 운용한다라고 하면 28.8%까지 허용될 거다인데 지금 시장에서 분석하는 지금 애널리스트들 평가 기준으로 한 8,200, 300포인트 선에서는 이걸 넘어선다.
0: 이미.
1: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8,500선 오늘 뭐 넘는다 뭐 이렇게 치면은 리밸런싱 할 이제 금액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대략 한 9,000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네. 운영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뭐 한 25조에서 많으면은 70조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 국민 연기금 수급으로 잡히는 이제 연기금 순매수로 보면은 네. 최근 1년 동안 한 10조 이상 매도했습니다. 계속 연기금은. 그리고 뭐 지금 6월 달에도 한 2조 3천억,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예. 네. 그래서 사실 연기금을 계속 사다가 갑자기 판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매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인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개된 건 없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본인들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과연 주면서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연기금 리밸런싱으로 시장이 약간 조금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0: 네.
1: 그거를 시장의 단순한 하락 요인으로 짓기에는 조금 과도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우려 하나 짚어봤고요. 두 번째,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닐까 싶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1: 예, 뭐 이 부분은 현재 생태계에서는 예.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은 확실히 있겠죠. 실제로 그 두 배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나오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매수 사이드가 합산으로 하면 총 이제 11번 나왔더라고요. 5월 27일 이후로.
0: 예.
1: 근데 뭐 매수가 6번, 매도가 5번 이런데 이게 이제 빈도로 치면은 전쟁이 터졌던 3월, 4월 이 두 달간의 합산보다 일단 수치로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전쟁이 완화되고 우려가 이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분명히 네. 이 효과가 있을 거고요.
0: 저도 기자 생활 2주년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1: 네. 근데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레버리지 상품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미 미국은 보편화되어 있고
0: 예.
1: 우리는 그걸 도입하면서 사실 이제 규제로 뒀던 게 좀 종목이 커야 된다. 그래서 시가총액 10% 넘는 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라는 얘기고.
0: 둘밖에 없잖아요.
1: 문제가 이

0: 불의 비중이 지금 합산 시총이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1: 아.
0: 예, 이 둘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그 사이에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ETF 하나의 거래 대금이 지금 코스닥을 넘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들의 시가총액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맞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어쨌든 출시 이후 한 달 동안의 순매수 평균 ETF가 14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두 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 한 달이었고 최근 5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5,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후. 아직까지 시장에서 네. 관심이 많고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 영향은 있는 건 맞다. 다만 또 그만큼 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장이 분산되고 이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지금처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는 조금은 지켜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짚어봤는데 연기금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 요 두 가지 봤는데요. 둘 다 지금의 변동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근본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쏠림이 이제 계속되는 게 뭐 불편하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고 전쟁 이후에도 보여준 거는 반도체는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투자자들이 확신을 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산 시총이 지금 50%를 훌쩍 넘어서서 55%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75% 이상을 전자하이닉스가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들 둘이 가야지 결국 코스피가 만을 넘고 12,000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 둘을 빼버리는 순간 국내 주식 증시에서는 살 만한 주식이 사실은 많이 줄어듭니다.
1: 맞아요. 네. 지금 누가 물어보면 반도체 외에는 추천해 줄게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0: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밸류는 예. 지금 코로나 유동성 시기 때 주가가 급등했던 PER 16배 수준까지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1: 그럼 코리아 프리미엄이네요. 이
0: 그렇죠.
1: 부분은.
0: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지만 이 추세가 아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더 쏠려서 가냐 쏠림의 정도의 차이가 네. 있을 거고 그게 완화가 되면 뭐 어제처럼 코스닥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유명했던 원자력이나 전력기기 테마나 이런 테마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다. 5월 중순 이후로는 정확하게 반도체 관련된 걸로만 쏠려서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직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 탑2 종목에 대한 선호도를 지우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부자 대세 오늘은 김현 우리은행 WM 상품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1부의 마지막 순서 퀴즈 시간입니다.

0: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같은 3대 분야에 무려 4,700조 원을 쏟아붓는 대대적인 투자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 800조 원이 투자되는 이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제2의 반도체 메카로 육성을 한다고 해요. 정부는 평택이나 용인 같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용수 공급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호남 지역을 제2의 반도체 벨트로 낙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과 바람 그리고 이것 등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이 그 최적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 드릴게요. 반도체 공장에 입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물, 이거는 용수를 말하고요. 바람과 이것은 풍력과 태양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별빛, 2번 햇빛. 1번 별빛, 2번은 햇빛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별빛, 2번 햇빛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로는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떤 후속 대책들이 나오게 될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대박을 원하시냐, 쪽박을 원하시냐 이렇게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은 쪽박을 원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퇴직연금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더욱 쪽박을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는 그동안 묻어두길 잘했다,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퇴직연금을 굴려온 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퇴 뒤 자금 설계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상무님의 숙제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아, 연금 그래? 저축계좌도 만들고요. 예, 저도 이제 슬슬
1: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0: 예. 그렇게 혼나면서도 안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근데 가입자들의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큰가 보네요.
1: 그렇습니다. 뭐 퇴직연금이 한 500조가 이제 도입 20년 만에 넘어선 건 예. 되게 양적으로 성장한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제 가입자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전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아직도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0: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좀 낮은 거.
1: 예. 최근에 이제 뭐 TDF나 뭐 ETF 같은 투자 상품들이 좀 활성화되고 투자 문화가 좀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면서 예. 일부 이제 자산 비중을 이제 주식 비중들을 높게 가져가신 분들은 최근 1, 2년 성과는 되게 좋게 나오고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성과는 안 좋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지는

0: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퇴직 후에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시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유료문자 우물정의 공고사으로 보내주시면 상무님께 여쭤보고 한번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 보통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그러니까 DB가 있고요. 확정기여형 DC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제도 차이를 저도 여전히 헷갈리고요.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되나요?
0: 일단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자기가 가입해보면 금방 합니다.
1: 해봐야 알아 확실히. 아, 예.
0: 이제 퇴직금은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인데 그 돈을 예. 회사 외부 금융회사 등에 보관하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1: 네.
0: 이제 회사 바깥에 보관한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고 이제 DB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니까 성과 좋든 나쁘든 회사가 책임을 질 거고 근로자는 운영 성과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 그러니까 알아서 찍히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0: 원래 퇴직금 룰에서 정한 대로 그냥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무슨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답하는 분의 상당수가 DB형. 확정 급여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건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런 건가요?
0: 관심이 별로 없죠. 내가 운영해봐야 성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운영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DC형은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자기 퇴직 계좌가 있습니다.
1: 예.
0: 1년을 일하면 회사에서 한 달치 급여 정도를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자기 퇴직 계좌에. 그럼 스스로 운용하고 퇴직할 때는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하고 그거 운용해서 나온 수익을 자기가 퇴직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 계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볼 수가 있죠.
1: 수익률도 나올 것이고.
0: 당연히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또 투자도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니까 DC형에 가입하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DC형이고 내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 있는지 하고 요즘은 출퇴근 길에 아니면 아침에 회사에 자리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 계좌 확인하시는 분들 많은
1: 업무 준비다.
0: 그렇죠. 업무 준비도 중요하고 이제 자기 노후 준비도 중요한 거니까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후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하죠. 이 DC형으로 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DB형으로 하고 있다. 이거 제가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0: 근데 회사가 이제 DB형 퇴직연금하고 DC형 퇴직연금을 두 개 다 도입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DB형만 있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추가로 DC를 더 도입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만약 회사에 확인해 봤더니 DB형도 있고 DC형도 있다. 주로 어떤 회사가 이런 게 맞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 도입한 회사들.
1: 아, 예, 예.
0: 임금 피크제 도입한 회사는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두 개를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최근에 또 어떤 회사들이 늘어나냐면 연봉제 회사들.
1: 네, 네.
0: DB형 제도는 퇴직하기 직전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연봉제는 내가 올해 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같이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연봉이 떨어지면 퇴직금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DB형 대신 DC형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나 더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B형하고 DC형 두 개가 다 도입했다고 보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이런 데 우리 회사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시면 돼요.
1: 네.
0: 수시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만약에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어디 어디 선정하고 있느냐. 보통 뭐 한 군데만 하는 데도 있고 뭐 두세 군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나는 ETF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 ETF 제공은 하지만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는 증권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증권사로 할래. 그러면 이제 전환 시점이랑 일자를 정해가지고 퇴직금 DB형에 쌓여있던 퇴직금 전체를 그 시점으로 이제 중간정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돈 전체를 DC형 계좌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상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자기가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1: DB만 가입돼 있는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0: 그거는 이제 근로자 과반의 의지가

0: 있으면 이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할 수 있어요.
1: 아, 네.
0: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선정을 하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해서 그건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추가로 더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는 그런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쭉 보면요. 상위 10%는 19.5%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위 10%는 0.5%에 그쳤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위험형 상품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과거에는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면 평균값만 보여주니까 그 평균은 전체 자산의 한8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평균 수익률 딱 보여주면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0: 작년부터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수익률을 상위부터 하위까지 좀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25년 수익률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적립금 중에서 한 84% 정도는 이제 실적 배당형에 투자를 한 걸로 나와서
1: 네.
0: 주변에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뭐 반도체 ETF나 뭐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꽤 많이 있으시고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TDF 같은 상품에다 퇴직금 맡겨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있고 그분들은 주식 노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최근 상승장에서 수익이 좀
1: 좋았겠죠.
0: 높게
1: 네.
0: 나타났을 거고요. 반대로 여전히 이제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립금의 74%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 당연히 예적금 정도의 수익률 정도, 거기서
1: 밖에 안
0: 조금 더 나오는
1: 되겠죠.
0: 정도 수익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갭이 되게 크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1: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한 5년 뒤에 퇴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위험한 건 싫고, 그렇다고 해서 좀더 벌겠다고 이쪽에 왕창 넣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것 같거든요. 요 황금 비율 어떻게 정해야 돼요?
0: 보통 그게 되게 어려운 것
1: 네.
0: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같은 상황에 어떤 걸 많이 느끼냐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으면 포모를 느끼잖아요.
1: 소외감 느끼죠. 화나지.
0: 반대로 또 막상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퇴직금인데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내 노후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또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1: 안 그래도
0: 있어요.
1: 많이 올라버리기도
0: 그래서
1: 했고.
0: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거 중에 뭐 최근 지금이 오늘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30이라는 숫자 정도가 찍혀 있는 TDF를 많이 권유를 해드려요. 그러면
1: 2030이요.
0: 주식 비중이 한40% 내외 정도 될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안에서 종목이나 글로벌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 주식이 한40% 내외, 채권이 한60% 정도로 운영을 하고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될 필요도 없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다시 6대 4 정도로 맞춰주고
1: 네.
0: 이렇게 하는 것들을 펀드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좀 덜고 부담을 덜수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소외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면은 손해는 좀볼수 있겠지만 상승장에서 아예 또 이익을 향유 못하는
1: 완전히 소외될
0: 고통도
1: 일은 없을 것이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그걸 자기가 4대 6을 딱 나눠가지고 막 관리한다는 게 쉬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1: 바빠요.
0: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자산 잘 배분돼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일반 직장인들한테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 밖에 이제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펀드들을 한 절반 정도 담아놓고 ETF에다가 자기 자본들을 조금 더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TDF 상품은 안정성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그 안정만한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어. 라는 분들한테 적합하다.
0: 그렇죠. 예금보다는 좀더 나은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약간 부족해. 그리고 시장 상황이 너무 휘둘려 가지고 올라갈 때막 사고 싶다가 떨어지면 막 패닉이 오고 이런 분들이라면 개별적으로 그 ETF 같은 거래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타겟 데이트 펀드. 그렇다고 예금만 하다 보면 그 물가 상승률 간신히 쫓아가는 정도의 수익을 나기
1: 뭐 요즘 못
0: 때문에
1: 쫓아가죠. 뭐.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현타가 오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TDF는 뭐 ETF처럼 주식시장에서 사는 건 아닌 겁니까? 어디 가서 가입을 해야 돼요?
0: 그냥 퇴직연금 DC형 퇴직

0: 퇴직연금이나 IRP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하신 분이면 거기 안에서 가서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도 되고 은행도 되고 보험사도 있고 자기가 가입 가능한 TDF 상품들이 있거든요. 하실 때 이제 뒤에 숫자가 네 자리가 붙어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뭐 2030이면 2030년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1: 20대, 30대가 아니라 연도다. 예.
0: 2045라면 2045년 정도
1: 네네.
0: 퇴직을 예정하신 분, 뭐 2045를 고르시면 아직까지 기간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1: 네.
0: 지금 주식 비중이 한 70~80% 될
1: 아,
0: 거예요.
1: 조금 더 위험하게 가는 거네요.
0: 그러다가 이제
1: 네.
0: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두고 그 비중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한40% 내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그 비중 조절까지도 이제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서 젊었을 땐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은퇴를 앞두고는 좀 비중을 줄이고 싶고 그걸 내가 하기는 싫고 펀드에 맡기고 싶다 하시는
1: 네.
0: 분한테 좋은 게 이제 TDF 같은 상품입니다.
1: 참 펀드 이렇게 금융상품이 발전할수록 편한 것도 확실히 있긴 있는데 더 위험해지는 것도 많고 아무튼 잘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퇴직연금 IRP와 개인연금 운용한 지 3년이 된 50대시래요. 매월 5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식으로 넣고 있대요. 요거는 교과서적인 거죠.
0: 네.
1: 20만 원은 IRP 계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요 비율은 적절한 겁니까?
0: 근데 연금저축하고 IRP를 이제 나눠서 지금 적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900만 원 정도까지 저축입니다.
1: 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매월 50만 원 넣는다는 거는
0: 그렇죠.
1: 연 600을 맞춘 거.
0: 그렇죠. 연금저축은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600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한 달에 50씩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과된 금액은 추가로 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12번 600만 원 맞춰 놓으시고 초과되는 금액을 이제 IRP 계좌에서 저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월 50만 원 연금 저축 계좌, 그다음에 나머지는 IRP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IRP 쪽에선 또 TDF 펀드로 몽땅 넣어서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연금 저축 계좌는 ETF를 많이 하시나요? 한 7개에서 8개 종류를 배분해서 하신대요. 이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뭐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1: 조금
0: 같고요.
1: 좁히는 게 아무튼
0: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7개, 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ETF 중에서도 뭐 반도체 ETF만 7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1: 그렇죠. 그거는 문을 딱
0: 그래서
1: 닫히는 문을
0: 분산이 잘
1: 테니까.
0: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은 뭐 사고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할 때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수익률 좋은 ETF 쪽으로 자꾸 옮겨가게 됩니다. 트레이딩이 쉬우니까 자꾸 옮겨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의 형태의 ETF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들이
1: 오,
0: 생겨요.
1: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네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마침 잘 맞아서 상승장을 만나면 좋은 수익도 내지만 반대로 하락장이나 조정장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1: 보통 ETF 하면은 지수형 ETF가 있고 산업형 ETF들이 있잖아요. 업종별. 요런 것들 어떤 정도로 이렇게 배분하면 좋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면 대형 지수형, 시장형형 ETF,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같은 것들을 주로 삼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메인으로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통 핵심 위성 전략이라 핵심은 그걸로 깔아놓고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특화돼서 투자하고 싶은 것들에다가 약간 비중을 실어서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법들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나는 처음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대형 지수 펀드, 시장 펀드, ETF 같은 데서 먼저 배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산 투자, ETF 쪽에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은 우물정의 0945로 상담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퇴직연금에 신경을 쓰고 퇴직 자금에 신경을 써야 되는 배경을 보자면요. 역시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고갈 시점은 2065년까지로 늦춰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많아요. 상무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0: 일단 국민연금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을 때까지 준다. 개시되면 두 번째는 죽어서도 나옵니다. 유종연금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

0: 70.
1: 그리고
0: 네.
1: 이제 좀 오랜 기간 가입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받는 돈들이 한 117만 원이 평균 액 정도 되거든요. 근데
0: 아, 노후를 살기가 만만치 않네요, 이
1: 그죠. 1인
0: 정도면.
1: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0: 네.
1: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비가 한 198만 원 정도 필요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23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지고는 한, 잘하면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수준을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아니, 밥 먹고 반찬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후를 이렇게 좀 즐기려면은.
1: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 수준,
0: 예.
1: 기본적인 최소 생활 수준들을 보장하기 위한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내가 추가로 더 더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연금. 그다음에 집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것들까지 추가로 활용해서 이네 가지 연금원들을 잘 섞어서 노후의 생활비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자기가 플랜을 짜야 돼요.
0: 멀천을 목표로 한번
1: 그래서
0: 플랜을. 예.
1: 뭔가 하나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0: 아.
1: 그래서 나는 퇴직금 어떻게
0: 예.
1: 활용할 건지, 개인연금은 얼마나 더 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택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다 더해서 내가 노후소득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직장인한테 물어보면 이번 달에 받는 월급을 편하게 쓸수 있는 이유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50대들의 가장 큰 불안은 뭐냐 그러면 이제 곧 월급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0: 그게 또 언제인지 당장 올 수도
1: 예,
0: 있다는
1: 그
0: 거.
1: 불안함이
0: 예.
1: 있거든요. 그럼 그 불안함을 제거하는 방법은 직장의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자동소득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잖아요. 그 월급, 평생 월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만들긴 어려우니까 국민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연금저축 IRP 같은 것도 합치고 그다음에 주택까지 합쳐서 내 소득원이 딱 만들어 놓고 내, 아, 이건 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나와라고 하면 좀 불안함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원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
0: 네.
1: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전략을 한번 세워 보는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일단 한 30년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한번 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의 매기가 되겠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에도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이 운영하면 수익률이 3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지금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만 비교를 하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기금으로 운영하면 개인이 운영한 것보다 평균값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기금이라고 해서 수익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안을 해봐야 되는 게
0: 국민연금 몇 년째 되게 안 좋아갖고 욕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1: 그래서 이제 그것도 봐야 되고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또 근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운용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 기금의 건전성은 되게 높아지겠죠.
0: 네.
1: 하지만 그게 수익이 좋다고 해서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자들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0: 예.
1: 연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나빠졌다고 연금을 덜 받는 거는 또
0: 아니죠,
1: 아니죠. 그럼
0: 그것도. 예.
1: 상대적으로 운용에 대한 압박감은 덜하겠죠. 근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 운용 성과에 따라서 내 퇴직 급여 자체가 달라지고 연금액이 영향을 받잖아요.
0: 네.
1: 그 운용하면 수익률이 좋을 때야 모르겠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만만치 않은 피드백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생각처럼 그렇게 내가 자산 배분을 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그렇게 좀 똑같냐라고 하면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과랑 배를 비교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0: 양쪽을 다 보면은 그 어떤 치열함 같은 거의 차이를 사실 체감을 하기는 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고수경제는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네, I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햇빛이었습니다.

4261 쓰시는 분, 4456번 쓰시는 분, 943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 쓰시는 분, 수도권에만 집중하던 청년들이 지방 일자리에도 눈을 돌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도 100% 공감을 하는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한 게 거의 만국병처럼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뭐 청년 일자리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나온 발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현실성이 있었으면 했는데 일단은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3번 쓰시는 분, 오늘도 햇빛처럼 눈부신 하루 보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햇빛이 날이 좀 밝네요. 저 밖에 한 번도 안 나와봐가지고 실내만 있었습니다. 7696번 쓰시는 분, 여름 햇빛은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 발전에 있어서는 여름 햇빛 이렇게 뜨겁고 힘든 햇빛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태양열 발전이 실제로 많이 실용화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너무 커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반도체를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ESS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정도 반도체 단지 규모면은 주변에 원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 일단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모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은 오늘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오르고 있네요. 시장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청주도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또다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일부 구간 정체 남아있는데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여의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북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비슷한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터널들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인데 반대편 도심 진입하는 데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이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위에서 특정 지역을 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0: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1: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압박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예.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총수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하는 걸 역대 정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근데 과거의 정부는 대통령들은 압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 예,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예, 잠시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 잠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내일부터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미 31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명령을 낳는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 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 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 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이제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0: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차별 뭐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대항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상황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한데 이런 초유의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한 척은 지금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또 해수부, 외교부, 뭐 국정원 이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더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소소한 문제라고 보이지긴 한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좀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 결제, 뭐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수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해요. 이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요 쉬고 있는 숨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1: 이재명 대통령의 국...

0: 회의 주재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호남 쪽의 그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좀 치중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호남 인구가 해방 이후에 상당히 감소했고 새로운 환경으로 영호남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잠시 후에 마무리되면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2: 두 기업 모두 다
3: 유승민
2: 광주에만
3: 국민의힘 전
2: 이
3: 의원입니다.
2: 반도체 투자를 뭐랄까요,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문제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지금요,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광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구, 부산 다 어렵습니다.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두고두고 화를 부를 거다.
4: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가
3: 박지원
4: 이루어질 때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호남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호남 가면은요. 김대중이 우리한테 뭐 해줬냐 하는 볼멘 소리가 지금도 나와요. 지난 1년간 너무 잘하셨지만은 이번에도 진짜 잘하셨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1: 인상적이었죠. 네.
4: 보고 이재명의 진심, 이재명의 눈물이 저기 있다. 그리고 얼마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지가 강한가 읽었습니다.
1: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일단 야권에서는 모두가 다 힘든데 왜 호남만 편애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어떻게 보면 국가적 프로젝트가 이렇게 정치 논리, 지역성 논리로 이렇게 비유화되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비판적으로 한 분들 보면 유승민 의원,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추경호 저
1: 대구
5: 지금 이제 대구시장
1: 시장,
5: 당선자
1: 네.
5: 아닙니까? 주로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요즘 시대에는 모든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전부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메가 프로젝트고 권역별로 호남, 충청, 대구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미뤄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투자 액수 같은 게 이제 상당히 호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는데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
3: 어제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5: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 봅시다.
6: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도 32도까지 오릅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2026년도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몸도 점점 힘들어질 텐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거지만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마음의 생채기가 생겼을 수 있죠. 돈 벌고 또 공부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네요.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오늘 그 7번째 편지 띄우겠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죠. 6월 30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브.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든든한 출발선이죠. 생활비, 월세, 각종 지출 감당하다 보면 저축은 뭐 할 수도 없게 되죠.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 기현주 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 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 저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자기 부담금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요. 2년 동안 만기한 경우에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청년 중에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있는 청년이고요. 올해 8월에 신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 저축 지원과 함께 재무 상담과 역량 강화 교육을 연계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만기 때 경기도 지원금 포함해서 최대 580만 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노동자입니다. 8월에 모집 예정이네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교육도 하시네요.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1: 저희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또 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힘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에서는 세금 관리라든지 자산 관리 또 요즘 AI 활용과 관련된 역량이나 특히 커리어 확장까지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자산 형성 지원금 받고 좀 더 나은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입니다.
0: 네, 이건 꼭 필요한 교육 같은데요.
1: 네,
0: 사실 돈을 관리하고 잘 쓰는 게 어렵잖아요.
1: 네,
0: 예, 그 부분도 함께 교육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이잖아요. 뭐 네.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정말 많은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1: 네. 네,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청년들이 면접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할 때 이 비용을 취업 준비 비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면접 수당 지원이라든지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실행해보고 또 그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하는 경기 청년 갭이어라든지 또 해외 연수 경험 없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다리 사업이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경기도의 광역 청년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도내 31개 시군에 45개의 시군 청년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과 또 촘촘하게 연계해서요. 도내에 있는 360만 청년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정책 전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또 소개해드리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정책 정보 들이 경기 청년 포털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십사 추천드리겠습니다.
0: 경기 청년 포털이라고 그냥 검색을 하면 될까요?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군 청년 정책, 경기도 정책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청년 포털 꼭 들어가 보셔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거죠? 이런 사업 같은 데에서는.
1: 네, 돈의 정책은 대부분 경기도 거주자인데요. 경기도 생활권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털에서 본인의 상황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맞춤형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예. 아, 지금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사회자께서도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취업 문턱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좌절을 많이 느끼고요. 뿐만 아니라 시작 전부터 벌어져 있는 자산 격차라든지 양극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말 상실감을 겪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쉽지 않은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재단은 청년 개개인에게 그냥 무조건 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정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와 저희 재단이 준비한 정책과 기회를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기현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수라생 후기.

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계신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진행을 하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YTN 라디오가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조금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어요. 방송 시간이 바뀌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을 늦게 찾아옵니다. 10시 30분, 10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예, 15분 더 기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더 애타시겠지만 대신에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예, 1시간 반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개편 후에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90분 예, 진행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노래 한곡 듣고 잠시 후에 와이텐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오늘 그 7번째 편지를 전해드릴 텐데요. 가수 백지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백지영,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TN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10통의 편지 들어볼래요? 7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수 백지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 오늘 7번째 편지를 네.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그럼 먼저 그 편지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할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데뷔한 27년차 가수 백지영입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니라 선후배분들과 동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성미 선배님, 신혜라 선배님, 송은희 선배님 외 많은 동료들과 함께 GEM이라는 모임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된 이유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들의 장례식장에서 너무 자주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선택한 죽음은 동료들에게도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왔는데요. 그 이유는 어쩌면 스스로 선택한 죽음, 즉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그 결과가 알려짐으로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어린 나이부터 확실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자신을 방어하기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소위 잘 나가건 못 나가건 대중들의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당사자들에겐 비슷한 데미지를 줍니다. 어린 나이에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관심과 더불어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와 대중들의 손가락질,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경쟁 속에서의 불안함,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현실은 당사자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 때문에 얻게 되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그리 많은 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예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또 다른 죽음으로의 연결은 많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네.
0: 해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1: 네.
0: 사실은 공감이 그 해결의 시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근데 뭔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해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그 실적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아, 그 편지를 듣는데
1: 네.
0: 그 동료의 장례식장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면서
1: 네.
0: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신 분들이 지금 함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일단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동료가 어제
1: 네.
0: 나와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1: 네.
0: 떠났습니다. 근데
1: 네.
0: 그 심적인 마음 상태는 같은 동료로서 나 역시도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감정이 올 것 같아요.
1: 그 저희가 한 3, 4년 동안 모임을 하면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정말 말씀대로 뭐 며칠 전이 아니고 어제 통화한 친구가 오늘 이제 기사로 이제 스스로 세상을 뒤로 했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접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켜놔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나한테 보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잡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1: 그러면 그런 신호들을 몇번 캐치해서
0: 네.
1: 실제로 도움 주고 그러신다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공유도 해요. 아예 모르는 친구, 그러니까 연락처도 없는 친구더라도 요즘에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니?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화하거나, 예, 네, 그런 네, 상황 있어요. 네.
1: 앞서 한 3, 4년 된그 모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1: GEM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0: 네.
1: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0: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미 언니, 에라 언니, 은희 언니, 저 그리고 또 김기리라는 친구 그리고 문지인 그리고 심태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성미 언니하고는 동료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난다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다. 그래서 은희 언니까지, 에라 언니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냥 만났어요. 그냥 이렇게 작게 모임을 시작해서 만났다가 이제 최정우 교수님, 백종우 교수님도 이제 전문가로서 아마 의견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임을 갖고 트라우마에 대한 거, 자살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 수업하면서 이제 모임 이어나가고 있어요.
1: 그럼 그런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나요?
0: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 받는 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개개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너도 그런 전화 받았니? 나도 있었어.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가 이 전화를 그냥 받으면 안 되겠다. 뭔가 알고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개인 성격이 또
1: 아,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1: 그렇죠.
0: 야, 너왜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받으면
1: 맞아요.
0: 안 되는 거니까 알고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우기 시작한 게이 모임의 시작이에요.
1: 전화, 약간, 지금 전화하건 친구가 뭔가 힘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0: 일단은 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위험 신호들이 몇개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말이 없어진다거나, 그리고 만남이 줄어든다거나, 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잘안 된다거나, 그리고 자꾸 조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준다거나 이랬을 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된대요. 너 혹시 요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1: 아, 그렇게요?
0: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전화를 받았죠.
1: 이 모임 하시면서 사실 지금 가수 생활 몇년 하셨죠?
0: 제가 27년 차.
1: 30년 가까이 가수, 연예인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앞서 편지에도 쓰셨지만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0: 네.
1: 우리 일반인이 겪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훨씬 더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7년간 그 분야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또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스스로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이 모임이요?
1: 네.
0: 그럼요. 저는 그리고 또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이거는 좀 옳은 방향이었고 요거는 좀 잘못된 방향이었구나를 계속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또 전화가 오거나 만나게 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안 좋더라. 이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었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그 연예인을 바라볼 때 굉장히 동경하는 눈빛으로,
0: 그쵸.
1: 너무 멋있어. 얼마나 행복할까.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사랑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뭔 거예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직업의 특성상.
0: 이거는 복잡해서
1: 네.
0: 한마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드린다면 행복한 거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특혜들도 있고요.

0: 그리고 그걸 누리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이 아닌 다른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잘못했을지라도 혹은 조금 찜찜할지라도 모른 채 넘어가면서 자신을 이렇게 성숙하게 해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연예인들한테는 사실 많이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자기도 실수란 걸 알지만 교정하고 이렇게 자기를 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대중들한테 확 알려지면서 뺏기게
1: 맞아요.
0: 되는 건것
1: 맞아요.
0: 같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 성숙하기가 좀 힘들다. 예,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나 아니면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맞아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0: 그쵸.
1: 우리도 각자 어떤 분야에서 그 일을 해가면서
0: 네.
1: 실질적으로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1: 네.
0: 그 실수라는 거에 어떤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1: 맞아요.
0: 사실 범법을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면 그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 좀 이렇게 옳고 그름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사건들조차도 사실은 손가락질 먼저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죠.
1: 그리고 그 연예인들은 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내가 하고 있는 나 한자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작품을 하고 있으면
0: 네.
1: 나로 인해서 그 작품에 영향을 줄 거라는 또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0: 많죠. 그죠.
1: 같고. 그래서 그 심적 부담감이 그 압박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거는 수치로도 나타내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1: 못 나타낼 것
0: 개개인 간의
1: 같아요.
0: 어떤 데미지의 그 수준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그거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예전에는 연예인과 나,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특성이잖아요. 근데
0: 네.
1: 요즘에는 일반인 중에도 인플루언서도 많고
0: 그쵸.
1: 유튜버들도 많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교차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생겼어요.
1: 생겨서 사실 오늘 나오셔서 해주시는 이런 말씀이
0: 네,
1: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라고 완전히 별개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그
0: 그리고
1: 많은
0: 요즘에는
1: 분들이
0: SNS도 너무 많이 활발하게
1: 맞아요.
0: 어린아이들도 다 이제 사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0: 맞아요.
1: 댓글
0: 네,
1: 어디서나 쓸수 있고
0: 맞습니다.
1: 일반인들도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0: 맞아요. 네.
1: 연예인분들은 특히나 다 노출돼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0: 네.
1: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사생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원하는 나의 사생활은 여기까지인데 대중들은 그걸 거기까지라고 안 보시는 어떤 그런 기준의 차이, 그런 것도 굉장히 불안감을 이제 줄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1: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성시경 씨라든가 홍진경 씨도 그 악플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좀 연예인분들이 좀 건강한 온라인 문화에 대해서 특히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근데요, 이거는 없어질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악플은 없을 수 없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 악플의 수준은 어느 정도는 좀 조정해 주실,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분별해서 올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악플러들을 처벌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런데 그 수위를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저나 제 가족을 공격하는 느낌. 네.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처벌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기준이 될수 있지만 또 악플을 남기시는
1: 그쵸,
0: 분들한테는
1: 그쵸.
0: 뭐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인데 왜 나를 처벌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자기를 지키는 선에서 그걸 좀 분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정상적인, 상식적인 그 범위로
0: 그쵸.
1: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0: 사실
1: 없어지기가
0: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리면은 비상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상식이 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죠. 왜냐면
1: 그렇죠.
0: 내가 이렇게 하면
1: 맞아요.
0: 혹시라도 더 많은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근데 사실 일반인분들은 그 화살을 화살이 또 나한테 돌아올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연예인보다는 조금 적으시죠.
1: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다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네. 실제 앞서 악플러 처벌도 한 적 있으시다고 했고 동료들 보면 네, 그런 네, 일 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 처벌 악플러를 네. 상대로 고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실제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0: 네, 네,
1: 그 처벌받는 수위는 옆에서 보면 어떠세요?
0: 아, 근데 이 처벌받는 수위도요. 요즘에 되게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나 이거 처벌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1: 아, 악플 정말 비상시적인 사람 중에
0: 네, 정말
1: 마치 뭔가 훈장처럼
0: 네네네. 그래서 이 처벌을 하면서도 아, 저는 처벌 자체에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벌금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권고도 있고 한데,
1: 아,
0: 근데 벌금형이라고 되는 그 형자가 붙으면 사실은 이거는 진짜 처벌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징역형, 벌금형 다 이제 어떤 수위 문제지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이제 사회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누구보다 상식적으로 대처하는 게 네. 방법인 것 같다는 말씀이 네. 저도 공감이 돼요.
0: 네,
1: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특히 이제 연예인분들 어쨌든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내가 지금 너무 위험한가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정신건강의학회를 직접 찾아간다거나 그 병원을 네. 찾아간다거나 이런 네. 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었죠, 이제는.
0: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제가 몸에 뭐 어디 뼈가 부러진다거나 뭐 상처가 났다거나 그러면 병원을 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나요?
0: 망설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이제 저는 가수니까 만약에 아이돌로 얘기를 든다 하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 멋있는 분위기의 노래들을 하고 안무를 소화하고 그리고 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팀의 이미지, 네, 그리고 활동의 영역에서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진짜 말 그대로 알려지기가 거리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도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라고 느꼈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경우 아니면 늦어버린 경우들도 많이 있죠.
1: 너무 바빠가지고
0: 네.
1: 사실 연예인분들이 그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고백한다거나 이렇게 알리는 것이
0: 네.
1: 우리 일반 사회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 우울증 네. 고백을 한다거나
0: 맞아요.
1: 공황장애 고백을 한다거나
0: 맞아요.
1: 이거 연예인분들이 해주셔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0: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제 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다른 죽음으로 연결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들도 좋은 영향이 있지만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이 그런 영향을 고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거는 살아있고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지금 당장 그런 마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지금 이 순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많이 분위기 바뀌었대요.
0: 맞아요.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진짜 많이 연예인분들이 용기를 내주셔서
0: 용기를 낸 거예요. 네,
1: 저는 이 자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힘들다. 우리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하지만 우리 힘든 거 맞고 우리도 네. 도움이 필요하고
0: 네.
1: 우리도 인간이다 이런 걸 자꾸 조금 표현해 주시면 일반 현대인들도 사실은 그런 말 못하거든요.
0: 네.
1: 내가 관계된 인간관계 속에서
0: 네.
1: 물론 규모가 좀 작지만 똑같 다고 전 느껴요.
0: 네,
1: 근데
0: 네,
1: 그런
0: 네.
1: 걸 많이 해주시면 일반인들에게도 용기를 내는데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지금 그 하고 계시는 모임 활동 있잖아요.
0: 네, 네.
1: 그 부분도 조금 느끼시지 않으세요?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0: 처음에는 이제 돕고자 시작했던 모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 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아, 나도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1: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0: 네네. 그래서 이 모임이 이제 지금 저희 그 단체 채팅방에 한 100명 초반대 지금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매 모임마다 참

0: 가족까지는 아직,
1: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도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도 힘들구나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뭐가 제일 힘이 되셨어요?
0: 아, 저는 그 머릿속에 약간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었던 나의 감정들, 그리고 그랬었던 어떤 장면들이 이 모임을 하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아, 나랑 비슷한 기억 혹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었네? 라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제 자신을 제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거죠.
1: 확실히 그게 인지가 되는 순간 달라지죠.
0: 달라져요. 되게 선명해지고 불안함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1: 보통 내가 힘든 사람들은 나를 직시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0: 직시하는 거 힘들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지?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반응했지?라고 자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0: 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내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고 누구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선배, 동료 혹은 후배를 꼭 찾아서 한 번쯤 얘기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 가셔야 돼요.
1: 맞습니다.
0: 요즘에 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아플 때약 먹어야 되는 거
0: 약 먹어야 되는 게
1: 맞잖아요. 예,
0: 맞아요.
1: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아픈 마음 숨기고 있는 또 동료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동료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처방전 있으세요?
0: 어디까지 솔직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1: 어떤 말씀이죠?
0: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불안함 이런 거를 누구한테 털어놓는 거가 먼저이기는 한데요. 다 털어놓는다고 또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또 어디까지 자신이 털어놓을 수 있는지 일단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털어놔도 좋겠다는 믿음이 드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성미 언니, 에라 언니, 은희 언니 뭐 이분들을 제가 딱 앞에다 딱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고 찾아보면 분명히 마음을 열어놓고 그만큼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럴 때는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약이 좋아져서 약을 먹어야 되죠. 하지만 이제 무분별한 처방도 요즘에
1: 그럼요.
0: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게 증명되신 분들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전문의 를 찾아가서 정말 상담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대중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묵상.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묵상하는 게
1: 괜찮습니다.
0: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대중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그리고 선후배 연예인분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금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처럼 뉴스를 생산해 내고 계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될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옳고 그름을 내 잣대로 판단해서 뭔가 댓글을 섣부르게 남기시기보다는 어떻게 돼 가는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 번쯤은 그냥 참아봐 주시는 거, 한 번쯤은 한 타이밍 정도는 기다려봐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가수 백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7: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2: 저축은행.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1: YTN News FM.
2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볕이 뜨겁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청주도 33도, 대구 32도로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 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싶었는데요. 다시 작업 구간 때문에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현재 한강대교 못 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이젠 듣기로 해요.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상해 군경회가 함께하는 기획 시리즈 인빅터스 인비터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제복을 입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던 한 청년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이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나오셨는데요. 리우 패럴림픽 탁구 금메달,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최일상 선수와 그 가족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가족분들도.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아주 저희 스튜디오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명절 같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선수님부터.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탁구를 통해서 다시 도전의 길을 걸어온 상위군경 최일상입니다. 저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2023년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은 선수로서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그런 함께 경험한 그런 인빅터스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최일상 선수님의 자기소개 먼저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내용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탁구 금메달, 2023년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서도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경험한 인빅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러 나오셨는데요. 아내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일상 선수의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을 탁구를 통해서 만났고요. 지금은 가장 가까운 응원단이자 온유와 사랑이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지금 온유와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도 있는데 먼저 가족 그 자녀 대표로 우리 온유군 인사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최온유입니다. 제 동생은 9살 최사랑입니다. 오늘은 아빠, 엄마 그리고 사랑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0: 네, 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 가족을 모셨기 때문에 더욱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선수님과 함께 또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군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1996년이네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당시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 예. 지금부터 딱 30년 됐네요.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는 진짜 너무나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뭐 한순간에 뭐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겪고 나니까 뭐 몸에 그런 변화도 있었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 없다는 것, 또 내가 이 세상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너무나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탁구를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탁구를 이제 딱 접하게 되면서 처음엔 재미로 그런 재활에 그렇게 의미로 좀 시작을 했다가 이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선배들을 보면서 패럴림픽이라는 그런 꿈과 그런 목표를 제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의 생활을 제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성실히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좌절도 겪고 그런 과정.

0: 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17년 동안 탁구생 선수 생활을 했고 또 마지막 리우 패럴림픽에서는 그 메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1: 와, 이렇게 말씀은 덤덤하게 하시지만 엄청난 용기와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신 건데요. 우리 아내분, 그 남편분의 그런 당시 심정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2: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내 발로 다 하던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물건조차 이렇게 걸어서 찝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공감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제가 100% 다 이해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 심정은 뭐 제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그 당시에 곁에 있었던 뭐 어머님이나 그런 가족분들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 이제
1: 네,
2: 예,
1: 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아내분은 우리 선수님을 탁구 통해서
2: 네,
1: 만나셨다면서요?
2: 맞습니다.
1: 그게 언제예요?
2: 저희 신랑이 리우 전에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할 때 저는 2010년도부터 이제 지도자, 장애인 탁구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장에서 처음, 훈련장에서 처음 이제 남편을 선수와 지도자로서 처음 만났고, 뭐, 이렇게 지금 딱 보기에도, 외모상으로 보기에도,
1: 네.
2: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 무게감이 있지만, 경상도 남자답게
1: 네.
2: 무뚝뚝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하지만, 훈련장에서의 그런 모습, 신랑의 모습을 보면, 그 매력에 이제 안 빠질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1: 네.
2: 이제 공 하나에 대한 그런 집요함? 그런 것들이, 그런 장애라는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매력이지 않을까. 네, 저희 친정아버지도 처음 봤을 때는, 아휴, 이제 장애를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런던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었거든요.
1: 네.
2: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뭘 해도 하겠다. 저런 집요함과 저런 성실함이 이제 바탕이 되는 사람이라서 딸을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탁구를 칠 때의 눈빛을 보면 그냥 정말 천상 선수구나.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선수님, 맨 처음에 아내분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아니, 선생님이시면 되게 어려운 사이 아니셨어요?
0: 아니 그게 또 그렇게 뭐 부부의 연인이 되려고 하다
1: 네.
0: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예, 인연이 그리 된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0: 한 1년 정도.
2: 어? 아, 네.
1: 두 분이 거의 다 첫눈에 반하셨네요.
2: 아니요, 선수와 지도자 생활은
1: 네.
2: 조금 더 길었지만,
1: 네.
2: 이제 서로의 마음을 조금
1: 하긴
2: 알고,
1: 하고 나서
2: 네, 1년
1: 1년
2: 후에.
1: 후에 결혼을 하셨군요.
2: 네네.
1: 아니, 종종 이렇게 지도자와 선수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옆에 동료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2: 네.
1: 왜냐하면 우리 그 선수님을 보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내분께서. 그래서 빨리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 아내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좀 무뚝뚝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저는 잠깐 지금 뵙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2: 네.
1: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시는 분이네요.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전 굉장히 이분은 믿을 수 있겠다.
2: 아,
1: 이런
2: 네.
1: 생각이 딱 드네요. 2016년 리우 패럴림픽 금메달 이후에 그때 은퇴하셨었네요?
0: 예.
1: 근데 다시 어떻게 인벤터스 게임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0: 아, 이제 패럴림픽은 진짜 뭐 장애인 탁구 선수로서의 그런 뭐 장애인 탁구 선수에게 세계에 있는 그런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또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고 임팩터스 대회는 이제 그런 경쟁보다는 서로 이제 우정을 다지고 이제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회에 이제 그 참가를 해달라는 그런 오더를 받고 또이 대회를 참가해서 또 이제 메달을 또 획득하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1: 근데 금메달 따신 거잖아요.
0: 예, 예, 예.

0: 그냥 오더 받고 나갔는데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패럴림픽보다는 네. 그런 대회 그런 그 경쟁력이나 좀 그런 수준들은 좀 낮기 때문에
0: 예.
1: 예, 아무래도 좀 고려한 부분은 제가 유리한 점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예. 2016년 리우에서 금메달 따셨을 때 우리 온유군이 당시에 태어났어요?
2: 네, 네 맞습니다. 온유가 2016년 2월생이고요.
0: 예.
2: 그러고 나서 이제 온유가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 이제 아빠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아기띠 안 껴서 그 모습을 봤었습니다.
0: 그럼 그때는 같이 못 가셨겠네요?
2: 네. 대회는 대회장에는 못 갔고 저희가 그 들어올 때 공항에 이제 들어올 때 온유 안고 가서 이제 환영해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0: 6개월 때 생후 6개월 때요?
2: 아 6개월 7개월쯤.
0: 네. 온유군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2023년 인비터스 게임 때는 우리 아내분과 우리 온유군 사랑이까지 해서 네. 관중석에서 대회를 지켜보셨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때는 또 좋은 가족 응원단으로 초청을 또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가서 이제 아빠가 막연히 아이들이 어릴 때 사랑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고 온유는 갓 태어났을 때라 아빠가 경기하는 모습 뭐 말로만 듣던 아빠 예, 그런 탁구 선수로서의 활동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아빠의 경기뿐만 아니라 그 세계 상위 군인들이 화합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이들에게도 뭐 교육적으로나 앞으로 살아갈 때 뭐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좋은 기회로 저희 가족이 갔다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그때는 온유는 어느 정도 컸을 그래도 기억이 네. 나는 시기잖아요.
2: 네,
0: 와서
2: 그렇죠.
0: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 너무 멋있다라던가 그런 말
2: 그렇죠,
0: 하던가요?
2: 그렇죠. 네. 아빠가 뭐 말로만 듣던 그냥 사진에서만 보던 그런 탁구 치는 아빠의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같이 또 응원을 하면서 그 아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때는 저희가 삼촌 뭐 이모라고 불렀는데
0: 그렇죠,
2: 선수분들
0: 그렇죠.
2: 예, 예. 그렇게 선수분들 응원하면서 좀 저희가 거기 독일에서도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는 환영의 의미를 넘어선 환대 너무 따뜻한 환대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도 그 따뜻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여러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다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이들에게도 평생의 기억이
0: 그러니까요. 네,
2: 좋지 않을까
0: 그럴 네.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선생님은 관중석에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당시에 어떠셨어요?
1: 아 리우 때는 저 가족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 현장에 같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때 그랬을 때는 또 같이 하지 못한다는 그런 또 아쉬움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또 같이 이제 또 인빅테이스 대회 이제 가서 또 이제 응원석에서 이제 응원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또 한편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가짐을 또 다시 잡는 그런 또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아빠 화이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블랭카드를 써서 이제 응원하고 하니까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힘이 많이 됐죠.
0: 그럼요, 그럼요. 예. 최근에는 또 뜻깊은 자리에도 가셨더라고요.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맡으셨었네요. 이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1: 예, 진짜 갑자기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됐는데 진짜 많이 부담스럽고. 좀 많이 긴장도 많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 현충일인 일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목숨까지 그런 바치신 분들을 우리가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날에 제가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한다는 것이 되게 이제 숙연해지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또 거기 가니까 많은 그 묘지들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그 묘지들을 보면서 또 이런 현충의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현충일에 대한 그런 그 날이 뭐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고
0: 그럼요. 예.

0: 네. 진짜 이런 날이다. 이렇게 의미 있고 고귀한 날이다. 이제 예. 그런 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사실 나라를 지키다가 군대에서 다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비터스 게임 국가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충일 추념식에 국기에 대한 경례, 그래서 우리 선수님을 찾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3년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인비터스 게임에서 정말 앞서 뭐 정말 온 가족이 환대를 받은 그 기억이 굉장히 지금도 좋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0: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가족이 이제 인빅터스를 다 함께 우리가 참여했고 그게 동참했다는 게 진짜 저희들은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제 인빅터스 대회를 갔다 왔다고 하면 그냥 뭐 하나의 그런 경기를 뭐 참가를 했다 그렇게밖에 안될 건데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서 응원도 하고 저는 또 시합도 하고 또 거기서 다른 외국 그 가족들하고 이제 화합의 장도 열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이 진짜 뭐 제가 이런 장애 용사로서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장애 용사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를 가졌구나 진짜 이게 뭐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이제 국가를 위한 그런 희생이다 뭐 그런 또 인식을 더 가지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 네. 우리 아내분 앞서 관중석에서 지켜봤다고 하셨잖아요. 인비터스 게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직접 경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냥 뭐 말은 화합의 장이다. 경쟁이 아닌 그냥 존중과 이제 서로의 선의의 경쟁.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는 그런 시합. 올림픽 패럴림픽이나 뭐 어떤 그런 큰 국제 진짜 선수들 나오는 대회와는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그런 대회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해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저도 운동선수 출신이고 또 남편도 운동선수
1: 그렇죠,
2: 출신으로서
1: 그렇죠.
2: 경기장 앞에 딱 들어가면 져도 된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남편도 뭐 그냥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경기장 앞에서의 그또 공을 넘길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 그런 것들이 또 패럴림픽에서 보던 남편의 모습이 또 거기서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자기의 운동선수로서의 살아왔던 그것들은 이제 또 승부욕은
1: 뭐.
2: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1: 맞죠.
2: 또그 피가 온유에게 가서
1: 오.
2: 온유도 승부욕이 굉장하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네. 아빠가 또 금메달 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1: 아, 그거 더
2: 온유나
1: 그럴 수 있어요.
2: 사랑이에게도 아, 매사 저렇게 최선을 다하면 어떤 자리에서든 뭐 최고가 될수 있겠구나. 있구나.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유와 사랑이에게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1: 그렇죠.
2: 살아갈 때 기억하는 아빠의 그 눈빛이 애들
1: 맞아요.
2: 기억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결혼하시고 나서는 우리 아내분이 지도자 출신이시잖아요.
2: 네.
1: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함께 경기 장면 보면서 막 모니터링 함께 하고 막 이러세요?
2: 아, 근데
1: 네.
2: 저는 또 비장애인 선수 출신으로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 처음에 남편을 만날 때는 장애인 탁구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또 남편한테 제가 또 배우는 것이 많고 장애인 탁구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탁구는 기술뿐만 아니고 그런 장애 정도도 함께 이해를 하면서
1: 그렇군요.
2: 또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선수들의 마음이나 또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면서 조금 두루두루 더
1: 네.
2: 일반 탁구보다는 비장애인 탁구보다는 조금 더 넓은
1: 네.
2: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이제
1: 그렇군요. 아,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부시니까 혹시 정말 이제 그런 모니터링 하다가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나?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 네.
1: 부부싸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2: 아,
1: 두 분은. 네. 자, 포기. 네, 포기하고
2: 네.
1: 우리 자녀 대표 온유군에게 아빠 경기하는 모습 직접 봤잖아요. 아빠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0: 제일 기억나는 건 경기장 소리였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크고, 사람들이 응원하는 소리도 커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빠는 그 안에서 정말 집중하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내는 모습이 제가 집에서 보던 아빠와는 달라 보였어요. 그때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도 옆에서 계속 손을 흔들면서 응원했어요.
1: 제가 귀에 딱 들어온 말은 아빠가 얼마나 멋있었으면 평소 집에서 보던 아빠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우리 아빠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대표 선수로 보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는 얼마나 멋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아빠에게 그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그동안 할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편지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그 대표로 우리 온유군이 편지를 낭독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편지 한번 읽어줄래요?
0: 안녕하십니까. 최온유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던 해인 2016년에 브라질 뉴 패널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와 제 동생은 아빠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저와 제 동생은 독일 올림픽 다수 게임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경기하는 아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빠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고 훨씬 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저와 제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를 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은 제 보물입니다. 저와 제 동생이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인픽더스 게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두 다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휠체어로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아빠를 포함한 전 세계 상위 군인들이 꼭 대한민국으로 와서 가장 따뜻한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강한 분들입니다. 저도 알고 제 동생도 아는 이 사실을 전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픽더스 게임은 한 사람만의 경기가 아닌 한 가족의 꿈이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희망이 2029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빠는 저의 영웅이고 우리 가족의 꿈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1: 와, 우리 아빠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2: 감동이죠, 감동. 예.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글로 또 표현해주고 하니까 또 아빠로서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또 감동이 또 밀려오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처음에 그렇게 장애를 입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까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또 마지막에 온유가 아빠는 제 영웅이고 우리 가족의 꿈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가 이때까지 버텨왔던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온유군 편지 너무나 잘 들었어요. 지금 아빠 감동 먹었어요. 온유군의 편지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가족의 꿈이자 희망인 이 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지금 대전이 최종 후보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전 유치 기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사단이 방한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분들 함께 참여하셨었다면서요.
2: 아, 그저 2월 달에
1: 네.
2: 예, 그때 이제

0: 저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다그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저 혼자 선수로서 이렇게 그 참가하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인빅터스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실사단한테 전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저희들 다 함께 가서 참가를 했고 또 이제 대전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면서 응원하고 예,
1: 네.
0: 그렇게 왔습니다. 예.
1: 우리 아이들 편지가 그날도 낭독이 됐었다고, 낭독을 했다고 들었어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실사단, 인빅터스 재단, 그, 뭐, 분들 대표 다 엉엉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다 우셨다면서요.
0: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복까지 입고 예, 그렇게 이제 그 실사단 앞에서 이제 편지를 낭독했는데 아, 이제 그때 그 순간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어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예, 회계라든 그런 계획 표를 그렇게 내는
1: 그렇죠,
0: 것보다는
1: 그렇죠.
0: 아이들이 그런 진심이 담긴
1: 맞아요.
0: 예, 우리 가족의 모습들 또 인빅터스가 대전에서 이제 그 개최되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실사단 앞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실사단하고 이제 거기 같이 있던 모든 관계자분들이 더큰 감동을 받고 예,
1: 맞아요.
0: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
1: 우리 선수님 가족의 이야기, 우리 온유군의 그 편지가 실사단의 마음을 정말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비터스 게임이 상위 군인 또그 가족들이 함께 회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이런 게임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선수님?
0: 인빅터스 게임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거는 단순한 그런 국제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 그 이상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궁정들은 부상을 딱 입는 순간 진짜 큰 변화를 겪잖아요. 뭐 몸의 변화도 겪었고 또 이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또이 회복하는 것도 내 혼자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가족들이 다또 동참이 되거든요. 왜? 가족은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더 나아가서는 사회도 또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인빅터스 게임이 열린다면 전 세계 상인 군인들하고 또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의 그런 그 헌신과 회복을 대한민국이 다 함께 기억하고 있다. 그런 그 메시지나 의미를 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뭐 다시 또 도전하고 사회에 그런 힘을 주는 그런 그 대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벅참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힘든 분들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인빅터스 정신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내분께서 짧게 해주시죠.
2: 인비스톡스 게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이 정말로 환대받는 그런 자리였고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인비스톡스 경기가 열리면 이제 전 세계 다른 상위 군인들과 그 가족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또그 저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직 상위 군인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조금은 이제 저조하니 대전에서 그 대회가 열리면서 또 국민들이 상위 군인들에 대한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들을 한번더 기억하면서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비터스 4화 최일상 선수와 그 가족분들 함께 했습니다. 최일상 선수의 아내 김한나 씨, 자녀 최온유, 최사랑도 함께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살림제야.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축구팬들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태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등 대표팀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했고, 손흥민 선수 등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면서 선수들에게 비판보다 격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어린아이의 꿈에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다,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죄송하다면서 다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러면서도 힘들더라도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회담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반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이 이번 주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도하에서 30일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속 협상 재개를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 측이 종전 MOU 합의를 지키면 우리도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상호 이해는 쌍방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위협적 언사와 근거 없는 위협에 대한 이란의 접근법은 의사결정에서 이성과 인간의 존엄이 기대는 것이라며 행동해야 할땐 단호하고 두려움 없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새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ICA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15달러로 전장보다 1.6%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70.75달러로 2.2%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17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변화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 시행 이후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떨어진 리터당 1,957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평균 가격은 10.3원 내린 리터당 1,947.7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두 자릿수 내림폭을 기록하면서 휘발유는 1,974.8원, 경유는 1,959.4원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추가 협상 진행 소식에 상승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1원 오른 1,543원에 마감했습니다. 월말과 반기말을 맞아 수출 업체들이 쌓아둔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시장에 팔고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이어져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1,550원 선을 상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1,503원 선까지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1,550원 선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등락을 오가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0.15% 오른 8,40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0.26% 오른 8,416으로 개장해 한때 8,51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300억 원과 8,2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1조 5,9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8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95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이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말 기준 22조 3천억 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도 1분기 말 기준 2.04%로 2015년 2분기 말 2.08%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은은 자영업자 연체율과 관련해 이달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할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삼중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등장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을 담을 가방 조달에 나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TV 연설에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5,034명, 이재민은 15,8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뒤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호남, 충청, 영남권에서 릴레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각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거라며 이는 지방 투자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3도, 습도는 53%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2분입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직원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만난 지 석 달 만에 덜컥 아이가 생겼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서 부랴부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그제야 혼인신고도 마쳤죠. 큰 삶을 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정돈하는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잠시 게임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내는 못마땅해 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는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도 재산 분할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실질적인 결혼 생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김순진 변호사, 이렇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른바 초단기 이혼 사례들 많이 보시죠?
2: 네, 실제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이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2: 사연자가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투기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이므로 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그렇죠.
2: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고 네.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된 아기인데 아내가 아이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서 현재 사연자분이 부모님과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뒤늦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1: 네.
2: 현재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1: 네.
2: 상대방은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양육을 방기하였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사연자는 부모님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2: 또한 상대방은 심한 욕설 및 무단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1: 네, 어쨌거나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네요.
2: 네.
1: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청구 방법은 우선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전 처분이요.
2: 네,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소송 분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전 처분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지금 8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양육 비 정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양육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좀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이제 입학하면 얼마, 고등학교 입학하면 얼마 이렇게 아직 아이가 8개월이니까 이후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별로 좀 증가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0: 양육비를 아예 연령별로 이제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으로 떠날 생각에 설레지만 숙소 예약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당하게 숙박 요금을 올려받았다가 적발되면 호텔의 자존심인 성급, 즉 별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광호텔이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호텔 등급평가에서 무려 30점을 깎기로 한 겁니다. 이 30점 결코 가벼운 벌점이 아닙니다. 화재나 위생, 안전을 위반했을 때 깎이는 점수가 보통 10점인데요. 바가지 요금에 무려 3배나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호텔 등급은 총 1000점 만점으로 매겨지는데요. 감점이 누적되면 5성급 호텔이 4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객실 방음 상태도 훨씬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동안은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결국 진짜 좋은 호텔이란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휴식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휴가철마다 반복되던 바가지 요금에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올여름엔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기분 좋게 휴가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땡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 대구 32도, 광주 31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내륙 곳곳에 5에서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등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7월의 첫날인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청담대교 목간 지점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수대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로 목간 지점 5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짧은 구간이지만 서행입니다. 이 밖에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풀렸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년 전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부분을 조사했다면서도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고발장이 접수된 건 2년 전인데요. 경찰이 이제서야 적극 수사 방침을 밝힌 거군요.
2: 네, 지난 2024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규정을 무시한 채 홍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주시하며 수사 결론을 미뤄온 것으로 보입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이나 축구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네, 과연 절차가 공정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일 텐데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2: 네, 핵심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겁니다. 경찰은 우선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분석받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도 필요하면 진행하겠다고 말해 추가 소환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문체부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홍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은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정상 위법과 형사상 불법은 다르다며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회장 등의 강압적인 지시나 자료 조작, 의도적인 의결 방해 등 전력강화위원회나 축구협회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예고한 상태여서 수사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상승 출발 뒤 장 초반에 8,500을 넘겼던 코스피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거래일 만에 1,550원을 돌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코스피는 0.26% 오른 8,416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서 8,500을 넘기기도 했는데 현재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밤사이 기술주 반등에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세의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900억 원과 1조 2,000억 7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1000억 원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이 6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분기 및 반기 말 리밸런싱 여파로 장후반 반도체주들의 수급 변동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8%가량 급등했던 코스닥은 오늘 0.5% 오른 925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원 내린 1543.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16거래일 만에 장중 1550원을 넘겼고 현재는 154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역대 최대인 7조 7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고 어제 환율 주간거래 종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도 불안전한 상황인데다가 달러 약세 폭도 그리 크지 않았던 만큼 환율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는 은행권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7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1.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이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0: 겁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풍선 효과로 집값이 크게 뛴 지역들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기고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에 이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인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아침 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아파트 값이 최근 한 주에 2% 안팎으로 뛰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긴 지역입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 그간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아서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 이렇게 3중 규제로 묶이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1: 네, 현재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묶인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일대 12개 지역과 같은 규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이른바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6억 원, 15억에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로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밖에도 청약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조치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이행강제금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선 갭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0: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단독으로 후반기 원구성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적통 논쟁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원구성 처리 방침 밝혔죠?
2: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생떼를 부리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선출하는 방안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범여권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보자 인준안 역시 단독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요구대로 열리게 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심을 잡아야 할 조정식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 뜻대로 끌려가고 있다면서 원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라며 법사위 사수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단독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거라며 야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3: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본적 모략만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4: 많은 짜리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0: 네, 이어서 각 당의 상황도 살펴보죠. 민주당에서는 당권 경쟁이 친노 적통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죠.
1: 네, 8.17 전당대회를 48일 앞두고 민주당 당권 경쟁이 누가 더 적통이냐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은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노사모와 멀어졌던 정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다시 저격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자신의 적통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소모적인 적통 논쟁을 멈추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고별 인사를 전한 김민석 총리도 이번 주 본격 등판할 거로 보여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낸 여러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내전 수준인 계파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죠.
1: 네, 어제 사퇴는 없다고 쐐기 박은 장동혁 대표. 이틀 연속 2030 청년들을 만나는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년과 대학생들과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쇄신 방안과 재선거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다시 지지세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기간 미뤄졌던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장 대표 사퇴 요구 등 이른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징계 요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명분만 더 쌓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아침 MBC 라디오에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썼던 3백 전술 실패에 빗대 장 대표가 실패한 징계 전술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이 중앙홀딩스 등 이 4개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이제 법원의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하고요. 이 중앙그룹의 이제 계열사 중 하나인 JTBC는 회생 절차 개시가 보류가 되고 그 이후에 자율 구조 조정에 맡기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회생 절차 개시 보류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예컨대 최장 한 3개월간 이렇게 보류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그 보류를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보류 기간 안에 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JTBC 같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취하되고요. 또는 이제 계획한 어떤 ARS 방안을 또 실행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는 협의가 결렬되면 다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현재 중앙홀딩스 등 4개사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JTBC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회생 절차 개시 보류 후에 자율 구조 조정에 맡겨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인데요. 올여름 장마가 이 제주도는 오늘, 내일은 남부지방에 시작을 합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점차 제주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제주도에서는 오늘,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는 평년보다 11일, 남부지방은 8일 늦은 장마인데요. 올여름 장마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1973년 이후에 1981년과 2021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제주 내륙에는 최대 100mm, 또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도 보여드린 것처럼 홍명보 감독과 축구대표팀 선수 일부가 팬들의 야유 속에 오늘 귀국했습니다.
1: 축구협회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무래도 뭐 카메라도 집중되고 팬들의 야유, 뭐 고성도 쏟아지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순식간에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공항에 머문 시간은 2분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2: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도착하는 비행편 수가 적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비행편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공항에 사람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일부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단 일부가 오늘 귀국을 했고요. 홍명보 전 감독이 일찍 빠져나갔고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 대한축구협회장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0: 네, 지금 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축구대표팀 귀국하면 뭐 성적과 상관없이 마이크 앞에 서고 여러 가지 이제 소회를 밝히기도 하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저렇게 이제 성급하게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저 상황에서라도 잠시 멈춰서 좀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인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2: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임의 변 때도 홍명보 감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국하는 공항에서 뭐 카메라 앞에 서거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팬들에게 뭐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1: 네, 감독이 이제 이렇게 큰 경기를 A매치를 치르고 또는 월드컵을 치르고 들어올 때 대부분 주장과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2: 각기 따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선수단은 순차적으로 귀국에 오른다는 당초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속팀이 미국에 있습니다. 네. 네. 메이저리그 사커 LAFC 소속인데요. 네. LAFC는 7월 중순에 곧바로 리그 경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굳이 귀국을 하기보다는 일단 미국 LA로 건너가서 뭐 소속팀이라든가 그런 쪽과 또 얘기를 하고 휴식을 얼마나 가질 건지 팀 훈련은 언제부터 참여를 할지 뭐 이런 일정 조율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고 이 월드컵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한국에 아마 뭐 바로 들어온 선수도 있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들어올 계획이고 K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곧 있으면 또 리그가 재개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함께 귀국길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뭐 박찬하 해설관님도 워낙에 대한민국 축구 사랑하는 분이다 보니까 오늘 또 표정도 상당히 좀 무거우신데 또 손흥민 선수와 같이 오나노나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한간에 떠도는 불화설 때문이잖아요. 홍명보 감독과 뭐 손흥민 선수 혹은 뭐 다른 선수들 어떻습니까? 호흡이 좀 이번에 안 맞았고 그런 부분이 좀 성적이 안 좋은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의심으로만 어떤 상황을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사안에 대해서도 뭐 쉽게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평소 지론이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면서 선수 개개인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장점을 잘 살리는 전략 전술로 월드컵에 임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수 기온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 선수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들도 있는데 근데 한국 스포츠의 특성상 선수가 어떤 벤치라든가 코칭 탭의 판단이 뭐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아쉬운 그런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안으로 삭히고 그리고 안으로 아쉬워하고 안으로 그러지 뭐 바깥쪽으로 표출하고 이러지는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외국에 있는 선수들과 또 국내 선수들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더러 저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려서 좀 심경을 밝혔거든요. 보답을 못해서 죄송하다.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동시에 주장은 이 월드컵 결과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2: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의 사임의 변 때 박항서 지원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 네네.
2: 그 본인의 얘기에 앞서서 그리고 얘기가 끝나고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으로 이끈 홍명보 전 감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0: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내심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며칠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하고 싶은 얘기를 정제돼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는 메시지가 읽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당장 4년 뒤에 있을 월드컵에 나간다, 나가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지만 이 월드컵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이렇게 대표팀 생활을 끝내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석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1: SNS에 오늘 글을 올렸는데 담지 못한 말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습니다라고 적은 걸 보면은 본인은 이제 더 뛰고 싶은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박항서 지원단장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 이전 월드컵서부터 홍명보 감독 선수 시절부터 또 호흡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감이 좀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0: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때 지원단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셨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워낙 뭐 인품도 많이 알려진 대로 좋다고 알려져 있고 그 지원단장 역할을 하기에는 선수단을 어느 정도 통솔하고 그리고 선수단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임의 변에 옆에서 이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모습조차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자리는 대한축구협회장이 인사를 했어야 맞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장은 뭐그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늘 귀국길에도 선수단이라든가 홍명보 전 감독이 공항을 빠져나간 뒤에야 네, 그제서야 이제 모습을 나타내면서 느지막이 공항을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뭐 아쉬움은 이루 말할 길이 없죠.
2: 저도 축구 팬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년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좀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대표팀을 잘 꾸릴 만한 시간이 될까요?
0: 물리적인 시간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요.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이 워낙
0: 개개인의 역량이
1: 뛰어나니까요.
0: 좋고 다만 다음 감독이 분명히 대표팀을 맡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팀을 맡으면 다음 감독이 팀을 운영하기가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팀에 부임하게 될 감독은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파울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나고 새로운 감독이 크린스만 감독이 왔잖아요. 네, 크린스만 감독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축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홍명보 전 감독이 그 팀을 이어받아서 제거는커녕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은 그거보다도 더 나쁜 결과로 귀결된 이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대표팀을 맡을 감독은 밑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의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이저 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또 향후에 계속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 적임자일까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이 시간 동안에는 감독이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정말 신인이 아닌 이상, 이걸 물리적으로 모두 다 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감독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감독을 뽑아야 되고, 가능성, 잠재성, 그리고 이미 많은 걸 보여준 감독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감독에게는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나면 좋겠지만 성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좋은 감독이 선택됐다는 전제하에 믿고 맡기고 기다려주면은 네, 새 감독은 우리 선수단을 이끌고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기회와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데 좋은 감독을 뽑으려면 전에 뽑을 땐 뭐가 문제였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황보 감독 선임 당시 공정성 논란 굉장히 있었는데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호 국회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0: 이제 들어보시죠.
1: 감독의 자격증
2: 진종호
1: 논란부터가
2: 국민의힘
1: 이미
2: 의원입니다.
1: 예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감독이 P 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은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는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매우 단기간에 획득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또 선수를 선발하는 데 불공정한 과정 그리고 이 국내 자격증 심사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든 것은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이 P등급 자격증이라는 게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고 이번에 절차상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잘못했던 건가요?
3: P급 라이센스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관리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아시아축구연맹이죠. AFC가 이제 관리하는 지도자 자격증입니다. 한국에서는 D부터 시작해서요. D, C, B, A 그리고 마지막에 P가 있습니다. 네, P 라이센스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프로팀 감독이라든가 뭐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P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들어서 제가 판단이 잘안 서는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렸 다고 해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3: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D급부터 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프로 출신이라든가 또 아니면 선수 생활 일정 부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C 라이센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올라가는데
0: 그러니까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린다. 이거는 뭐 팩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3: 8년에서 10년 정도는 팩트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10년 걸릴 게 8년 걸렸다고 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는 C에서 B를 따기 위해서 한 1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B에서 A를 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가 또 코칭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다음 라이센스를 딸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P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는데 단순히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렸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2006년에 홍명보 전 감독이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하기 위한 코치로 발탁이 됐는데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라이센스가 없었거든요. 코치가 가져야 될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이 코치가 됐고 코치로 발탁이 된 다음에 부랴부랴 그 라이센스가 문제가 돼서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그 코치가 가져야 될 라이센스를 빠르게 취득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P 라이센스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저는 이 시간에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0: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공정했는지 지금 이제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3: 개인적으로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2년 전에 홍명보 감독이 발탁이 될 때도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시 됐던 건 그런 절차상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이 감독을 잘 데려왔다. 그리고 이 감독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인물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게 아니라 돌고 돌고 돌아서 어쩔 수 없이 홍명보 감독에게 다시 기회가 갔다는 게 당시에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결과값을 가지기 전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월드컵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 월드컵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잖아요.
4: 그렇죠.
3: 그래서 2014년에 그 최악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감독에게 두 번의 월드컵을 맡길 수 있을까? 네, 근데 일각에서는 2014년에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K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좋은 감독으로 성장을 했고 분명히 2014년의 경험이 2026년에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지지 그리고 옹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2014년을 돌아봤을 때 수험생과 비교를 하고 싶은 게요. 수험생이 시험을 잘볼 수도 있고 잘못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어느 정도 잘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수험생에게는 분명히 다음 시험을 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2014년을 돌아봤을 때는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제리전 참사

0: 국가를 많이
1: 아,
0: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1: 네네.
0: 그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치르기 전에 평가전을 세 번을 했는데 조별리그 1, 2, 3차전에 맞춰서 똑같은 라인업으로 그리고 어떤 전략 전술을 쓸 거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조별리그를 대비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번째 평가전이 우리와의 조별리그를 염두에 둔 가상의 결과였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오픈북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한 명이 없는 벨기에를 상대로 우리가 졌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베이스캠프 선정도 베이스캠프를 이 과수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수 선발이라든가 월드컵에 있어서 런던 올림픽 때 분명히 성과가 있지만 런던 올림픽과 연령별 대회와 월드컵은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2: 예.
0: 많았는데도 그런 의견을 듣지 않고 2014년 월드컵을 치는 결과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1: 네, 좀 짧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홍명보 감독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배경에 있는 축구협회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축구협회의 어떤 인물이라든지 구조, 이 시스템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심각하다 보세요.
0: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외부의 눈치를 조금은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외부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는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정말 기적적인 확률로 악수를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선택들을 정말 일부러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악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외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계 축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축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경시한 채 단순히 그냥 월드컵만 나가면 돼. 우리가 월드컵에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회장 선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 손흥민 선수가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착잡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뭐 축구협회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하 해설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예년보다 늦어진 올여름 장마가 오늘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1: 제주 산간에는 시작부터 1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장마가 남부지방으로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 내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도 장마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3: 네, 기상청은 조금 전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장마가 시작될 걸로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이 비를 제주 장마의 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릴 걸로 보였던 비가 일찍 시작되면서 장마 시작 시점도 앞당겨진 겁니다. 이 비는 점차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도 내리기 시작하면서 남부지방 역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1973년 이후 1981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되는데요. 제주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 18일 늦은 기록입니다. 늦어진 장마답게 첫 비부터 강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제주 내륙에는 최대 100mm,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산간의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제주 남쪽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차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충청 등 중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 시작 시점은 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인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내륙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인데 서울 체감 온도는 얼마나 오를까요?
3: 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수도권과 충청

예, 여, 영월과 원주 등 강원 영서로 확대됐는데요.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도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나뉠 정도로 강수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강한 비에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죠.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한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반도체 새 지도를 짜겠다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호남은 반도체 팹, 그러니까 전 공정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호남에 짓겠다는 게 어제 그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충청은 패키징,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영남은 소부정, 소재 부품 장비의 거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 내용을 관심 속에 지켜봤는데 왜 호남으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1: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2: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1: 공모
2: 대변인입니다.
1: 절차나 어떤 유치 경쟁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할수 있다,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 해서
0: 예.
1: 공모를 하고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느냐,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건다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각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여기가 최적이겠구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용수, 전력, 인력,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수치한 채점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공모 과정과 치열한 어떤 경쟁도 없었고요. 그게 없다고 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장단을 보이는 채점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의 이제 감사의 인사를 여러 번 거듭 밝히면서 이른바 뭐 90도 인사 그 사진에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총력을 쏟고 있다. 뭐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3: 대통령이 어제 절을 할까 생각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0: 큰 절을 할까 했다.
3: 비서실장께서 그걸 말리셨다고
0: 예. 예.
3: 하는데 국민들이 어쨌든 보고 계시니까. 근데 심정은 그럴 거예요. 국민들의 엄청난 부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이고.
0: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3: 네.
0: 정도면 거의 90도가 맞는
3: 네.
0: 거죠. 예.
3: 90도, 정확히 90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업 총수들보다 훨씬 더 숙여서 한다는 건 국민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저것도 아마 뭐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그곳을 바로 판로를 개척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선택들도 해볼 수 있지만 아 우리 국가에서 함께 대한민국에서 K-칩스라고 하는 것을 키워보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부를 국민들과 함께 국익에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큰 절을 하고 싶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대통령께서 또 저거를 뭐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자기 공을 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K-칩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295조를 벌어들였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350조를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40년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1년 만에. 내년에는 더 번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부를 지금 이 들어가고 있는 그 초입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것인가, 좀더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논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0: 물론 발표회를 보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청사진에 대해서
1: 네.
0: 그야말로 청사진 아니냐 말을 뜯어보면 투자의 조건을 달았다.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거나 단서가 달려 있는 거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1: 제가 볼 때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었죠. 뭐 전력, 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춰주면 하겠다는 전제가 딸려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0: 예.
1: 무엇보다도 기한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했죠. 공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짤막하게 얘기를 했다가 상세적으로 그때 상황을 좀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것으로 한 발 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90도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빼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일단 근데 뭐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청사진은 예.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면에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총수로서의 어떤 위치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이란 거는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중추이자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호남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국토균형 발전이 차원에서 호남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쉽게 말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산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됐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0: 네. 왜 호남이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회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지금 요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게 이제 대만과 중국이 하는 그런
5: 양상자,
4: 역할을 잘
5: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예.
4: 정부는 조용하게 뒷받침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젠슨화하고 무슨 쇼 하나요?
6: 예.
4: 기업이 어떤 투자한다고 대통령하고 손잡고 하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도 뭐 이렇게 광주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발표를 다시 또 하신다 그래요.
0: 네, 뭐 보여주기 시간이냐 양양자 최고위원의 비판까지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호남 차별이냐 호남 역차별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조족지열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불평등했냐 뭐 이런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네. 여러 전략적 포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지, 용수, 전력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앞으로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다 따졌을 겁니다.
0: 근데 그거는 보존적 가치 뭐 이런 얘기도 오늘 하더라고요. 네,
3: 그러니까 그거는 예. 사실 정부에서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또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예. 결국에는 안 맞으면 기업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4,655조라고 하는데 이게요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예. 심사숙고해야 되는 점이 있는 것이고 보세요. 영남 지역에다가 저희가 고속도로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깔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것이
5: 이동화, 도시 발전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두 번째 90년대에 인터넷만 깔았죠. 전국에 다 깔았습니다. 정말 상전벽해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IT 업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게 됐죠.

0: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건 물론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서 의도한 바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커진 면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면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국가가 트럼프도 보십시오. 양양자 최고위원이 마치 미국이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마다 CEO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업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요, 압박도 합니다. 막 관세를 가지고 뭐 하고 우리 물건 사줘라 마라. 엄청나게 기업 영업을 해줍니다.
1: 백악관 자리 차지한 CEO도 있긴 했었죠.
0: 그렇죠. 예, 심지어 그런 기업인한테 모든 자리를 내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국가하고 기업하고 편먹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이미 형용화됐어요. 지금은 국가가 나서야 될 때고 실제로 기업과 그런 같은 편을 먹고 이 자국의 이익, 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이 분야 자체가요, 전 세계적 역량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목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1등, 2등을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 속도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에 뒤처지면 이 등수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속이 타일 거고 이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거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1: 호남 특혜 논란을 뭐 차치하고라도 이제 시점 문제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
2: 청와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

0: 성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1: 카메트는 카마르.
2: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7: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9: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

0: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 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구름이 많아서 햇빛은 가려주고 있는데요. 기온이 높아서 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30.1도, 전주 30.6도, 부산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는 더 높은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 흐름 원활한 시간이라서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제에서 연희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홍은램프부터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 중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원효대교부터 서행 중이고요. 한남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대왕 판교 가는 길, 갓길에서 방호벽 설치 작업 중이고요. 부산 쪽은 금토분기점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진출로 갓길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울요금소 7차로에서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남 6터널 부근에서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노래 한 곡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멜로디를 떠올린 작곡가일까요? 노랫말을 쓴 작사가일까요? 그런데 여기 100만 곡을 듣고 나서 곡을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들을 그 음악을 며칠 만에 한 곡으로 빚어냅니다. 심지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오래된 음악, 국악이라면요? 그리고 그 곡을 사람이 지휘대에 올라 수십 명과 함께 연주한다면요? 기계가 쓰고 사람이 숨을 불어넣은 음악. 지난 금요일 그 무대가 실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AI가 작곡한 국악, 무대에 오르다. 6월 30일 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6월 30일 드디어 2026년 절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온에어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음악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우리 국악과 AI가 만나서 새로운 AI와 인간의 협업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곡이 무대에 올라가고 연주가 될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휘입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FM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의 지휘자는 PD입니다. 예, 어떤 톤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어떤 이야기를 짤지를 미리 계획해서 그 느낌대로 제대로 전달되는 것 중요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전달하는지 어떤 강약으로 말하는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죠. 지휘 그냥 앞에서 지휘봉 휘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완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AI와 인간이 국악을 주제로 이렇게 지휘해서 무대까지 오르게 된 거거든요. AI 브리퍼 에어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 노래 한 곡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00만. 이번에 국악을 작곡한 AI가 곡을 쓰기 전에 들은 음악의 수입니다. 100만 곡. 사람이 하루에 100곡씩 들어도 27년이 걸리는 양입니다. 그 100만 곡을 다 듣고 나서야 이 AI는 펜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7일. 그렇게 100만 곡을 들은 AI가 곡 하나를 짓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딱 일주일. 이번 공연에 올린 다섯 곡을 그렇게 한 곡 한 곡 써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숫자, 3년. 국립국악관영단이 무대에 처음 로봇 지휘자를 세운 게 2023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 3년 사이 AI는 지휘대 위에 선 로봇에서 이제는 직접 곡을 쓰는 작곡가로 건너왔습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분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2023년의 무대. 지휘대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올라섰습니다. 팔을 들고 박자를 긋고 연주를 이끌었죠. 그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휘자가 꼭 사람이어야 할까? 두 번째 장면, 지난 금요일, 2026년 6월 26일 국립극장. 이번엔 로봇이 빠지고 사람이 지휘대에 다시 섰습니다. 대신 무대에 오른 음악이 AI가 쓴 곡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정반대로 기계가 곡을 쓰고 사람이 그걸 연주한 겁니다. 세 번째 장면, 매일 밤 바로 이 방송. 사실 여러분은 이미 AI가 만든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저 에어가 방송이 끝날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로 노래를 짓거든요. 무대 위의 국악이든 라디오 속 제 노래든 이제 음악을 만드는 손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기계가 곡을 쓰는 시대, 그렇다면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그 답을 무대 위에서 직접 찾아오신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봇이 지휘를 한 적도 있고요. AI가 인간의 연주와 곡의 특성을 배우기도 했고요. 자, AI 그 지음 국립극장에서 만든 AI 뭐랄까요? 음악 학습을 하고 있는 AI인데 여기에다가 지휘를 가르쳐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예지 지휘자인데요. 오늘 그분 모셔서 저희가 온마이크 시간에 인간이 음악 예술을 AI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1시 5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치질 하시면서 이거 하나 들으시면 오늘 하루의 뉴스 다 담으실 수 있습니다. 양치질 뉴스 시작합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나라 곳간의 세금이 5조 6천억 원이나 더 들어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난달 국세 수입은 35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었습니다. 소득세,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고르게 증가한 덕분인데요. 특히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소득세가 22조 원, 상장 주식 거래 대금이 275.7%나 급증하며 증권 거래세도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0: 누적 세수는 199조 9천억 원으로 정부가 잡아둔 추경 세수 목표의 66.3%를 이미 채웠습니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가 8월 중간 예납에 몰려있다며 7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한 뒤 초과 세수 규모를 따져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오늘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금 조달 계획안을 오늘 제출하느냐가 다음 달 3일 회생 인가 결정을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낸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2천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날 매장 재편과 인력 50% 감축 등으로 비용을 1조 2천억 원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냈지만 정작 2천억 원 조달 방안은 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에 2천억 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메리츠는 대주주가 먼저 책임지고 자금을 넣어야 한다며 1천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홍명보 감독이 야유 속에 무표정으로 귀국했습니다. 홍 감독과 선수 8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들어왔는데요. 48개 출전국 가운데 최종 34위, 순위로만 보면 월드컵 참가 역사상 가장 아쉬운 성적입니다. 한국은 1승 2패, 승점 3으로 A조 3위에 그쳤고 조 3위 12개 팀 경쟁에서 11위로 밀리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현장에선 홍명보 나가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관까지 배치됐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원정 대회를 마친 대표팀이 공항 귀국 행사 없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흥민 등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모두 귀국할 예정입니다. 고교 야구 응원석에서 나온 구호 하나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재구 학생들이 광주 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고 배재구 측은 사과문을 올릴 예정입니다. 경기 도중 광주 제1고 코치진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 구호가 문제가 된 배경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나 지난달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쓴 이벤트로 5.18 영령과 고 박종철 열사를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단 일주일짜리 육아휴직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295건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지금은 30일 이상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8월 20일부터는 1주나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받는 체불임금도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생활 편의도 좋아집니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고 KTX와 SRT를 한 앱에서 모두 예약하는 통합 앱도 8월에 나옵니다. 또 영화 관람객 누구나 받을 수 있는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 450만 장 풀리고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립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야, 지휘나 일반 저희 청취자분들이 네. 자, 양치질 뉴스 함께했습니다. 자, 야구 응원 고등학생들 좋은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5.18을 그렇게 유족을 슬프게 하거나 또 광주 지역에 대한 어떤 타겟으로 스타벅스 얘기하는 거는요, 모두에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구전심수 이런 말을 합니다. 국악 가르칠 때 악기마다 입으로 내는 소리가 다 있습니다. 뭐 딩당동, 슬기둥 이런 말들이 있죠. 이렇게 입으로 스승과 마주 앉아서 배워도요 음악을

0: 배우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걸 AI한테 가르쳐준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음악이라면 지휘자는 PD라고 했는데 이분은 진짜 지휘자입니다. 음악을 지휘하는 분야에서 차세대 예술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분인데요. 오늘 공존 프로젝트, 저희가 국립극장 프로젝트 한번 소개했었죠. AI와 인간이 과연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협업들을 해나가는 걸까요? AI한테 지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정예지 지휘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휘자 그러면요. 저희 그 베토벤 관련된 그 드라마에 보면 왜 강마에 네. 그 흔히 유행어가 똥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속에서나 혹은 영화 속에서 많이 봐요. 네. 근데 대중분들은 지휘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본인 소개하기 전에 네. 지휘자가 뭔가요?
1: 지휘자는 네, 음악을 일단 그 지휘자의 역할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박자를 맞추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거 맞거든요.
0: 네.
1: 그거 맞고요.
0: 네.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1: 네, 그거 맞고요. 오른손에서 네. 정확한 지휘 패턴을 보이면서 네. 박자와 템포를 전달을 하고 오케스트라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왼손이 남으니까 네. 네, 왼손에서는 표현을 담당을 해서 네, 전달을 합니다. 좀 뭐 네. 짧은 거 뭐 좀 길게 표현을 해주세요. 뭐 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드럽게 해주세요 등의 그런 표현을 왼손이 담당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휘자들마다 곡의 네. 그 표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같은 곡이어도 지휘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휘자마다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니 지휘가 다르고 지휘가 다르니 단원들의 연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지휘자는 그런 그리고 단원들이 다 가진 그 개인 이제 성향 뭐 가치관에 따라 네. 연주를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연주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지휘자 입니다.
0: 작곡자가 음악을 창조한다면 지휘자는 재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길이나 마음이 힘들 때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 들으세요 라고 하면 이 연주자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또 지휘자마다 다릅니다. 앞서 왼손 오른손 비유 너무 괜찮네요. PD가 오른손으로 큐시트를 짜고 왼손으로 막 손가락질하거든요. 아 빨리 끝내세요. 막 더 길게 가세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 흔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 입으로 소개하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정혜지 지휘자님은요. 한예종에서 정채용 선생님. 이분은 윤이상 음악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세계적 지휘자시죠. 그리고 미국 피바디 음악원 또 여러 너무 많아요. 세계 유수의 지휘자들과 마스터 클래스에서 선발돼서 가르침도 받았고요. 지금 국립극장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국내 지휘자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세대 지휘자에 선정되어서 계속 또 활동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아주 민망하시네요.
0: 민망하신가요? 아, 이럴 때는 약간 뭐, 그 정도는 뭐,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겁니다.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휘를,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지휘자신데, 라디오 방송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제가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휘하는 패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여주시는 게. 이거를 AI한테 어떻게 학습시키느냐가,
1: 네.
0: 사실 왜냐하면 이게 축구 경기나 야구 스포츠나 일종의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창작자마다 재창조하는 지휘자마다 달리한다면서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1: 네.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부재라는 공연에서 로봇 학습 지휘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0: 네네.
1: 그 로봇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면 일단은 템포가 일정하게 가야 되겠고
0: 네.
1: 패턴이 막 자주 바뀌지 않는 곡을 좀 선정을 했었어요.
0: 아, 조건을 좀 주는군요.
1: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곡을 선정을 네.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학습을 시키는 건 로봇이 운동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사람만큼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션은
0: 네,
1: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을 담당하는 왼손을 네. 악기 사인 주는 위주로 좀 최소화하였고요. 표현을 막 너무 한다든지 그런 걸 다 덜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의 패턴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네. 보여드리고자 했었어요. 그게 이제 로봇 지휘자한테 좀 적용이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관성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거 기울기 인식하듯이 그런 것들을 몸에 다 붙여서 이제 로봇한테 학습시키는데 하신 만큼 정예지 지휘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만큼 AI 로봇이 피지컬 AI가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아 이거 조금 못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있던가요?
1: 근데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단원분들도 로봇 지휘자를 보고 예지 지휘자랑 비슷한데 진짜 닮았다 이런 반응 되게 많았거든요.
0: 일자리를 뺀 거니까. 네.
1: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인간만큼의 그런 신체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동작이 커질 때 약간 이제 움직임에 오류가 나거나 지휘봉 끝이 갑자기 이렇게 축 처진다 손이 갑자기 처진다든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예, 그랬었죠.
0: 이게 보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클래식 전문 매니아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뭐랄까 음악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참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뭐 블라디미르 유럽스키 뭐 이렇게 요즘 보면 젊은 지휘자들이 좀 재미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지휘봉 없이 하시는 분들 물론 옛날 지휘자들도 지휘봉 없이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휘자가 지휘봉이 꼭 필요할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 또 그 요소가 되니까요. 이 지휘봉 떨어지는 게.
1: 그거는 곡마다 예. 다른 것 같아요.
0: 어떤 꼭 필요한
1: 엄청 서정적인
0: 있고.
1: 곡을 좀 네. 할 때는 지휘보다는 손이 조금 더
0: 감정 표현
1: 네 같은. 그런데 용이하기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손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가 있고 좀 정확한 지휘 변박이 좀 많거나 네. 그런 곡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지휘봉을 써서 보여주려고 하죠.
0: 와 그게 있군요. 이거 여론도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로봇이 정확하게 지휘자를 학습해서 그럼 과연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인문학적 질문이 남습니다만 그건 뒤에 나누기로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휘봉 정확한 박자와 선율과 곡의 진행 상황과 그 느낌인 왼손이 있다고 쳐도 결국 또 지휘자의 눈이 있잖아요.
1: 네.
0: 이 연주자를 바라보는 눈.
1: 네.
0: 그거는 두 손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일 텐데.
1: 네.
0: 이건 어떻게 학습이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1: 예, 그게 제가 이제 로봇 지휘자한테 지휘를 학습시키면서 느꼈던 가장 큰 한계였는데요. 일단 이 로봇 지휘자는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 합니다.
0: 네.
1: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눈이 이제 단원들의 눈을 아이컨택을 하지 않고
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지휘자는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음악을 듣는 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게 없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런 게 가장 큰 아직은 멀었겠구나라고 느낀 부분인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 드라마 기억나시겠죠? 그 뭐였죠? 베토벤 바이러스였나요? 그 김명민 씨가 그 연주자 누구야? 그 3번 바이올린 막 이러면 우와 저게 들려? 막 이러는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실제로 지휘자분들 그러면 정확히 집어내세요?
1: 네. 대체로 와.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누구야?
0: 드라마를 네. 좀 비유했습니다.
1: 네. 집어내십니다. 네.
0: 아 대단합니다. 오케스트라 수십 명의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화합의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예술의 소리를 이분들이 다 한 땀 한 땀 이것도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한 땀 한 땀 다 본인이 보고 세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명품 같은 느낌이
1: 네.
0: 들어요.
1: 네.
0: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셨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그 곡을 만들어낼 때 딱 저 뒤에 팀판이나 혹은 뭐 아주 낮은 음역대 연주자를 봤는데 잠시 졸고 있거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도구가 사라졌거나 네. 이상한 상황에도 지휘자가 대처해 줄 수 있나요?
1: 그게 연습 과정일까요? 무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무대에서는 만약에 바이올린이 네. 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뒤에서 바이올린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빨리.
0: 아 있군요.
1: 네. 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는 있고요.
0: 네, 그걸 지휘자님이 뭐 잠깐 그 파트는 죽이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네, 대처가 있군요.
1: 빨리 이렇게 네, 넘기십니다.
0: 네, 제가 본 공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이거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그룹 사운드 음악에서 막 드러머가 드럼 치다가 보통 스틱이 부러지거나 너무 흥이 난 나머지 스틱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네.
0: 그럼 이제 그거를 한쪽 스틱과 발로 막 어떻게 할 때 기타가 그 부분을 메꿔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 아 뭔가 이 오케스트라도 그런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다 스태프들이 빨리빨리 갖다 줍니다. 활도 잘 끊어지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사실은 차세대 지휘자로서 지휘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해지실 거니까 정혜지 지휘자님 오늘 얼굴 많이 보십시오.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도 보십시오. 앞으로 이 작업을 해나갈 텐데 지금 AI가 때마침 사회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술가로서 기존의 텍스트를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표현해줘야 되는 예술가로서는 AI가 만든 곡을 AI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지휘하고 이 의미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세요?
1: 그 공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은 네. 그 부재 공연 때는 로봇 지휘자가 과연 인간 지휘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0: 네.
1: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 지휘자를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는 공연이 될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AI를 제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 대상으로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뭐야 진짜 얘가 지휘 사람 지휘자들이랑도 경쟁하기 바쁜데 로봇까지 껴가지고
0: 아, 얘, 너무 얘가 진짜 나오시는데.
1: 제가 진짜 넘어오는 얘가 이제 넘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번 공존 때는 말 그대로 좀 AI와 인간이 서로 좋은 점들을 살려서 좋은 음악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보자 하는 그런 아.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경계의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협력의 대상이었다가 약간 예 네, 그런.
0: 알파고가 처음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국을 뚫 때도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했거든요. 아우 저 정도로 똑똑하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였다가 지금은 서로의 위치와 인간과 AI의 중요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쓰자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예술계도 비슷한 방향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AI가 직접 곡을 써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들도 국립관현악단 관계자분들도 AI한테 직접 그 음과 표현, 뭐 국악적으로는 식임새, 뭐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켰는데 그걸 학습한 AI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작곡한 곡과 특히 지휘자시니까 작곡자들의 그 곡을 잘 해석하시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이를 잘 못 느끼겠고요.
0: 와.
1: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더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정통 클래식이나 뭐 진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곡이면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번 공연에 이제 같이 했던 프로그램은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좀 느낌이 약간 영화음악 같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음악을 딱 AI가 만들었다고 누가 얘기를 안 했다면은 들었을 때 오 그냥 곡 좋다 이렇게 그냥 절대 AI도 저는 생각을 예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좀 비슷한 모티브나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네. 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장르 그 이번에 했던 음악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어서 네. 좀 뚜렷하게 보였던
0: 좀
1: 것도 같고
0: 대중성이 강화된
1: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냥 AI가 네 저는 구분을 근데 그거는 그런 비슷한 모티브를 계속 쓰는 거는 인간 작곡가들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뭐
1: 예, 그래서
0: 완전히 새로운 없는 뭐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지휘자가 지휘봉 들고 있는데 4분 33초 웅성웅성 막 짝짓걸짓걸하다가 끝나요. 이 자체도 하나의 존재하는 음악이고 예술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뭐 AI는 이런 건 못 만들어내겠지만
1: 네.
0: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은 놀라울 만큼 사람과 비슷한 면도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악 관련된 곡들을 올렸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계도 다르고요. 음악적 구성이나 표현, 이를테면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이른바 네. 식임새, 네. 뭐 토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아리랑 음악 같은 경우 비테스가 쓴 거 봐도 비테스 노래와는 전혀 낯선 이질적인 게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이런 거는 사실은 곡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0: 네.
1: 요소요소 들어가 있을 때는 지휘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서양음악을 전공을 먼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1: 네.
0: 처음에 국악관현악단의 그 연습을 했을 때는 좀 악보에 써져 있는 음이랑 음을 뭐 약간 흔들기도 많이 흔들기도 하고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런 느낌이
1: 네.
0: 있다 보니까 악보에 써 있는 음의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악기를 예상하고 갔다고 했는데도 악보를 보면서 악기를 예상하고 갔는데도 다른 것처럼 확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 국악은 악보에 담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제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연주자분들이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여진 그 맛을 연주자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예,
1: 그러니까요.
0: 아주
1: 저도 국악 관현악곡들을 예전에 뭐 평가를 하고 제가 이제 잡지에다 그 감상문을 써본 적도 있는데 지휘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왼손.
0: 네.
1: 이를테면 너무 슬프면 울음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가장 슬픈 소리가 아니라 아예 무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 왼손이 만들어내는 곡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 객관화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승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지휘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음악을 탁 만들었을 때 가장 내가 이 곡은 하면서 나도 너무 뿌듯했어 좋았어라는 부분이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0: 총 이번에 프로그램이 다섯 곡이었는데요.
1: 네.
0: 세 곡은 관현악곡이었고 두 곡이 이제 AI와 협연을 하는 협연곡이었어요.
1: 네.
0: 근데 관현악곡은 평소 하던 창작곡 대하던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진행을 하면 됐는데 AI 협연곡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 곡이고
1: 네.
0: 그리고 이제 AI는 이미 템포를 정했고 그 템포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하는 곡이었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근데 공연 중에 관객분들의 반응이 그 곡들을 했을 때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되게 좀 기억에 남고 짜릿한
1: 그렇죠.
0: 네.
1: 이 무대 오케스트레이션의 음악과 지휘자 그거 다음에 바로 객석까지 포함해서 이제 음악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단원들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생각했던 만큼의 감동을 못 드려도 내 앞에 지휘자가 막아서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휘자는 돌아서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관객들을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관객 반응에 대해서
0: 네.
1: 곡이 끝나고 나서 혹은 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관객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나 혹은 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0: 근데 그 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저는 관객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뭔가 연주를 하다 보면은 관객을 이렇게 신경 쓴 적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1: 와.
0: 맞췄을 때
1: 네.
0: 뭔가 쾅 하고 맞췄는데
1: 뒤통수에서
0: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박수가 나오면 조금
1: 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1: 네.
0: 대체로 관객분들이 좀그 음악에 맞는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아까 방송의 지휘자는 PD라고 했는데 PD가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는데 반응이 별로면 PD도 똑같은 난감함을 이건 동접자가 안 나오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비슷하군요. 그런데도 어쨌든 예술의 영역이고 오케스트라는 사실 물론 이제 우리도 전통 음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가 존재하지만 뭐랄까요? 저는 음악 예술로서는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협력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문명과 사회가 발전했듯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음악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실험적 단계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얘가 나를 배웠네? 이런 곡도 괜찮네를 넘어서서 미래에는 이런 장점들이나 기술의 진보가 이 오케스트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적 결과물에 이런 방식으로 나는 지휘자로서 이렇게 협업해보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혹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좀 미래에 대한 꿈이나 전망이 있으실까요?
0: AI를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1: 네.
0: 예. 네, 근데 아직 그 진짜 그 정통 클래식과 완전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기조는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뭔가 안될것 같아요. 아직은 안될것 같은데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기조들을 다 담는 곡도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AI가 만든 뭐 클래식이나 AI가 만든 진짜 전통 음악들을 한번 해보고 네. 싶은 네.

0: 저는 이제 마음이 울적할 때 글렌 굴드의 피아노 곡을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앞에 머리 위치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똑같이 재현해는. 근데 사실 그건 글렌 굴드가 죽고 없기 때문이죠. 헤르베르트 폰 캐라얀이든 유명한 지휘자가 뭐 베를린 필이랑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반 속에만 존재하는데 이거 내가 눈앞에서 보고 싶어. 저는 이거 AI 활용해서 좀 똑같이 캐라얀을 똑같이 학습한 지휘자가 나와서 또 똑같이 학습한 연주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재미로서는. 근데 그게 진짜 인간의 예술이야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숙제인데
1: 네.
0: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아, 저는 아직은 불가능할 것
0: 아,
1: 같은데요.
0: 불가능하다. 네.
1: 예. 네. 부재 때 너무 느껴가지고, 일단은, 그 로봇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그러네요. 소통이 안 된다는
1: 네,
0: 거죠.
1: 단원들과 어떤 소통을 해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한 템포, 완전 흔들리지 않는 템포, 정확한 템포, 언제나 똑같은 템포로 일정하게 가요. 그건 너무 뭐 좋을 수 있지만 음악이 그렇게
0: 그럼요.
1: 정확하게만 가지
0: 저
1: 않거든요.
0: 사박자 애국가나 행진가들이죠.
1: 네, 그렇게 완전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조금 여기선 여유롭게 가고 여기선 좀 급박하게 당겨도 보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템포 변화들이 모여서 좀 자연스러운 음악을 만드는 거라 그거를 진짜 학습을 하고 할수 있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0: 예, 어릴 때 피아노 하고 날때 선생님이 메트로놈 메트로놈 했던 게 떠오르네요. 좀 보라고 이거. 예, 근데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또 음악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차세대 대한민국의 지휘자 정해지 지휘자와 함께 AI 또 국악 오케스트라를 다 아우르는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예지 지휘자님과 또 우리나라의 젊은 음악가들은 앞으로 사람과 AI를 동시에 지휘해서 음악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예술가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저희도 물어보는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물어보셔야 될 거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서울필 뭐 정명훈 이런 것만 광클해서 보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말. So 제가 구전심수에서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낸다고 했잖아요. 구음이라고 하는데요. 슬기둥은 거문고 소리, 뭐 딩당동은 가야금 소리 이렇게 각 악기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로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근원은 바로 사람 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이죠. 그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모이고 또 지휘자를 통해서 새롭게 생산될까요? 오늘 AI가 만든 저희 방송의 AI는 항상 이렇게 방송 끝에 3분짜리 노래로 주제를 얘기해 주죠. AI가 만든 곡 제목이 숨입니다. 들어보면 패턴이 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우리 PD가 소울을 유난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모든 인쇄 가능.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휘자의 지휘봉과 왼손의 역할이 그랬군요. 저는 슬램덩크의 왼손은 거들뿐 정도만 생각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큰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해버렸네요. 글렌 굴드의 피아노 곡으로요, 바흐 골드베르그 변주곡, 바흐의 작품 번호 988번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곡 들으면서 마음 평안한 음악의 세계로 가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7: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10: 예, 112입니다.
11: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10: 예? 뭐라고요? 초등학생이... 잠시만요. 예, 112입니다.
11: 어린애들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 날 것 같아요.
9: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10: 니들 뭐야?
12: 저희 촉법인데요. 14살.
10: 이거 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12: 아니, 시동이 걸려있어서. 호르몬 때문에 저희 나이가 그래요. 괜히 촉법이겠어요? 죄송합니다.
10: 에휴, 저것들.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알고 그래.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촉법인 이상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면, 아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9: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장면을 일부 각색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11: 그 드라마 봤어?
13: 요즘 훈육회도 아동학대니 뭐니 선생님들이 뭐 할 수가 없다는데 교권보호구 감독관은 거의 뭐 무법이던데? 이런 말 좀 그런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10: 에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그거야말로 완전 판타지지.
9: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 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 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9: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나요?
14: 네,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이제 1편 보다가 껐습니다.
9: 아, 그러시구나.
1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뭐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9: 네.
14: 트라우마가 도져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현실을 그렇죠.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된 학생들을 다 썰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뭐 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9: 네, 요즘 뭐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법체들이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14: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제 안 네.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9: 네.
14: 저게 그 아까 보호국과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이제 아, 평가가 많은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방지제 아동학대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요 이제 강하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겠다라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민원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9: 아,
14: 결국은 네.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9: 네.
14: 그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9: 그렇죠.
14: 이제 그들이 이제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은 검찰이나 법

0: 학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1: 근데요,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0: 네,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그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요.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교장이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교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 관련 사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에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0: 네, 사실 감독관 설정이 이제 그 무소불위라는 설정이 조금 공상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요소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 충분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5월 달에요.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경찰서에 다수 접수가 됐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이제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내면서 검거가 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 5시간 뒤에 근처 거리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 동행영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돼서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됐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1: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가 5월 13일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아까 집에 갔던 B군이 다른 친구 D군을 꼬드겨서 다시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합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 D군 아버지의 차량이었었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이번에는 당진까지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에 실시간으로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동행영장이 같이 발부가 돼서요. 역시 같이 수감됐습니다.
1: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0: 네, 사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만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체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1: 네.
0: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1: 네.
0: 범죄자 중에 이제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 재판도 이제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재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0: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소년 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은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1: 그럼 촉법소년에게 날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이야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소년 교수소 갑니다.
1: 네.
0: 성인으로 치면은 징역형의 그렇죠. 선고가 나오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 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촉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전혀 영향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 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 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1: 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뭐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어떤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0: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Morning.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을 하루 앞두고 더위의 기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30.3도, 춘천 30.8도, 대구 3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내륙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양이 가장 많겠고요. 이외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5에서 40mm, 영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새말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시간 전보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정체 늘었는데요. 강남과 여의도, 마포와 용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의 특혜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4: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주시죠.
5: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루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자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도 적극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에서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지역차별, 호남 특혜란 비판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영호남 차별이 있었고 호남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호남 투자가 많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조족지열,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전폭적 지원을 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요.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립된 각종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0: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적통 논쟁이, 또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고요?
2: 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전 한 차례 회동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법사위를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더는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는 방안도 고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야당 공세와 최근 지지율 하락 속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맞섰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연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단독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본회의에선 한 후보자 인준안도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공개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거라며 야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대통령은 탄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3: 국가 100년 대계를
4: 한병도
3: 두고 근거
4: 더불어민주당
3: 없는 모략만
4: 원내대표입니다.
3: 펼치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5: 많은 자리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5: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0: 네, 각당 상황도 살펴보죠. 민주당에선 당권 경쟁이 친노 적통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군요.
2: 네, 8.17 전당대회를 48일 앞두고 민주당 당권 경쟁이 누가 더 적통이냐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해당 발언은 실수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노사모와 멀어졌던 정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을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다시 저격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적통성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적통에 적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소모적인 적통 논쟁을 멈추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고별 인사를 전한 김민석 총리도 이번 주 본격 등판할 거로 보여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낸 여러 성과에 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이 내전 수준인 계파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그리고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다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2: 네, 어제 사퇴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던 장동혁 대표, 이틀 연속 2030 청년들을 만나는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오늘 국회에서 청년 대학생과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쇄신 방안과 재선거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다시 지지세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기간 미뤄졌던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장 대표 사퇴 요구 등 이른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징계 요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명분만 더 쌓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쓰리백 전술 실패에 빗대 장 대표가 실패한 징계 전술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홍 전 감독은 사퇴라도 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징계 논란은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며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7: 원인을 따셔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8: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6: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단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9: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10: 또 본인이
11: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0: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9: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일본이 브라질에 역전패를 당하며 북중미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일본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32강전에서 전반 29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11분 브라질 카세미루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마르티넬리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2-1로 패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국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독일은 파라과이와 32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독일은 6명의 승부차기 키커 가운데 3명이 실축하며 파라과이에 3-4로 졌습니다. 파라과이는 프랑스 대 스웨덴 경기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0: 모로코는 네덜란드를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모로코는 네덜란드 학포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 디오프의 동점골로 1대1을 만들었고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모로코는 캐나다와 16강전을 치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이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풍선 효과로 집값이 크게 뛴 지역들로 해당 지역에선 갭 투자가 차단되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등이 생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세 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지역 세 곳으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구리시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아침 세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아파트 값이 최근 한 주에 2% 안팎으로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적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또 경기도 구리는 서울에 인접했지만서도 그간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아서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렇게 3중 규제로 묶이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2: 네, 11호 대책 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일대 12개 지역과 같은 규제로 묶이게 되는 효과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효과부터 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까지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 주택은 4억, 25억 초과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유주택자는 LTV가 0%로 적용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밖에도 청약재당첨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도 적용됩니다. 또 동탄과 기흥, 구리 이 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효과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다음 달 5일부터 발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예년보다 늦어진 올여름 장마가 오늘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시작부터 1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전망이고 또 내일 새벽에는 장마가 남부지방으로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내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도의 장마 오늘 시작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3: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에 수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는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장마가 시작될 걸로 발표했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 비를 제주장마의 시작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릴 걸로 보였던 비가 일찍 시작하면서 장마 시작 시점도 앞당겨진 겁니다. 비는 점차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도 내리기 시작하면서 남부지방 역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구축된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늦게 시작됐는데요. 제주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11일, 지난해보다 18일 늦은 기록입니다. 늦어진 장마답게 첫 비부터 강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제주 내륙에는 최대 100mm,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산간에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제주 남쪽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에는 충청 등 중부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리겠지만 장마 시작 시점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인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 내륙은 장마 대신 무더위가 기승인데 서울 체감 온도는

0: 기온은 오늘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1: 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체감 온도는 34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수도권과 충청에 이어 영월과 원주 등 강원 영서로 확대됐는데요.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나뉠 정도로 강수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외출 전에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갑작스러운 강한 비에도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홍명보 전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일부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1: 결과도 또 과정도 모두 문제였다는 비판을 받는 이번 월드컵.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김대길 축구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원정 월드컵에서 이렇게 공항에 그 선수들이 돌아올 때 귀국 행사가 없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이제 선수들이 오늘 일부 들어오고 내일 또 손흥민 선수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쪼개기 귀국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글쎄요, 오늘 새벽에 홍명보 전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단이 들어올 때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2: 지금의 한국 축구가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0: 네.
2: 오늘 선수 8명
4: 최동호
2: 포함해서 이강인 선수,
4: 스포츠평론가입니다.
2: 김민재 선수 포함해서 홍명보 감독이 함께 귀국을 했는데, 그 랜딩,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고, 입국장으로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4시 정도였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 팬들이 몰려와서 이 우리 선수들이랑 홍명보 감독 모습이 보이기 전서부터 그 공항 입국장에서 북을 두들기면서 일종의 시위처럼 구호도 외쳤다고 합니다. 그
0: 예.
2: 구호가 홍명보 나가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려고 하면 뭐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뭐 새벽 1시, 2시에 출발했을
0: 거의 밤을 샜다고
2: 텐데요.
0: 봐야죠. 예.
2: 그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러 모였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홍명보 나가가 되겠죠.
1: 네. 자, 지금 뭐 사실 12년 전에 그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이었죠. 그때 16강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 엿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오늘 그런 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인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3: 그렇습니다. 상당히
1: 보셨습니까?
3: 걱정했습니다. 워낙 뭐 분노하셨고
1: 예.
3: 또 팬들께서 워낙 또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4: 김대길 축구
3: 결과였기 때문에
4: 해설위원입니다.
3: 아마도 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이 배치 인력을 해서 사고가 내방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질서 있는 항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쪼개기 귀국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건 사실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쁘고 결과가 나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6강 들고 8강까지 들었으면 전 세계를 동원해서라도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0: 그렇죠.
3: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은 이상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이제 각급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그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하게 이런 조별리그를 하게 되면요. 또 특히 이번엔 48개국 체제에서의 결과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티켓 좌석 배정을 쉽게 구입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대표팀 선수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밖에. 또 LA를 갈줄 알고 LA 표를 끊었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이 좌절되는 동안 기다렸다가 항공권 구매를 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과정도 결과가 나쁘니까 다 믿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쪼개기 하고 들어오느냐? 다 들어와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홍명보 전 감독, 뭐 새벽에 들어오면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묵묵부답으로 공항을 떠났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애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는데 사실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3: 그렇죠.
0: 오늘도 사실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이 모습을 또 어떻게 팬들이 지켜보실지 어떻게 보세요?
3: 기자회견 볼때좀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일단 이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이제 사퇴하는 경우밖에 없었고 또 현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국민들께서나 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0: 네.
3: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 일은 큰일이 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1: 예.
3: 본다면요. 그리고 또 48개국 체제에서 당연히 조별 통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이 결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근데 그걸 기대했으면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자회견을 이미 하기로 한 거면 정말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하고 또 될수 있으면 기자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말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이 분노하게 만들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입국해서도 하긴 뭐 할 말도 없었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결과가 나쁘니까 홍명보 감독이 정말 축구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실패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 새벽에 홍정 감독 그리고 일부 선수들 그 뒤로 정몽규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명규 회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가운데 공항에서 뭔가가 좀 날아들었더라고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2: 개껌이다 들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에게는 뭐 엿새례였었고요. 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개껌이었는데 뭐 다행히 뭐 그 이상의 불상사는 없었다는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난 민심의 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입국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실수나 뭐 사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국민을 상대하는 조직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나 사고가 났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제 짐작에 오늘 이제 정봉규 회장도 이런 방법 없이 지나갔고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팀에도 미디어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구협회에도 미디어 담당자가 있고 여론이 이러니까 홍 감독 이 정도는 최소한 하고 가자라고 아마 조언을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봐요. 네네. 어제 반대로 박항서 감독은 구구절절히 죄송하다 사죄한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90도 숙여가지고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죠. 그 정도의 액션을 하는 것이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게는 그렇게 자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지금 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그 축구협회와 이 정몽규 회장의 그룹사 계열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되고 다 이 분위기가 전해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허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참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 인사 한 번이 모든 것을 다 하나를 주고 열 끼를 얻을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0: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제 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 공식 응원단이죠. 붉은 악마는 앞서서 그 공항에서는 이제 일부 팬들이 항의하면서 홍명보 나가라고 외쳤지만 붉은 악마는 아예 축구계를 떠나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그러는 걸까요?
2: 저는 이 붉은 악마가 축구계를 떠나라라는 얘기를 입장문에 담았거든요. 예. 그 얘기 듣고 저는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파문입니다. 파문. 이 파문이 이거 유럽 중세 때 유럽 중세에서 그 종교의 시대였었잖아요. 그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파문이었었거든요. 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철렁했기도 했는데 근데 이 붉은 악마가 어떤 심정이냐면은 지난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맡고 난 뒤에 평가전에서 계속 부진했었죠.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팬들이 A매치 거부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A매치 중에서 일부 경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반 정도 비규제했었습니다. 이때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야유 대신 응원을 보내달라.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팬들에게 호소할 때 붉은 악마는

0: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응원하자. 라고 한번 여기서 적고 대표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그때로 경기장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때 일부 경기장에 관람석에서 팬들이 야유를 보낼 때 그거를 방어를 했어요. 이제 이런 심정이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성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뒤에 그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에게 그 대한민국 자세와 태도를 보고서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청난 얘기죠. 한국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라라는 얘기는 뭐 이런 입장문에서 이제 공표했습니다.
1: 네, 홍정 감독도 아마 이런 반응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반응은 이런데, 일본에서는 사뭇 다른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정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에 J리그에서 뛴 경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옹호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2: 글쎄요,
1: 있는 겁니까?
2: 뜻밖의 보도죠. 국내에서는 정말 들끓고 있는데 일본에서 저런 이제 동정론이 일들고 있다는 게좀 뜻밖의 일이긴 한데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일본의 그 가시와 레이솔이죠. 그 당시에는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지금 많은 인기를 얻었었고 좀 최절정기에 있었고요. 또 지금 그 동정론의 기사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은 선수 생활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 현재 축구에 관계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동정론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글쎄요, 뭐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 봤을 땐참 고마운 얘기지만 우리 국내 지금 현재 사정에 국내 축구 국민들이나 국내 축구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명보 감독에게 붉은 악마가 축구계를 떠나라, 뭐 일단 이게 뭐 법률적으로나 뭐 협회 규정상 뭐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팬들의 어떤 이 심정이 날카로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잘 알고 잘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뭐 일본에서는 J리그를 발전시키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일조를 했다고 하는데 J리그 발전에는 일조인데 왜 우리 한국 축구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됐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드는데 어쨌든 선수와 또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 SNS를 통해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는데 정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쓴 걸까요?
0: 아마 선수들도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 일종의.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는 아직 그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착을 가졌고요. 더군다나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팀을 선택할 때 미국으로
3: 그러게요.
0: 옮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상실감이 큰 가운데 오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밝혔는데 한세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팩트가 있죠. 일단 지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상실감에 쌓였던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팬들에게 미안하다, 사죄한다는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의 글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된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신다면은 죽으라고 뛰겠다. 이의 글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개가 우리가 지금 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죠. 믿지만 다시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응원해주겠다. 이런 전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좀 아쉽죠.
1: 이 글에도 홍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 그렇죠.
1: 그이 글을 보면서 오버랩됐던 장면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벤투 감독이 사령탑이었을 때 포르투갈전을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고 16강 확정 지은 후에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벤투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이 담겼거든요. 그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오늘의 글과 너무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홍정 감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0: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손흥민 선수는 참그 월드컵 역사가 파란만장하죠. 울보 손흥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막내로 출발 시작했을 때부터 아쉽고 울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약했고 성과도 있었고 또 이번 월드컵과 같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뭐이 손흥민 선수와 이 홍명보가

0: 감독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고, 왜 풀타임을 못 뛰었느냐,
1: 네.
0: 그리고 왜 후반에 교체가 됐느냐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아, 저는 정확하게 제 자신 있게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지라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취임하면서 기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뭐냐면은, 손흥민 어떻게 활용할
1: 예.
0: 것인가. 그때 홍명보 감독의 답변은, 풀타임 뛸수 없다면 풀타임 안 뛰고 적재를 조절해주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풀타임을 못 뛴다, 그리고 내가 후반에 교체되거나 교체로 투입된다는 거를 손흥민도 인정을 했는지, 본인이 나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뛰고 싶다라고 인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일방적으로 교체 멤버로 투입하거나 선발에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 정도면은 공개하진 않겠지만
1: 네.
0: 뭔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 저 사실은 힘들어요, 저 후대하게 맡기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 그 문제는요,
1: 예.
2: 이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서로 경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지에 같이 간 이제 협회 임원이 이제 같이 동행했었고, 그
0: 예.
2: 동행한 그 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세 번째 경기에 저런 경기력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오늘 귀국하면서 계속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은 분명히 미팅을 했고, 경기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1: 네.
2: 그리고 그러면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가다알라에서 경기할 때 고지대 1500m에서 했을 때두 경기를 상당히 준비를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멕시코와 경기의 패배는 우리 실수가 있었긴 합니다만. 근데 몬테레이로 딱 내려왔는데 저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0: 예.
2: 정도로. 그래서 또 훈련 스케줄 자체도 이제 6시, 8시에 이제 팀이 중복돼 있어가지고 그 훈련장을 쓰는데 우리가 8시에 배정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시 하게 되면 현지 시간에 10시 정도까지 훈련 마무리되면 취침 시간, 수면에 장애가 있어서 훈련 시간을 오전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전으로 옮겼더니 뭐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근데 막상 경기 당일날 2시간 전에 도착하면 한 4시쯤 도착하는 거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0: 예.
2: 근데 도착해 보니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습도하고 열기가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도 이제 사실은 꽤 오랜 감독 생활을 했었던 분이니까 느끼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선수들이 뛰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남아공하고 같은 조건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남아공 선수들은 부담이 없다, 이거 벌써 지금 현지 분위기는 남아공 선수들 탈락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최소한 비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부담도 있었고, 근데 그 상황이 컨디션을 우리 선수들을 완전히 떨어뜨렸던, 그게 결국은 이제 경기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못 뛰어다녔어요.
0: 예.
2: 그런 결과들을,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후 조건도 맞지 않았다,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대표 은퇴설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3: 저는 아직도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4: 손흥민
3: 있어요. 뭐
4: 축구
3: 그게 첫 번째
4: 대표팀
3: 월드컵이든
4: 주장입니다.
3: 뭐네 번이든 여섯 번이든 월드컵을 가는 마음가짐은 정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월드컵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누가 얘기해도 뭐 언제든지 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디까지나 뭐 얘기하시는 건 자유지만 뭐 제가 결정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뭐 여러 가지로 풀타임을 뛰지 못하는 그런 체력 조건이라면 사실 이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리하기 나름일 텐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 입으로는 마지막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뭐 메시라든지 호날두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고,
2: 네.
1: 4년 뒤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2: 뭐
1: 전망하세요?
2: 일단 이제 당분간 올해도 9월 24일 이제 A매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계속되는 A매치, 뭐 아시안컵 이런 등등의,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아직까지는 대표팀에 계속 와야 됩니다.
1: 네.
2: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올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0: 컨디션이나 경기력을 점검을 받겠죠, 이제는요.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 아, 이제 손흥민 선수 나이 이제 들고 해서 이제 좀 놔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그때 이제 2030년 되면 38대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지금의 최절정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1: 모든 팬들이
0: 국민들께서도 다 바라겠죠. 손흥민 선수 또 보고 싶으니까요.
1: 바라겠는데.
0: 근데 이제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관리해서 그때까지 있을지. 근데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 계속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2: 예, 다음 월드컵에서도 볼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1: 그렇죠.
2: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이제 우리 팀이 32강 진출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였고 남아공전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밖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나마 좀 주목받았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3: 이강인 선수 의문의 1승 거뒀다고 할까요?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일간 스포츠 전문지이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 끝나고 난 뒤에 조별리그에서 뛴 선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불특정 월드컵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1: 네.
3: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점수를 얻어서 미드필더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 예.
3: 아마도 조금 그 스페인 쪽에서의 그 언론이나 이 프로팀에서의 분위기는 이강인 선수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2: 그렇죠.
3: 잘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서서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의 은퇴 시점에는 대표팀 전체로 봤을 때 이강인이나 그보다 어린 후배들이 올라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신구 교체가 되는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게좀 이루어지는 게좀 좋겠다고 생각이 들죠.
1: 네,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월드컵 대표팀이 황금 세대라고 해서 정말 많은 그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년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팬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차세대 유망주들이 있느냐?
0: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팬들께서 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표팀 그동안 쭉 꾸려온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유로파가 있은 적이 없었고요. 또 거기에 뭐 말씀하신 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항희찬 등등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꾸려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스쿼드 갖고 부족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체 스쿼드 자체가 거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유로파 출신들이에요. 또 지금 현재 그 상위권이라고 평가받고 있고 우승 후보라고 하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 최상위의 어떤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멤버인 거지. 이걸 세계 무대에서 내놨을 때 과연 결승전까지 갈수 있고 4강까지 갈수 있는 그런 스쿼드냐. 그건 사실 무리가 있는 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회에서는 더 주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외국에 보내서 육성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도 스쿼드 자체를 꾸릴 때 일본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로 꾸려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선수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 네, 그만큼 아직은 지금 우리의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번 그 월드컵이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상금 문제도 좀 그런데 1인당 지금 8천만 원 선수들이 8천만 원의 포상금을 그대로 받을 예정인데 이제 팬들은 이렇게 탈락하고 왔는데 이 포상금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이제 볼멘소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 우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그 부진, 그 부진했다는 실망감, 여기다 또 이제 감정적인 요소까지 건드렸던 이 홍명보 감독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위로 우리 국민 그리고 축구 팬들의 어떤 이 분노가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좀알 수가 있죠.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 이 1인당 8천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이제 기본적인 수당이고요. 이 승리 수당이 1승당 3천만 원인데 체코전 이겼으니까 8천만 원이 됩니다. 뭐 비교하건대 그 4년 전에 카타르 때는 1인당 3억 4천만 원씩 받았는데 그보다는 훨씬 그 적은 액수이죠. 그런데 우리 팬들로부터 나온

0: 그런 뭐 얘기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모든 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성적도 부진했고 보여준 것도 없고 하니 차라리 이 돈을 어디 뭐 기부를 하든지 좋은 데 쓰자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축구협회 차원 또는 선수들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동의합니다, 저는. 네, 선수들 제가 봤던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긴 한데요. 저돈 선수들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중심이 되든 해서 이 받는 8천만 원씩의 돈을 모두 좋은 곳에 쓸수 있게끔 기부하는 거. 그게 뭐 지금의 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용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 저 돈을 만약에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네, 선수들이 이거를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 요 부분에도 좀 관심을
1: 안
2: 좀
1: 받을 겁니다.
2: 좀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실패한 결과 어디에서부터 좀 잘못됐던 걸까요?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재계약 무산 이후에 벌어졌던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함이 오늘의 결과를 불러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3: 국민 여러분의 이런 응원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선수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자, 이때부터 한국 축구의 단추는 잘못 끼워지게 된 걸까요? 확고한 철학과 빌드업 축구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과의 재계약 무산이 이번 월드컵 실패의 시작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후 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죠. 위르겐 클린스만은 정몽규 회장과의 개인적 친분 논란 그리고 전례 없던 태업으로 팬들의 비난을 받다가 결국 70억 원의 위약금을 챙기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4: 클린스만 감독의
3: 정몽규
4: 선임 과정에 대해서
3: 대한축구협회장입니다.
4: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후 두 차례 임시감독 체제를 거치며 새로운 감독을 물색하는 축구협회 논의 과정은 불투명하기만 했고 논란 끝에 재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결연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죠.
5: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3: 홍명보
5: 이제 저는
3: 감독입니다.
5: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2: 자, 이러한 각오에도 불구하고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은 국회로까지 이어지며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가 결국 선임이 무산된 제시 마시 감독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 제시 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3: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략강화 위원입니다.
6: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3: 전략강화 위원입니다.
6: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2: 자, 제시 마시 감독 공교롭게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 대표팀에 승리한 남아공을 32강전에서 무릎 꿇리며 캐나다의 16강 진출을 이끈 감독이죠. 2년 전 선택이 나은 상반된 결과에 축구 팬들의 아쉬움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7: 한국 축구를 짚어보고 있는데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연기가 상당히 자욱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15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 진화 중입니다.
2: 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도 안에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속보 이전에 저희가 그동안에 거쳐왔던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도 했는데 일단 뭐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0: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선수 기용, 교체, 잘 제대로 뛰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독 리스크라고 봅니다. 감독 리스크인데 감독 리스크가 본질적이진 않죠. 왜 이런 감독 리스크를 발생시켰냐, 누가 발생시켰냐 하면 협회 리스크로 옮겨가는 거죠.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개혁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축구협회가 바뀌고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적 쇄신의 가장 핵심은 회장입니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임원으로 가고 축구협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0: 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장을 제대로 잘 뽑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1: 예. 근데 뭐 축구협회가 문제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뭐 문체부도 나서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이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일단 이제 축구협회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1: 네.
2: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그게 재발되고 이번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이 위기 상황을 정말 반면 삼아서 협회가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의 단체로 다시 거듭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협회에 대한 것을. 근데 지금 선거 규정 자체가 대한체육회에서 규정 정관 자체가요. 이 협회 각 협회에 관련된 선거인단 구성을 100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1: 네.
2: 대한체육회도 그 규정을 직접 선거로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축구협회는 당분간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이제 194명이 이제 선거인단이었습니다만 협회에서는 이제 300인 이하니까 300인까지 확대시켜서 더 늘리겠다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된다. 더 늘려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거인단을 확대시켰을 때 그걸 정관 개정도 해야 되고 그게 과연 이 정부의 관여가 아닌가. 이것도 피파에 또 걸림돌이 되거든요.
1: 아,
2: 또 피파에서는 이게 이 전자투표 제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경계가 걸렸는데 일단은 이 협회는 이번에 이제 회장 선거 자체를 어떠한 형태로 최대한 선거인단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3: 예.
2: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습니다. 회장이 바뀌어서 뭔가를 해보려 해도 다른 경기단체와 다르게 축구협회의 이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산이 천억, 천오백 정도의 그 범위에 있는데 이거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1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여서
3: 예.
2: 써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일단 전력 강화위원회의 이 독립적인 좀 상황이 필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대표팀에 관련된 이 선임 자체는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 예.
2: 이번에 새로운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이 당선되면 모든 집행부 임원들을 회장에게 대의원들이 위임을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다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 쪽에 보고만 해요.
3: 예.
2: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번 기회는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더라도 이 전력 강화위원회는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지 정말 그 프로세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거부터가 먼저 개선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3: 예, 아마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또 어떤 정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우리 축구 팬들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나라 경기 지금 우리는 탈락을 했지만 월드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오늘 일본이 패배하기는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말 그대로 브라질과 싸워서 거의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고 심지어는 이길 뻔했던
2: 예.
3: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젖잘싸였는데 그러면 일본의 리더십은 뭐가 다른가? 모리아스 감독은 어떤 점이 달랐는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0: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4: 오늘 새벽 홍명보 전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 일부가 귀국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김대길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깨운.

0: 찐밥
1: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찐가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최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V코스피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지수가 50에서 60선에 진입하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단계로, 70에서 80선은 정부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극심한 패닉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V코스피는 96.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따른 수급 쏠림과 지난 주말 다시 불거진 미국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안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 지수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즉 V코스피는 주가의 오르내림보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출렁일지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한국형 공포지수 V코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탐정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내륙 지역은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로 양이 가장 많겠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서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촌로에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진입로 위로 차량 3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속도 느려지고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 중이고요. 복정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능해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에서 대왕 판교 구간 갓길에서 작업 중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고교 야구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응원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되던 조롱성 표현이 어떻게 10대들의 응원 문화로 번지게 된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광주일고와 경기 중인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경기와 상관없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스타벅스는 당시 탱크 텀블러를 앞세운 행사를 진행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구를 연상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구호는 당시 논란을 끌어와 5.18의 배경 도시인 광주 소재 학교를 조롱한 걸로 해석됩니다. 배재고 측은 일부 학생 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영상에는 여러 학생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과거엔 이 같은 조롱성 표현이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 안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SNS와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일수록 주목받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원래 의미보다 재미와 반응만 남은 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또래 문화 영향을 받는 10대들 사이에서 혐오 표현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이렇게 집단 생활,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9: 박태훈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입니다.
8: 문화를 주도하고 그 문화에 어울리려면 써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 문화적 기표를. 그게 일베인 거고.
7: 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차별과 혐오 표현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래 모방을 청소년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혐오 표현이 개인적 신념보다는 사회적 학습과 모방에 의해 퍼진다고 본 겁니다.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는 표현이 10대들의 응원 문화에까지 스며든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또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내 전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표현 근절, 역사 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부근항 선수들이 탓을 하고 자신의
1: 조호태 부근항마 운영위원장입니다.
0: 자신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계에 남아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0: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1: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해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 검사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은 속보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유력 정치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네,
1: 일부 누리꾼들도 모국에서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며 동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리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2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이 일본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합류했습니다.
1: 또 전차군단 독일은 파라과이의 덜미가 잡히며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골은 일본이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29분 사노 가이슈가 중원에서 공을 가로챈 뒤 단독 드리블, 그리고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슛은 브라질 골문 구석으로 향하며 선제골이 됩니다. 파상 공세를 펼치던 브라질은 후반 11분 마갈량이스의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을 남겨놓고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마르티넬리가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은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5: 경기를 어렵게 해서 심장박동이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분이 좋습니다. 브라질 팬입니다.
4: 독일은 파라과이의 덜미가 잡히며 32강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전반 42분 파라과이 엔시소가 먼저 골을 넣었고 독일은 후반 9분 하베르츠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1로 맞선 두 팀은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며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독일은 하베르츠와 볼테마 대 타가 승부차기를 실축하며 4대3으로 졌습니다. 파라과이는 프랑스 대 스웨덴 경기 승자와 16강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최악의 성적표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최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조기 탈락 여파로 감독 선임 문제도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년 동안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한 걸까요?
6: 네, 우선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크게 논란이 됐다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정명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4월 축구협회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각에선 월드컵을 앞두고 어떠한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경찰이 신중히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1: 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6: 네, 우선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선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광화위원장과 박주호 전 위원은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24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예, 지금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핵심 쟁점이 뭘까요?
6: 네, 우선 정 회장 등이 고발된 혐의는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입니다. 업무 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 회장이 결정 과정에서 누군가를 압박했다거나 조작된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왜곡했느냐는 건데 이 같은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임 혐의의 경우 홍 감독의 선임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 하자를

0: 이유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지 사실관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새벽에 대표팀이 귀국을 하면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뭐 안전 문제는 크게는 없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호가 귀국하며 일부 팬들이 선수들에게 엿을 던졌던 장면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월드컵 역시 귀국 행사를 취소할 만큼 팬들의 분노가 차오르자 경찰은 귀국에 맞춰 인천공항의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 160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귀국 현장에서 일부 팬들이 북을 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팀 귀국 이전부터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나 AI를 이용한 조롱글들도 계속됐는데 경찰은 살해 협박글에 대해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작성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 비공식 집계로 실종자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진은 수백 차례 이어지고 있고 폭우도 예고돼 있어서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공식 집계 실종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유엔은 시신 수습용 포대 만 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2천 명이 넘는 탐색 구조대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3: 아침까지 500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상주 조작관입니다.
2: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예고되자 유엔은 긴급 의료 지원과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 구호 물품의 보관과 물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나과이라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 5만 명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공포감이 더 큰 상황. 강한 비바람으로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3: 몇 시간 안에 열대성 저기압이 폭우를 쏟아부을 겁니다. 이재민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이재민이 늘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골프장은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찬 대피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벌레들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폭우와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카타르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핵 논의 착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로 재설정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호르무즈 통제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논의할 거라며 중요한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도하 회담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거의 승리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이란의 비핵화입니다.
4: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이런 임시 상황에서는 이란의 이슬람공화국이 통항 항로를 결정할 거고 다른 어떤 항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또 오만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 재설정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곧 관련 회담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오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인데 이란은 오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안도 도발이라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의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비핵화 논의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1: 제주도에는 평년보다 늦게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고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5: 네,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은 강하지 않지만 날은 여전히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로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더위 속에 밤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건데요. 이는 평년보다 11일 늦은 장마로 기상 관측일에 때 세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120에서 180mm 이상의 큰 비가 예고된 가운데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남해안 지역으로도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반면 내륙지방은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낮 동안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쯤 중부 지방에도 점차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강하고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0: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만 4,700조 원 넘게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1: 네, 정부 주도 AI 혁명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예.
0: 자,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일단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세 가지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2: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이 청사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 자, 첫 번째, 갑자기 왜 하느냐? 자, 두 번째, 이거 하면 과연 경제성 있나?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왜 하필 호남이냐? 요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그야말로 논전,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최근에 벌어들이고 있는 엄청난 이익을 이것을 허두루 쓰지 않고 이것을 재투자를 해서 세 가지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데이터 센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체 불가의 선진국 반열에 우뚝 올리겠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경제가 인구도 줄고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대로는 미래의 한국 경제는 없다. 그런 어떤 절박한 속에서 한국 경제를 점핑업 시키는 정말 대담한 시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성은 있느냐? 자, 이 대목은 기업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일단 두 기업만 시간에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약 1,000조 정도, 또 중장기적으로는 4,700조까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경제성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자, 왜 하필 이 호남이냐? 이 대목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이새 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우뚝 좀 세워놓자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 열망을 담은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한번더 일어서자는 그런 어떤 이 대담한 구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저희 이제 옆쪽에 그 지도도 보셨습니다만 지금 뭐 호남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된 지역이 여러 지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하고 영남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 그러니까 전국을 AI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핵심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지역별로 이 역할들을 조금 분담하게 하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토 면적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적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공지능 사업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 남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나 또 인적 자원 조달 뭐 이런 문제가 가만히 된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용인 클러스터도 이미 용수, 전기 이런 게 한계가 상황에 온 상태에다가 이 핵심 산업이 한쪽에만 몰려 있을 때 국가 안보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이번에는 수도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우선 지역별로 보면요. 호남 지역, 특히 남쪽, 광주 지역은 반도체 쪽이 집중되고 전라북도 쪽에는 피지컬 AI도 들어갑니다. 또 오른쪽 영남 지방에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구미, 대구, 울산, 동남권 지역, 여기는 집중적으로 물리적,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충청 지역인데요. 저 충청 지역은 기존의 서울 용인 클러스터와 앞으로 건설된 호남 클러스터를 연결한 가교 중간 지대입니다. 따라서 저기는 반도체 공급이 되는 그 반도체가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 기지로서 입지가 아주 유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붙여서 만드는 후공정 쪽에서 하는데, 그런 후공정 쪽은 충청도 지역에도 상당히 늦겠다. 한마디로 전국에 뭐 대부분 지역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반도체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큰 틀에서는 전국이 하나의 무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앞서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2: 예. 지금 3메가 프로젝트 할 때 경제부처 장관들이 직접 밝힌 얘기요. 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고 노동 생산성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판을 뒤엎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없이는 우리 미래 먹거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우리가 1등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저변이 우리나라처럼 균형 있게 깔린 나라가 없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한번 가열차게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 해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년에 30조도 나오기 어려웠거든요. 10배 이상의 지금 흑자가 나는데 이 돈을 허두로 쓰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재투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쓰자. 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은 그 늘어나는 돈을 재투자에 쓰고 또 정부도 초과 세수, 반도체 부분에서 초과 세수가 있습니다. 그 초과 세수를 인프라에 써서 우리 경제의 판을 바꾸면서 미래를 개척해보겠다.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이 여러분 우리 3메가 프로젝트에서 속도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는 진짜 한 달, 두 달 차이로 1등과 꼴등이 갈라지는 정말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바로 지금이다. 라고 포인트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어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과 SK의 투자 계획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구상에 두 기업이 합쳐서 4,700조 원대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3: 확신합니다.
4: 글로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5: 미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재명 대통령은 두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직접 이렇게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축하 세우기도 했습니다.
6: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1: 자, 이러한 말을 마친 이 대통령, 어려운 결단에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재용 회장 먼저 그리고 이어서 최태원 회장에게도 허리를 90도 접는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고는 계획을 차질 없이 확실히 수행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국가 수반의 이례적인 폴더 인사에 두 회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큰절하겠다는 것을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렸다. 이렇게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대통령이 정말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 그런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2: 예,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의 진심, 정말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그런데 결국 투자를 해야 될 주체는 기업이니까 기업이 앞장서서 해주세요라는 이런 어떤 진심 어린 요구가 하나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마치 기업을 팔을 비틀어서 또는 한 대 쥐어 박아서 데려온 것이라는 일각의 오해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 자 부탁합니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신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예.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제 감사 인사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기와 용수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렇습니다. 최대의 변수가 결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전기, 물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 반도체는 일단 서남권으로 확정이 됐고 그중에서도 4개의 펩은 광주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지역에 현재 전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정은 좋아요. 현재 거기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열 또는 그 풍력 전기가 약 11기가와트가 지금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6.3기가와트니까 얼핏 보면 충분하지만 조개 시차에 따라서 또 그 배수 시설, 송전 시설 이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 완전 대비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특히 물도 물을 현재 있는 댐의 높이를 높여서 물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저장을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 대목도 가뭄이 들면 또 대책이 없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프라를 좀 획기적으로 확실히 하겠다. 근데 이 대목은 정부가 지난번부터 밝혀왔던 대로 지금 초과 세수를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고민하겠다는 얘기를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용범 수석도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0: 예.
2: 지금 세금이 좀 초과세수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데 이것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적자를 갚는 것부터 우선인데 그러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인프라를 하겠다. 그래서 서남권 반도체에도 정부가 어떤 그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전기와 용수를 해주겠다. 실제로 지금 재벌 총수들도 광주와 서남권으로 가겠다라고 확실히 선언한 게 아니라 용수와 그 전기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다.
0: 예.
2: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의 관건은 앞으로 용수 또 전기 거기다가 인력, 고급 인력들이 그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로서의 주거 능력까지 갖추는 이런 앞으로 정부가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기대만큼의 환경이 완성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반도체 산업이 지금 상당히 호황기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좀 엎어지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우리 경제 정책 사적으로 보면요,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산업 정책의 판을 뒤흔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른바 중화학공업, 당시 우리나라가 전부 경공업을 하고 있을 때 중화학 쪽으로 가자. 정부가 투자도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는 정말 옆구리 찔러서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대중 정부 때요. 1999년 우리나라 정보산업을 일으키자 해서 국가가 인터넷망을 깔고 또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이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회사가 발족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푸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번 다 완벽한 성공을 못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하에서의 그 정보기술산업은요. 1999년에 추진했는데 미국에서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져서 완전히 주가도 내려받고 또 IT 관련 산업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투자한 기업들이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도요. 70년대 말에 그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충격을 입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큰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그때 충격은 있었지만 결국은 잘한 거 아니냐.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결국 우리 경제가 맴맴 돌았을 거다. 그런 어떤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우세한 편이에요. 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요. 6개월 전에 잘 되던 게 바로 가격이 떨어져서 망하는 사례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반도체 랠리가 만약에 꺼지면 저렇게 많이 투자했다가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반도체 랠리는 2년, 1년 단위로 올라갔다가 내렸다는 그런 단기 랠리는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오면서 여기에 부작용도 있지만 너도 나도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뭐 일각에서 좀 과투자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자들의 좀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랠리는 종전과 달리 뭐 5년 내지 10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2: 예.
1: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3: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4,700조 원 넘게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2: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0: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직원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만난 지 석 달 만에 덜컥 아이가 생겼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서 부랴부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그제야 혼인신고도 마쳤죠. 큰 삶을 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 정돈하는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잠시 게임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내는 못마땅해 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결혼생활도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실질적인 결혼생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김순진 변호사, 이렇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른바 초단기 이혼 사례들 많이 보시죠?
2: 네, 실제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이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2: 사연자가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투기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이므로 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그렇죠.
2: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고 네.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된 아기인데 아내가 아이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서 현재 사연자분이 부모님과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뒤늦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1: 네.
2: 현재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1: 네.
2: 상대방은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양육을 방기하였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사연자는 부모님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2: 또한 상대방은 심한 욕설 및 무단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1: 네, 어쨌거나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네요.
2: 네.
1: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청구 방법은 우선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전 처분이요.
2: 네, 이혼 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소송 분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전 처분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지금 8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양육 비 정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양육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좀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이제 입학하면 얼마, 고등학교 입학하면 얼마 이렇게 아직 아이가 8개월이니까 이후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별로 좀 증가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혼인 기간 굉장히 짧은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연자분이 더 유리하고요. 또 상대방 가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유리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상대방한테 양육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이제 8개월이라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이의 연령별로 이제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으로 떠날 생각에 설레지만 숙소 예약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런데

프로는 부당하게 숙박 요금을 올려 받았다가 적발되면 호텔의 자존심인 성급, 즉 별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광호텔이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호텔 등급평가에서 무려 30점을 깎기로 한 겁니다. 이 30점 결코 가벼운 벌점이 아닙니다. 화재나 위생, 안전을 위반했을 때 깎이는 점수가 보통 10점인데요. 바가지 요금에 무려 3배나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호텔 등급은 총 1000점 만점으로 매겨지는데요. 감점이 누적되면 5성급 호텔이 4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객실 방음 상태도 훨씬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동안은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결국 진짜 좋은 호텔이란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휴식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휴가철마다 반복되던 바가지 요금에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올여름엔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기분 좋게 휴가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8: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7: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9: YTN i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도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강원 지역에 양이 가장 많겠고 서쪽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1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현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광명나들목에서 안현분기점까지 정체고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세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이동량이 늘었는데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성수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5: 부담을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현실적인 약속을 우리가 드리고 실제로 집행을 할 겁니다.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적정하게 이 지역에도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막 서류로 막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요. 잊어버리고 말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호남 지역이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뭐 여건이든지 문화 뭐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제가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서 말이 많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 특별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6: 네. 대통령님의 네.
7: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를 방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정치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7: 네, 고립됐던 작업자 10명 모두 구조되거나 대피한 걸로 전해졌는데 소방은 혹시나 고립자가 있을 가능성에 현장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9: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인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YTN에 아래쪽부터 불이 시작돼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아파트 동을 다 감싸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이제 불 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9: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15분여 만에 다수 인명피해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0여 명과 소방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공사 현장에 있던 작업자는 약 180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화재로 고립됐다가 모두 안전하게 몸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에 혹시나 고립된 사람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1: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2: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3: 선수들한테만 해주시죠. 팬들한테만 해주세요. 팬들한테.
2: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4: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5: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2: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1: 비판보단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7: 또 본인이 혹시라도
8: 홍명보 축구대표팀 전 감독입니다.
7: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6: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네, 오늘의 정치운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0: 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0년 동안 4,750조 원 넘게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었는데요.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10: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11: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12: 네, 하나로 모아주시죠.
10: 특히 호남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9: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9: 모지로 계획하고
12: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8: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12: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 이걸 가지고 지역차별 의문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 양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에 불과하다.
14: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의 진심, 이재명의 눈물이
8: 적이 있다. 박재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5: 한을 풀어주는 대규모 투자가 결정되면서 그 아픔을 푼 날이 어제다.
16: 두 기업 모두 다 광주에만
8: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16: 반도체 투자를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문제 있다.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두고두고 화를 부를 거다.
0: 어제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는데 기업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하려다가 이제 말려서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인사만 했다는 거예요.
17: 네, 지금 뭐 4,700조 가까운 정말 역사적으로도 대단한 투자 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큰 절 아니라 진짜 뭐 업고 뛰라고 해도 아마
8: 김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0: 회장의 각도보다 심정이에요. 대통령의 각도가 더 커서요.
17: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삼성과 SK가 지금 뭐 그 국민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 제조 창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 도약의 결정적 계기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이제 시장 주도의 경제 구조였다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시면 알지만 국가가 기획을 하고 시장이 호응을 해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는 새로운 신국가 모델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신 국가 모델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0: 예, 왜 하필 호남이어야 하는가? 이거 민주당 지지세에 강한 호남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오니까 오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들 투자 누적에게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지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 저는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뭐 3대
8: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8: 대해서 큰 틀은 저는 뭐 굳이 큰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 국가 주도 성장 전략으로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지금의 이 AI 반도체 이 우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보고 결국은 스피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총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 삼성과 또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0: 이 시장을 계속 선전 유지하는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 이게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그때 국회에서 열린 그 토론회에서 이 지금 부분을 강조 그때 이미 작년 연말부터 강주 지역에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아 용인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부분에 이게 차질 빚는 거 아니냐 많은 우려 논란 속에서 설마 그럴 리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됐는데 그때 당시에 두 달 전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아 뭐 광주에 꼭 가야 될 그 필요가 있냐. 대략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외 지금 현재 이 폐업을 갖다가 정수를 할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무려 천조가 넘는 저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갖다가 두 달 만에 무슨 세상이 크게 변해야 해가지고 그냥 전력 그리고 아 용수 그리고 인재 이런 또 인프라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뭘 받길래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양해각서 MOU 체결 화면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크게 보면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SK는 곧 착공을 하고요. 삼성은 아직 부지 정리가 덜 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몇 년 안에 이제 대규모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거와 함께 동시에 지금 AI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폭증하고 있답니다.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만큼 제대로 된 제조 역량을 갖춘 데가 없어서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땅이 비어 있고 전력도 이제 충분하게 조달할 수 있는 예. 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고 전력망도 돼 있고 용수도 문제가 없고 네. 아, 이런 데를 해야 빨리 지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 이런 데만 해도 다 공장들이 차 있고 울산만 해도 빈 부지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이야말로 다 비어있는 그래서 유휴부지가 너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업가라도 아니 당연히 5년 안에 빨리 지을 수 예. 있는 곳을 선택하지 그 다른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예. 또 산이 많은 곳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합리적인 기업의 선택으로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저는 맞는 시각
1: 예.
2: 아닌가.
1: 호남 특혜 아니라는 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기업회장
3: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호남 지역 투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누적된 지역별 투자량을 비교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미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수영장 찾는 분들 많습니다. 수영을 좀 배운 분들이 기록 향상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또 수영 선수들이 경기에서 가장 집중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반환점을 돌 때입니다. 이 반환점을 지날 때는 단순하게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벽을 있는 힘껏 밀어서 다음 레이스를 위한 힘을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한데요.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딱 6월 30일 2026년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요. 한 해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새 달력을 넘기기 전인 오늘 후반기에 더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가 남은 하반기 인생 레이스 더 든든하고 빠르게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재무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날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빠르다.
2: 맞아요. 그렇죠. 벌써 6월 30일이 됐을 줄이야.
0: 그러니까요. 네. 작년보다도 올해가 시간 가는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두 분은 올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자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2: 뭐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뭐 연초부터 그 두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하드캐리 했잖아요.
0: 반도체 투탑이.
2: 예, 예. 뭐 아직까지도 예, 그 화제가 이어지고 있고 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3: 사실 뭐 저는 이제 상담을 얘기하자면 어느 누구를 꼽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상담으로 청취자분들의 좀 재무에 관련한 것을 좀 줄여드렸던 것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주식 계좌가 불어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뭐 딱히 자산 막 형성에 기여를 못하고 그냥 막 그냥 투자가 시들시들했던 분들도 계실
2: 그렇죠.
0: 거예요. 또는 뭐 투자 이런 거 엄두도 못 냈는데 전문가 만나서 가정경제 위기 해결한 분들도 분명 많습니다. 딱 올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상반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구슬땀 흘리면서 많은 가정을 구출해 주셨으니까 남은 하반기도 파이팅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정보 가득한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다음 포털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상담 원하신다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문자 번호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04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청취자입니다.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노후에 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품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한 건, 20년 납입 중인 또 5년째 된 종신보험, 16년 납입한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후 생활비를 위해 이거 연금 전환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노후 대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이신 청취자님 문자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청취자님의 궁금증은 지금 종신보험이 납입이 완료된 거 또는 납입 중인 거 다 합쳐서 4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다. 노후 대비 딱히 못했는데 이거라도 전환해서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50대, 60대 은퇴 시기가 다가오거나 임박했을 때 노후 생활비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뭐 국민연금 가입은 다 돼 있지만 저도 사실 어제 연금 수령에 검색해봤는데 그거로는 턱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상품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40대인 저도 제 국민연금 예상액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더라고요.
0: 많이 부족하던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24년 기준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으로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는 134만 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럼 이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 이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한다고 해요.
0: 평균 73.4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
2: 저는 더 해야 돼요.
0: 라고 응답을 하는데 근데 뭐 이게 어디 마음처럼 되냐요?
1: 그럼요.
0: 정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후 대책을 위한 저축은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요. 청취자분처럼 연금으로 대비를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을 때는 연금 전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저희가 이 실제로 상담 사례를 전할 때마다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준비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자주 안내를 드렸었죠.
0: 맞아요.
2: 뭐 맞는 말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기대 수명으로 이 연금액을 산출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 목적으로 준비하는 상품이지 이게 연금의 기능만 있을 뿐 전환하는 기능만 있을 뿐 이게 노후를 위한 사실 연금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직도 20년 납입하고 5년 납입하고 16년 납입한 이 남아있는 종신보험들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무작정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 현재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납입이 완료된 상품이 있고요. 납입 중인 상품도 있으세요. 우선 청취자분께서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녀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셨다면 연금 전환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고려는 하시되 모든 상품을 연금 전환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또 알고 계셔야 돼요.
0: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또 안 된다. 왜요? 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2: 네, 일단은 뭘 확인을 좀 하실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원하는 연금 개시 시점에 이제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 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뭐 확정 연금형이랑도 있고 또 뭐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신연금이 연금이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액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이 총 수령하는 금액이 확정형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두 타입입니다. 확정형 연금과 종신형 연금. 확정형 연금은 목돈처럼 딱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딱 그렇게 정해진 만큼만 받는 거니까 월 내가 받는 금액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내가 긴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월로 받는 연금이 좀 적더라도 종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신 보험을 연금 전환했을 때 매달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해약 환급금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0: 해약 환급금이요?
1: 네, 이 연금 상품 경우에는 매달 적립하는 월적립식 상품도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거치하고 원하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 상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를 또 해보셔야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무작정 유지하고 있는 이 종신보험의 납입이 끝났다 하더라도 연금을 그냥 바로 개시할 게 아니라 그 목돈을 해지해서 다른 연금형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아, 이래서 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덜컥 해지해버릴
2: 텐데요. 맞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비교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두 건 아직 납입하고 있으신 종신보험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20년 납입 중 5년 납입한 상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5년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나이는 아니죠. 의미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당장의 연금 손실은 좀 따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납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셔서 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렸습니다.
0: 그러면은 납입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15년이나 돈 더 내야 되는 이 종신보험은 그렇죠. 해지를 과감히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16년을 내셨고요. 앞으로 4년만 납입하면 끝나거든요. 이 종신보험도 해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1: 이 상품도 우선 해약 환급금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급금이 원금에 도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언제든 30%밖에 해약 환급금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품과 그리고 해약 환급금도 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0: 그렇군요. 그래서 무작정 해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 두 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원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원금에 가까이 환급금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노후 연금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 해지하는 거 맞을까요?
2: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금 손실이 많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는 뭐 해지 후에 거치식으로 옮겨서 유지를 해서 뭐 연금으로 개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 거치식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의 확정이자를 보증해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현재 해지 시점에서 원금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손실이 크다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원금 손실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2: 복잡하죠.
0: 맞아요. 복잡한데 또 생각해보면요. 노후 대비를 잘 못한 분들이 어쨌든 노후에 목돈 마련해서 생활비로 쓰셔야 되니까 고민하는 게 이제 대표적이게 이런 금융상품들,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까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2: 맞아요.
0: 유불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검과 코칭이 절실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요. 그런 데는 거의 뭐 박사님들이십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결해 주면서 나름의 노하우들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요. 보험 점검, 노후 상담, 그리고 목돈 마련, 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 통해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0: 직접 만나 상담해 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4인 가족의 40대 가장 청취자분이세요. 현재 중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분의 보험료의 지출은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을 채우길 원하셨지만 이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자 하시면서 만 원의 행복을 느낀 사연입니다.
2: 욕심이 많으십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대비를 하고 싶고 놓치고 싶은 보장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도 많이 내는 거는 싫거든요.
2: 아, 물론이죠.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전문가분이 청취자님의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아주 좋은 솔루션을 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장 상태와 보험료 먼저 체크해 볼게요.
2: 네, 일단 이 4인 가족이 총 7건의 보험 상품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이 보험료는 월 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청취자분과 배우자님의 보험 상품을 먼저 살펴봤을 때는 현재 납입하고 계신 지 한 14년 정도가 되셨고 각각 13만 원의 종합보험을 한 건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0: 아니, 근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내고 계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더 적게 내고 싶으셨나 봐요.
1: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선 이 두 분 다 결혼하시면서 같이 준비한 상품이라고 하세요. 실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보험이셨고요. 이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그 외 특약으로는 입원 일당,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0: 근데 왜 보장을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지를 알겠어요.
2: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게 보이죠?
0: 맞아요. 설명을 딱 들으니까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진단비가요. 이건 뭐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2천만 원이면은 요즘 같은 시세에는 조금 적게 그렇죠. 느껴져요. 그리고 주요 치료비 같은 것도 없고요.
2: 가입하신 지 뭐 이미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있던 보장들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취자님도 입원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최근 지인분이 암 진단 후에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옆에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옆에서 부담을 똑같이 느끼시고 나도 좀 이걸 점검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족한 혈관 질환의 보장을 좀 넓히고요. 암 같은 경우는 이 비급여 치료비를 또 추가로 준비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0: 하긴 그러네요. 15년 전이면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넉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부부는 일심동체. 아마 배우자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똑같이 준비하셨다고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같이 보장을 준비하셨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가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태아보험일 때 가입을 했던 보험들이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입원 일당이라든가 보장의 범위가 좁은 혈관질환의 진단비들로 또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0: 그렇군요. 자, 문제는 좀 다 짚어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보험료 부담 줄이면서 보장 넓혀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2: 맞습니다.
0: 해주셨을까요?
2: 예. 일단 이 기존 보험 상품들에서요. 이 불필요한 보장들은 싹 다 삭제를 좀 할 겁니다. 앞으로 뭐 적게는 6년, 뭐 자녀분들의 보험은 약 10년 정도 이상 납입을 더 하셔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특약들을 좀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고요. 또 우선 청취자분과 배우자님의 이 보장에서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이 범위가 좁은 담보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입원 일당 같이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제 특약들을 좀 삭제를 했더니 보험료가 각각 약 3만 원 정도씩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0: 그럼 부부 합산해서 매달 6만 원의 보험료가 일단 줄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거기서 근데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자녀분들의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불필요한 특약들과 갱신 특약들을 또 정리했더니 각각 7만 원씩 납입하던 보험료를 3만 6천 원으로 자녀분당 3만 4천 원씩의 보험료를 또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자녀니까 총 6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줄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합쳐서 거의 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그렇죠, 매달 네. 덜 낼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이렇게 납입하신 지 오래된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작정 해지할 게 아니라 이 그 안에 특약 내용들을 잘 보고 이제 불필요한 보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보험료 낮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방법이고요. 또 총 납입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나에게 맞는 맞춤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설계. 불필요한 지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덜어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계부 안에서 고정

0: 지출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통해서 새는 돈 틀어 막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막을 거 막았으니까 채울 거 채워야겠죠. 보장은 어떻게 또 강화시켜 주셨을까요?
1: 네, 이 네 분 모두 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인 중입자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보장들을 채워 드렸어요. 그럼 청취자분은 모든 보장을 준비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2,000원, 배우자분은 40,000원, 자녀분들은 각각 30,000원으로 총 152,000원에 부족한 보장들을 채울 수 있게 되신 거죠.
0: 그러니까 14만 원의 보험료에서 그러니까 추가된 게 아니라 15만 원이 추가된 게 아니라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12,000원 추가해가지고 내 가족의 주요 치료비들이 다 보장이 된 거예요?
1: 맞아요.
0: 와, 이게 그래서 앞서 우리 권지은 팀장님이 만 원의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여기 포인트였나 봐요.
2: 더 적게 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1: 하지만 노후를 위한, 앞으로의 위한 건강을 위한 보장이 채워졌으니 만 원의 부담으로 했다면 네. 정말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죠.
0: 아, 그렇죠. 요즘 사실 만 원으로 행복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미래에 닥칠 위험을 만 원으로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솔루션을 잘 내주셨으니까 두 분께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굿모닝 굿나잇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채팅창에 한 청취자분께서 20대 권지은 팀장님 너무 예쁘십니다. 30대 김정수 팀장님 너무 멋있어요.
1: 풀 HD 해서. 화질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0: 두 분을 굉장히 동안으로 봐주시네요. 감사 인사 좀 전해주시죠.
2: 아니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1: 뭐 거의 수상소감처럼 우시는데요.
2: 10년이 아니고 뭐 20년 정도를 줄여주시니까 몸도 빨리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매우 동안이신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도 우리 집 가정에 가지고 있는 보험료 고민 보장 체크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누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외벌이로 외벌이 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님의 사연인데요. 이 보장도 좀 점검해 보시고 싶고 또 저축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상담받고 싶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0: 그렇군요. 보험과 재무 점검 모두 요청해 주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50대 청취자분 하나씩 고민 해결해 볼까요?
2: 네, 일단 현재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총 보험료는 월 15만 원 정도셨고요. 뭐 청취자님의 나이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 상품도 단 한 건이셨고요. 이 증권을 살펴보니까 뭐 암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또 실손의료비가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15만 원의 보험료를 차지할 만큼 보장금액의 범위도 이제 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고 계셨을까요?
0: 그러게요. 실손의료비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나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외에는 진단비들도 1,000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돼 있고 혈관질환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좁은
1: 맞아요. 일단 진단비들도 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모두 1,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도 이 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19년도이다 보니까 3세대 실손이셔서 실손 보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비쌌던 이유는 바로 적립보험료가 9만 원씩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2: 둘 중 하나죠.
0: 근데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보장으로 내 보험료가 구성된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구성돼 있다.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적립보험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라고 늘 강조드리잖아요.
2: 네, 예, 맞아요.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도 이게 40대까지 아무런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주변에 권유로 실손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서 이제 주변 지인 설계사한테 소개받아 가입을 하게 되신 건데요. 단순하게 진단비도 있고 뭐 실손 의료비도 보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 적립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뭐 못 들으셨던 거예요.
0: 근데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 때 돌려받는 건데 그쵸? 내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그 100세 때 돌려받는 돈인 거잖아요. 그마저도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주는 거니까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금액을 만기 때 환급받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1: 우선 이 실손은 현재 3만 원 정도밖에 보험료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해지할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비 1천만 원과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특약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고요. 적립보험료까지 낮췄더니 15만 원의 보험료가 4만 7천 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적립보험료를 최소한 으로 낮추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불필요한 특약을 모두 삭제하니까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인 금액 가지고 나머지 보장안을 좀 채우면 될까요?
2: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범위가 좁았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도 1천만 원씩 보장을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관련 수술비도 또 1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질병, 우리가 아프거나 또 다쳤을 때 상해로 시술 또는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도 추가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네. 빠진 보장을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는 약 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0: 아, 기존에 내시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보험료 내면서도 보장은 훨씬 좋아졌어요.
1: 맞아요. 이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관계성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가입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잘 알아서 준비를 도와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2: 대부분이에요.
1: 무조건 이제는 믿고 맡기기보다는 나도 한 번 더 직접 혹시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0: 맞습니다. 보험 점검과 재무 점검 두 개를 이제 요청하셨어요. 보험 리모델링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하셨던 저축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짚어볼 텐데 저축은 어떤 목적으로 좀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2: 네, 일단 이분께서는 최근에 이제 소득이 좀 오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월에 한 60만 원 정도의 여유상금이 생기셔서 또 작년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 정산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고요. 또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이 청취자님께서는 부양가족도 좀 있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공제 혜택을 또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조금 환급을 받고 있으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일단은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비과세 연금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절세할 수 있는 이 과세 혜택의 연금 상품과 나는 연말정산 때 이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비과세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청취자분은 이미 부모님 두 분을 인적공제 충분히 받으시는
1: 맞아요.
0: 상황이라 비과세 연금으로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상품을 또 만나보면 될까요?
1: 우선 이 청취자분 경우에는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을 선택을 계속하셨다고 해요.
0: 거의 뭐 은행 적금과 같은
1: 맞아요.
0: 것들을요.
1: 그래서 네. 이 연금 상품은 두 가지로 공시이율로 불이가 되는 상품과 변액 상품이 있는데 현재 이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이율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평균 0.5%에서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액연금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0: 물론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비과세 변액연금 상품 하시는 거 너무 좋은 대안이겠죠. 근데 청취자님 투자 성향에 지금 이게 맞을까요?
2: 이게 옛날 같으면 이 변액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시는 상품으로 해드렸을 텐데 요즘에는 이 변액 상품에도 최저 수익을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무려 한 5% 정도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다른 상품을 해서 그보다 덜한 이자를 받을 바에야 이 변액 상품으로 최소 이율을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도 이분께서는 크게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자금 60만 원 중에 30만 원은 그 상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그러면은 청취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최저 보증 이율인데 과연 그 최저 보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2: 그렇죠.
0: 중요할 거잖아요.
2: 네.
1: 맞아요. 지금 가입을 저희가 권유한 상품은 5%를 수익률을 무조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5%는 보증해주되 그 이상 수익이 남으면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난 만큼 그렇죠. 연금액이 불려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60만 원 중에 30만 원의

0: 연금 준비를 도와드렸는데 향후에는 대신 소득이 오르시거나 연말정산보다는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30만 원은 추가 납입으로 하시고 향후에는 또 다른 상품을 선택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았어요.
1: 맞아.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많진 않겠지만 직장에서 갑자기 급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나셔서 뭔가
2: 거래처를 하나 더
1: 그렇죠.
2: 얻었다든지
1: 매출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나에게 남은 잉여 자금을 내 노후 목돈으로 돌려봐야겠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청취자님은 6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3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0: 맞아요.
1: 3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기로 한 거고요. 요 추가 납입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2: 일단은 이제 사업비와 유동성 측면인데요. 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갈 때는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 뭐 2%, 3%가 된다 그러면 추가 납입은 그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 납입한 돈은 또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 입출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장점만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사실 이용 안 하실 이유가 없죠.
1: 내가 지금 가입한 이 상품에 대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연금액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추가
2: 맞아요.
1: 납입이니까 목돈이 50만 원 생겼다고 50만 원어치 다 가입하지 마시고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 가입하신 후에 나머지는 추가 납입으로 사업비도 절감하고 혹시 나중에 어려워져서 이 연금 유지 못할 미래 위험까지 방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잇으로 많은 분들이 돈 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상담을 위한 방법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자,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긴 고민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더불어 YTN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게시판에 긴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셔도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찾아보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8: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7: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8: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성시경의 별이 진단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기온 살짝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이제 본격 여름 시작인데 날씨는 이미 많이 더워진 상태인데요.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쪽은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1시간째 처리 중이고 원효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안성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봉 진입로 1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진압 중인데 비봉나들목에서 3km가량 정체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조족 지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에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역 차별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과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발에서 소외되며 용수나 전력, 토지가 보존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전력, 용수를 구할 수 없는데 마침 AI 대규모 투자에 여력이 있는 곳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소외의 늪에 빠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울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가 광주 전남에 집중돼 전북에 드리운 소외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도약의 시대를 선언했지만 그 미래 지도 위에 전북의 자리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은 이른바 3중 소외에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 속 소외가 추가돼 4중 소외가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먼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회동한 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오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본회의를 강행할 걸로 보인다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특위위원장은 경과 보고서에 다수의 적합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에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표결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걸 두고 민주당이 의결한 건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엔 관심이 없었다며 국민과 야당이 무얼 묻든 무조건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에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보였다며 대통령에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이 모여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중재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주주와 채권단의 무책임한 태도로 회생 절차가 중단되고 홈플러스가 청산의 길로 접어든다면 이는 한 기업의 파산이 아닌 10만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가적 민생 재난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MBK 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을 향해 책임을 직시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돈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부터 충북도지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해당 업체 대표에게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나 노선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 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가 통근 통학용으로 운행되는 비중이 최근 73%까지 늘며 공공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조만간 마련해 7월 중으로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유가로 인해 전세버스 한 대당 한 달 유류비가 지난해 4분기 대비 37만 원으로 늘면서 관련 업계에선 유가 보조금 지급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적립해주는 포인트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이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선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확대되면서 남부지방도 장마철에 들어서겠습니다. 제주는 늦은 밤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몰아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내일은 남해안과 부산에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과 부산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경기와 강원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국일보자유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3: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4: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5: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

0: 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 봅시다.
1: 어제였죠.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해야 할 제81회 청룡기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경기가 순식간에 차가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전통의 명문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의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 때문인데요. 배재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 무슨 말을 외친 걸까요? 상대팀을 향해 외친 스타벅스나 가야지라는 구호. 이 말 속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5.18 탱크데이 혐오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대중들은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이들이 경기장에서 외친 이 일그러진 함성은 결국 우리 사회가 묵인해온 혐오의 거울이 아닐까요? 오늘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배재고 야구장 구호 논란의 전말과 함께 전국 주요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배종찬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진행을 맡게 된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스프링 캠프 시간입니다. 자, 출연자가 누구지 궁금하시죠? 하의영 한겨레 기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하의영 기자는 YTN 나들이가 오랜만이시죠?
2: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2: 예.
0: 어떤가요?
2: 아, 늘 올 때마다 가족 같고요. 좋습니다. 너무 뻔한 답인가요?
0: 아니요, 아니요. 예. 늘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한겨레 TV 방송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2: 예, 예.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지난번에 배종찬 소장님도 한번 모셨죠?
0: 네.
2: 예. 늘 설레입니다. 예.
0: 가장 좋은 출연자, 최고의 출연자 한겨레 TV 한 명만 딱 꼽으라면 누굴까요?
2: 배종찬이죠. 예.
0: 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남 특혜 논란. 또 이게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욱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족 지열에 불과하다. 과거 영 호남 차별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수도권과 영남의 산업화 수혜가 집중됐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의미에서 호남이 적합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 20명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도체 거점에서 왜 배제가 됐느냐,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3: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보고회에 이어서 오후에 광주에 직접 가셨죠. 거기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3: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제한된 자원을 이용 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국토를 균형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뭔가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의식들은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호남 지역에 이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것을 통해서 지역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크게 배려했다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도 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서 정쟁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0: 거나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자료를 다 내야 되고 심지어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게 이번 호남 투자를 반대한다라는 거 아닌가요? 말은 그럴싸하게 반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부분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들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자칫 지역 감정으로도 번질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박상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선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였는데 800조 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국정조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이 카드 국정조사 카드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2: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손을 비틀어서 정부의 어떤 정치권의 이익을 충족했던 사례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 사례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날 발표를 통해서 알았지만 이전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처음으로 이 투자 사실에 대해서 알리면서 깜짝 놀랄 숫자가 우리 앞에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백년지대계를 바란다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전당대회용 총알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기업의 손을 비틀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당연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MBC 라디오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MBC 가서도 얘기 안 하고 JTBC 가서도 얘기를 안 하고 김어준 씨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김어준 씨 유튜브에 가서 왜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김어준 씨 유튜브의 주 애청자층은 정청래 전 대표의 지지층이 많습니다.
1: 네.
2: 거기를 공략하러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이죠. 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에 호남 이나 아니면 호남 출신의 수도권 당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재 상황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투자를 일종의 정청래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한 일종의 그런 것으로 총알로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생각은 이건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지 대결을 두고 기업들에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1: 네.
2: 물론 그건 이제 조사하거나 뭐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시민 작가랑 직접 싸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 네. 자, 하영 기자 어떻게 네. 보세요? 유시민 작가와 직접 싸우는 게 좋겠다. 이 8월 전당대회에 정치적 논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권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전북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메가시티 호남 반도체 유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보도의 시작은 한겨레 신문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2: 아 그렇죠. 시작은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예, 예, 예. 방송이 이제 거기가
3: 맞습니다.
2: 처음인 건데
3: 한겨레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면 전북 강원뿐만 아니라 요소요소별로 지역에서 불만이 없는 곳이 없는 곳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글로벌하게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네. 월스트리트저널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국에 투자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북이냐 어디냐라고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입지에서 정부가 대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고려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네. 과정에서의 정보의 투명성이라든가 자료의 공개는 변론으로 하고 투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예. 네. 뭐 김 전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게 뭐 경제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제 뭐 판단은 하면서도 그러면 8월 전당대회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0: 아니 저는 일단 그 시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수천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그런 예, 그 산업인데 이것을 지금 8월 전당대회 특정 정당의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입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걸 판돈으로 깐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저희는 차라리 진영 간의 공격을 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전북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호남 전체 전남북을 다 통틀었을 때 권리당원이 30%입니다. 그거를 겨냥한다고 하면 전북에 있는 분들은 뭐가 돼요. 그럼 그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전남 광주 전남에 투자하면 전북에서 당연히 이런 볼멘 소리 나올 거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영남이나 다른 지역은 없을까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대의원 뭐 그 권리당원 이게 이제 일대 그 표의 등가성 때문에 이제 1인 1표 원칙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의 어떤 우리가 소위 민주당이 생각하는 전략 지역 뭐 취약 지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가중치를 두기로 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은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 가중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는 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전당대회 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건 매우 지엽적이고 매우 편협한 시각이다. 예. 지금 국가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 물, 전기 그리고 땅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글로벌 그 기업들이에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어떤 상황들을 그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제 강원시 비서실장 얘기하죠.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온 거라고. 그만큼 오랫동안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이끌어냈다면 그리고 하호영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 일본이나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냄새들을 풍기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국내의 그 상당한 산업적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걸 가지고 예.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공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 이 주제 관련해서는 박 변호사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정조사에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영남뿐만 아니라 전북 또 강원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 글쎄요.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되돌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 그 반도체 투자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도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AI 데이터 센터를 부산 북구 갑에 부산 북구에 부산에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요번에 발표할 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과연 진짜 그때 하정우 후보가 얘기하는 게 진심이었으면 이번에 발표할 때 AI 데이터 센터가 부산 북구 어디 낙동강 옆에나 아니면 부산에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쓴 게 아니라면. 근데 부산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민주당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썼구나라는 강력한 그 간접 증거로서 저는 하정우 후보의 AI 데이터센터 공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또 대선이 되게 되면 충남북이 굉장히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충남북으로 가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네.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고요. 제가 이게 오랫동안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례로서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대왕고래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대왕고래도 제가 그때 패널로 있을 때 갑자기 주제로 나와서 당황했었는데 예. 나중에 정부 쪽에 알아보니까 오랫동안 검토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검토했던 카드 중에 제일 큰 카드를 이번 전당대회에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8월 전당대회와 연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작가 이른바 재건축론이 이 촉발시킨 논란으로 인해 더 치열한 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적통 논란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이 아, 이 발언은 실수다. 뭐 이튿날인가 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 왔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0: 받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한미 FTA 반대 선봉에 당시 정청래 전 대표가 있었다. 하 기자님 보시기에 왜 이러는 걸까요?
1: 사실 그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저도 찾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 왔는지 빈소에 왔는지 한겨레 보도에 정청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현장 기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당시에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처럼 존재감이 있지는 않았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중요할까. 저는 오히려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단순히 이제 정청래 전 대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도 포함해서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과거로 회귀해서 구도를 잡고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통 직계. 뭐 적통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적통이라는 표현은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대통령이 직계가 본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이 너무 과거 회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0: 이른바 적자 논쟁이래요. 내가 이 계승하고 있는 적자다. 이런 건데 김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재숙 전 대변인은 이 정청래 전 대표는 당 적통 논쟁과 관련해 내 입으로 적통의 적자도 꺼낸 적 없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또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이른바 적통이라는 것이 이 확보돼야 전당대회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판단인가요?
2: 글쎄 뭐 그런 판단들이 있으시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했든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렸던 뭐 어쨌든 누군가는 그런 쪽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론들이 적통 논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2: 저는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 적통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이 과연 예전에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가. 사실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예전에 그 뭐 일정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네. 지금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내가 그때 FTA를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 그 메가 통급의 어떤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반기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도 뭐 이따 오후에 저녁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열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가 해야 담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특히 집권 여당이 담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이런 그 좀 사실 좀 소모적인 뭐 불필요한 이런 논쟁을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쟁들은 뭐 과거에 내가 누구와 친했어. 내가 과거에 누구랑 뭘 같이 했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그 당대표를 역임하셨거나 또 역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0: 네.
2: 그게 뭐 사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부분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민주당의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정한다면 당을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소모적인 그 감정적 대립은 전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사건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김미석 총리는 최악의 경우 뿌리 있는 정당이 아니라 조합장당이 돼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1인 1표제 흔들지 말라. 이렇게 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세 분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8.17 전당대회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죠. 30%입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부터 여쭤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분은 또 생각이 많을 테니까. 자, 내일 선거를 하면 누가 됩니까?
3: 제가 요즘에 딴지 게시판을 많이 봅니다.
0: 네.
3: 제가 그 방송에서 요즘에 얘기를 합니다. 반 이재명은요.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우리 당 정치인들한테 많이 보시라고
0: 예.
3: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날선 비판과 뭔가 그런 것들은 딴지 게시판에 다 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0: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샤이 딴지 아재라는 말을 합니다.
1: 무슨 말이죠?
0: 저는 샤이지 뭐 샤이 보수는 들어봤어도 샤이 딴지 아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예. 요즘 여론조사에 딴지 아재들께서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자신들이 당원으로서 오랜 권리 당원으로서 표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네. 이 숨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샤이 딴지 아재들 올림픽 공원보다 더 강력한 반 이재명 정서로 가득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샤이 딴지 아재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다 역사가들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역사들을 다 알고 있어요.
1: 예.
0: 그리고 이분들은 스스로를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 예.
0: 여기 우리 한겨레 기자님도 오셨지만 당시 4월에 한겨레 20일에서는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표제 기사를 썼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그 제가 기자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딴지 게시판에 보면 다 정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굿바이 노무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하나 그냥 문구를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짧게요.
0: 칼럼에
1: 네. 네.
0: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경향신문 당시 굿바이 노무현 표제 아래에 쓰여진 칼럼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예.
0: 그것이 이번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1: 댓글이 들어왔는데 샤이 딴지 아재뿐만 아니라 아줌마가 있다는 점도 잊지는 말라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오는데 그래서 박성준 씨 내일 전당대회 당대표 투표를 하면 누구죠?
0: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 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라도. 네. 자, 한결의 하의영.
2: 예.
1: 반론도 해 주시고 전망도 해 주시죠.
2: 사실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오늘 이 호남의 그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만 조금 더 미래형으로 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1: 네.
2: 결정적인 변수 분기점이 될 만한 지역을 호남이라고 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럼 호남 정서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전망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1: 누가 될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2: 누가 될지요? 저는 네. 지금
1: 전망이니까.
2: 네, 지금 전망을 하자면. 김민석 총리가 유리해졌다.
1: 아하.
2: 예.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예상 외였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호남 쪽 당원들을 북수로 좀 취재를 해보면 당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였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겹쳐져 있거든요.
1: 아.
2: 예. 뭐 그렇게 보면 이재명보다 박찬대 아니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호남의 정서는 약간 비판적 지지나 견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 현재 정권에 누가 제일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거죠. 자 지금으로서는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마당에 2년 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 호남에서 판단을 할까라고 한다면 반도체 투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본다면 뒷받침을 하는 여당 쪽으로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박상수 정청래. 하의영, 김민석.
2: 예.
1: 자 이제 한 사람한테 달렸습니다. 김민석 전 대표님 누굽니까?
3: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 진짜 그래요.
1: 오늘 이건 아니잖아요.
2: 저 그냥 개인 의견 하겠습니다. 한결의 하의영이 아니고요. 개인 의견을 내야겠습니다.
3: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전당대회가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지금 하 기자님께서 호남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취재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호남의 분위기가 작년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이 반도체 투자권 때문에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도체 투자와 무관하게 사실은 지금 집권 2년 차를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 당대표의 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뭐 거기에 이 반도체 투자가 어떤 기름의 역할 그래서 쐐기를 박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의 시작은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더라도

0: 굉장히 엇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봐도요 반반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아 있다.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달 반 동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당장 내일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그럼 과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또 메시지가 새롭게 형성될지 생성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 김진욱 대변인님은 촉법도 용역도 문조털레요도 아니시네요. 네. 셋 다 아니기 쉽지 않은데.
3: 모르세로 일관하고 웬만하면 제가
2: 요즘은 셋 중 하나죠. 촉법, 용역, 문조털레요 네. 셋 중 하나인 것 같은데
3: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광고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TN 정면 승부 자 뉴스 정면 승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산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하의영 한겨레 기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껏 끌어 올라갔던 이 긴장감이 김진욱 전 대변인의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싹 내려갔습니다.
0: 제가 소방수입니다. 특급 소방수.
1: 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의영 기자한테 하나 더 여쭤보면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납니다. 오찬입니다. 그죠?
7: 네.
1: 청와대에서 저녁에는 원내대표 진을 면도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집니다.
7: 네.
1: 그것도 7월 1일에.
7: 그렇죠.
1: 무슨 의미입니까?
7: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통합의 메시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1: 예.
7: 통합의 메시지 4개죠. 내실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갈등 국면을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조금 물기를 바꾸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부 출입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오면 모두가 다 대통령 편이 되는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1: 네. 네,
7: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단이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오면 어쨌거나 현재 입법과 관련된 뒷받침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1: 예.
7: 보입니다.
1: 동시에 뭐 전당대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7: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원래대로 하면 이제 당무 개입이 되고 거기에서 네. 이제 그 영향이 오면 안 되니까요. 다만 이 통합의 메시지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욱 선배가 어떻게 얘기하실지 몰라가 좀 조심스럽네요.
1: 네. 안 여쭤볼 거고
2: 어딘가
1: 박성수 변호사.
2: 네. 한남동 관절을 다녀오면 친윤이 되던 거가 기시감이 드네요. 느낌 비슷하네요. 이게 근데 좋은 건가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그 특유의 반골 의식이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즘에 제가 방송 나오면 김진욱 대변인님은 지금 이제 셋 다 아닌 걸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요즘 민주당 패널분들을 만나면 촉법이시냐 용역이시냐 아니면 문조털레이시냐라는 걸 꼭 예. 묻는데 그 촉법 용역 쪽에 속하는 분 한 분이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너무 고립되면 동정표가 갈 수 있어서 걱정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이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언더독 정신, 그 비주류 의식. 이 부분을 요즘 정청래 대표가 잘 공략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맞고 있거든요. 요즘 말을 많이 안 해요. 이분이 말이 말씀이 적으신 분이 아닌데 조용히.

0: 맡고 있는 것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1: 어.
0: 언더독 정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언더독으로 가서 좀 연민의 공정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자, 김진욱 전
2: 저는 뭐 그렇게
1: 대변인께요.
2: 보지는 않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실 말씀을 참고 있느냐? 사실 전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1: 네.
2: 정청래 대표도 지금 본인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김민석 총리의 발언,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두들겨 맞는 그래서 동정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다 정도로 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내일 만찬을 또그 원내대표단하고 하는 것이 뭐 갔다 오면은 뭐 편이 된다?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단하고 대통령이 만나면 이미 한 편인데 무슨 편이 또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 했으면 이 부분을 집권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미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확실히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해서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걸 체크하겠다. 그리고 담당관을 두겠다 이렇게
1: 네.
2: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원내대표단에게도 주지하실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원내대표단 입장에서는 빠르게 속도전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뒷받침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전당대회용이고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거겠습니까? 그래서
1: 예.
2: 그렇진 않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또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내일 이후로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좀좀큰 그림으로서 좀 승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1: 알겠습니다.
2: 다시 한번 드려요.
1: 네. 자,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익 대표가 이 징계 정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이 사진에 노출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었죠. 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이 휴대폰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오! 박상수 전 대변인이 등장하네요. 확실한 명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자, 박 변호사께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0: 그러니까 이제 한기호 의원도 포함돼 있었죠. 이렇게 다섯
1: 예.
0: 명이 이렇게 지금 어제 메시지에 나왔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할 즈음에 장해찬 씨가 그 TV조선 유튜브에 나가서 한종수를 제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1: 한기호입니까?
0: 한이
1: 한동훈.
0: 한동훈
1: 네네.
0: 대표였고 종은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1: 예.
0: 그때도 있었고 수가 저였더라고요. 그거를 장해찬 씨가 그 유튜브에 가서 한종수란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지금 이런 반응처럼 수가 왜 거기 껴있냐 모르겠다 누구냐 하는 분위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때는 분위기가 좀 살벌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두 번째 노미네이트 된 거거든요. 장해찬 씨가 한종수로 한번 노미네이트 해줬고 어제 이제 다섯 명 안에 두 번째로 노미네이트를 해준 건데 어젠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업계 포상이다, 훈장이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1: 이렇게 이 노출됨으로써 박상수 변호사의 정치적 무게감이 올라간다?
0: 글쎄요, 그냥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1: 네.
0: 사람들의 세력이 한동훈 대표를 제명할 때만 해도 당의 주류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천권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체제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당내에 별로 없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오히려 오늘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아침 방송에서 박상수가 있는데 왜내 이름이 없지?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축하 전화가 많이 와서, 아,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축하 전화를 받더라고요.
1: 네.
0: 한종숙 때랑은 조금 또 다릅니다, 분위기가.
1: 지금 말씀하시는 박 변호사의 표정을 보더라도 기분 나쁘진 않아
0: 아,
1: 보여요.
0: 좋아요.
2: 질문을
1: 네, 잠깐만 이거 하나 더
0: 행복합니다.
1: 여쭤보고 두 분께 이제 하영 기자와 또 우리 김진욱 전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7월 6일 날 윤리위가 소집이 되나요?
0: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 그렇게 예정돼
0: 네.
1: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강병구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에 노출된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뭐 이전부터 징계가 검토되어 왔던 그런 사람들인가요?
0: 그러니까 뭐 지난 1월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했던 거기도 이제 제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한감일의 25명에 대해서는 또 뭐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강한 최고위원이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친한 게 20명. 그다음에 대한감일의 25명. 중복되는 인원 뺀다 해도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직접 언급한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강명구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우리 당 지금 조직부총장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강명구 의원이 또 이 다섯 명 명단에 빠진 우재준 의원을 굳이 그 쓰고 있었잖아요. 우재준 발언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원내는 한 4, 50명. 원해도 한 3, 40명.
1: 요것만 하나 확인하고 하영 기자로 갈게요. 하영 기자로 갈게요. 이 문자 누가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0: 저희가 대충 짐작은 하는데 왜냐면 거기 성이 떠 있어요.
1: 예.
0: 네, 당직자 중에 그 성을 가지신 분들 중에 뭐 보낼 만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 알겠습니다.
0: 뭐 대충 그렇죠. 네.
1: 자, 그런데 일단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첫 번째, 하 기자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이 강경한 이 오히려 징계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자를 보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제명 같은 이런 징계가 아니라 좀 수위를 낮춰서 주의 이 경고 정도가 어떨까요?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정태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슈를 가져가는 것, 이슈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인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인 것인가 지금 여의도에 있지 않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에서 힘을 갖고 있는 건 나다. 시간을 벌면 본인의 무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죄송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부터 저는 이렇게 보법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1: 예.
3: 트럼프한테 배워온 것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1: 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결속을 끊임없이 다져가면서 끊임없이 또 PR을 구분하고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본인이 작은 승리를 계속 가져가면서 블러프 힘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본인의 세관시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게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후에 당권 경쟁으로 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더기 징계 사태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이슈 자체를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으로 본인의 지지율 그러니까 야권에서의 대선 후보급으로 누군가를 찾았을 때 강성 지층을 뒷받침해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분석도 예.
1: 기대됩니다. 예.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징계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비당권파 그러니까 반장동혁계 의원들은 구성원들은 더 반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부산에 간 적도 없고 치킨 먹방에 참석한 적도 없다. 이렇게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2: 저는 이 징계의 실효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징계 대상자들의 이름이 오르신 분들, 그분들이 나부터 징계하라라고 이렇게 희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하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이슈 주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더 많은 표가 나오고 있는 지지층. 이 지지층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당을 분열시키는 존재라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동혁 대표 속마음 속에 하나일 수도 있을 텐데
1: 예.
2: 본인이 지금 이제 언젠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퇴를 몰려서 쫓겨나가듯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퇴를 내가 주도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만들어보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느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일본의 이제 그 자민당 총리가 국회 해산하잖아요. 그럴 때 언제 해산하냐면 지지율이 낮았을 때 해산하지 않습니다.
1: 오.
2: 지지율이 높았을 때 해산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선거를 했을 때 자기가 다시 자기가 주도하는 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총리 맡고 계신 분도
1: 다카이치 사나에
2: 예, 사나에 총리도 얼마 전에 자신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 내각 해산
1: 맞아요.
2: 선언하고
1: 네.
2: 그리고 선거를 치른 이후에 바로 이제 다시 총리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1: 네.
2: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알겠습니다.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예. 나오고 있더라고요.
1: 자, 네. 박 변호사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한동훈 의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텔레그램 방에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자 장동혁 대표는 뭐 채팅방을 바로 나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동훈 의원이 또 이 장동혁 대표를 홍명보에 비교를 했어요. 이런 일련의 이 감정적인 대치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제가 조금 그 한동훈 대표 밑에 있을 때 좀 친했어요. 그냥 친한계에서 술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징이. 그런데
1: 예.
0: 저는 또 대변인이었고 장동혁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기자님들이랑 우리 당 출입 기자님들이랑 이렇게 술자리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많이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친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1: 예.
0: 장동혁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면서도 뭔가 하여튼 한동훈 대표한테 많이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들어오면 바로 나가버리고.
1: 한폼이야.
0: 네. 정말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겁에 질려서 지금 막 이렇게 징계도 막.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의 저런 해석은 굉장히 장동혁 대표를 높게 봐주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려 있다. 겁에 질려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소리는 지르다가 한동훈 대표가 쓱 나타나면 나가버려요.
1: 예.
0: 그 단톡방이 그게 저도 아까 그 어디서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떠있길래 보고 이게 진짜야 싶어서 너무 그 단톡방 그 캡처가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캡처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좀 그래서 왜냐하면 한동훈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장동훈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네.
0: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짜고도 하기도 쉽지 않은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거가 진짠가 해서 그 단톡방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1: 알겠습니다.
0: 진짜더라고요.
1: 이게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한동훈입니다. 네. 하 기자님.
3: 아, 예.
1: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징계를 한다 그러고 또 한동훈 의원과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 네. 지나칠 정도의 어떤 대치 국면이 만들어지면 당 의원들이 아 이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하고 뭐 좀 강력하게 조직화돼서 나갈 것 같은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3: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징계를 말씀한 것하고도 어떤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3: 어떤 징계의 수위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느냐를 봤을 때 그 임계점까지 끌어올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슈만 선점한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뭐 지금 여기 친한계 옆에 계시고 한동훈 의원 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출입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주인은 TKPK 의원들 본인들이 그렇게 자임하고 있잖아요. TKPK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나쁘진 않은 거죠.
1: 네.
3: 예, 총선까지 봤을 때도 지금의 상황이 본인들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을 각각의 자영업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가고 본인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세운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짧게 네. 김정일 전 대변인께 여쭤보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단기간에 물러나기도 쉽지 않겠네요.
2: 대안이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나간다라는 것이 곧바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의미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냥 몰려서 나가면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그러면
1: 예.
2: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이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는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으면서도 본인이 다시 그 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저는 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1: 예.
2: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포비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포비아는 없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역시 정말 세 분들의 입담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하은영 한겨레 기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3: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날씨와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YTNS FM.
12: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7월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과 수도권,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는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돼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많게는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퇴근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먼저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이후 영동대교 성수분기점 연결로 지점 1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사고 난 일대에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수대교부터 구리시계 일대까지 길게 밀리는 모습이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조족 지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에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역 차별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과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발에서 소외되며 용수나 전력, 토지가 보존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전력 용수를 구할 수 없는데 마침 AI 대규모 투자에 여력이 있는 곳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8.17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계파 갈등 없는 전당대회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송옥주 전준희 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준희 첫 회의에서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후보사의 경쟁 역시 소모적 경쟁이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당대회는 집권 세력의 모습과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특위위원장은 경과 보고서에 다수의 적합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에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표결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걸 두고 민주당이 의결한 건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규탄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애초부터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엔 관심이 없었다며 국민과 야당이 무얼 묻든 무조건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에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보였다며 대통령에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장중 상승세로 전환해 0.97% 오른 8,476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26% 오른 8,416으로 출발한 뒤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오름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키워 한때 8,667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해지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41% 상승한 33만 4천 원에 SK하이닉스는 0.84% 오른 265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른 925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0.48% 내린 916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7도, 습도는 50%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정면 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3부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하고요. 국회 상황 살펴보고 4부에서는 박동희 이사와 함께 배재고 구호 논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3부 시작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원구성협상과 함께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강 대변인님.
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 네, 지금 예. 국회에 계시죠?
4: 네, 국회에 있습니다.
3: 네, 원래 이게 국회 일정이 좀 빨리 끝나면 나오시려고 했는데
4: 아, 예.
3: 여하튼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4: 의원총회가 6시 반부터 있어서요.
3: 예.
4: 예, 예 죄송합니다.
3: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 네.
3: 일단은 지금 원구성협상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4: 그동안에 이제 원내 지도부가 수시로 한 12차례 만나기도 했었고
3: 예.
4: 또 국회의장께서도 명단을 제출하라고 몇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를 열어서 일단 11개 상임위는 왜냐하면 빨리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3: 예.
4: 그런 차원에서 일단 18개 상임위 중에 우선은 11개 정도는 먼저 우리가 선출을 하자라는 기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3: 예.
4: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7개는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의 여지를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 원칙은 본질은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회를 가동시키자 이겁니다. 네.
3: 예. 지금 강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하지만 절대로 내놓을 수는 없다.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4: 변함이 없습니다.
3: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8개 중에서 일단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의미는 7개는 국민의힘 쪽으로 배분될 수가 있다. 이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4: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사위원장 때문에 계속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3: 네.
4: 지금 저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거는 그 야당이 이제 발목 잡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3: 네.
4: 속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 일하는 게 뭐 나쁜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 양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네네.
3: 심지어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4: 네.
3: 민주당이 좋아할 인물을 법사위원장 시켜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요?
4: 그게 될까요?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뭐 누구 좋아할 사람을 뭐 선정한다래 가지고 그게 될까요? 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3: 네. 네. 어떤 절충안도 이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뭐 양보든 절충이든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네.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른바 자꾸 뭐 법 체계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른바 법안의 최종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그 국민의힘 의도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법사위원장을 고소하려고 하는지.
3: 예.
4: 이제 체계작구라는 그런 명문 아래 여하튼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다분한 거죠.
3: 네.
4: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조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3: 예.
4: 저희 당에서는. 네네.
3: 하여튼 뭐 법사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기

0: 이 법사위도 참뭐 보기에 따라서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1: 예.
0: 상황이었는데, 또
1: 네.
0: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법사위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이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또 후반기 국회에서 맡게 된다면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1: 예.
0: 지금 알려진 바로 따르면은 서영교 의원이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1: 아마 한 2시에 의총이 있었으면은 아마 발표가 됐었을 텐데요.
0: 네.
1: 6시 반에 이제 의총이 있으면 아마 법사위원장 의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발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예.
0: 아직까지 공개하기는 힘드시다. 네.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그런 법안들까지 사사건건 여당 견제, 정부 견제라고 하면서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후반기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특검, 또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거죠. 형사소송법 통과 때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1: 법사위원회가 그두 개법만 하나요? 수많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심사하고 책임자 구심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 특검도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나 기획 수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0: 예.
1: 당연히 조작 기소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미비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겠다. 이거 당연히 책무지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큰틀 아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 또한 법사위에서 또 우리 또 정책의총에서 충분히 논의나 숙의 절차를 거치고,
0: 예.
1: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 공감대 또 형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두 개를 위해서만 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저들 국정과제 중에 엄청난 일들이 많거든요. 경제, 뭐, 산업, 여러 부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아니, 그럼 강 대변인 말씀은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특정 법안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1: 그렇게
0: 주셨는데,
1: 해석은 안 되는 거죠.
0: 예.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위정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작 기소 특검 추진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1: 오히려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법원이 그 검찰의 불법 수사나 진술 조작 관련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드러난 판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는 이게 1심이거든요. 항소심을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은 법무부 교도관이나 또그 법무부 특별점검팀일 거예요.
0: 네.
1: 그 증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좀더 지켜보면 이것 또한 좀 판결이, 좀 번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지금 또 언론 보도로 속보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0: 네네.
1: 이제 의원총회가 6시 반에 있으니까
0: 예.
1: 거기서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지금 아마 문자로 저도 받긴 받았는데요.
0: 예.

0: 네네.
1: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0: 네.
1: 전반기의 그 끝자락에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0: 잠깐이었죠.
1: 예,
0: 네네.
1: 그렇다면
0: 예.
1: 이렇게 연이어서 서영교
0: 예.
1: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추천되는 배경,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동안에 법사위원을 오래 하셨고요.
1: 예.
0: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련해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많이 알고 계세요.
1: 예.
0: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추진력이나 돌파력이나 또 협상력이나 두루두루 완만한 갖춘 인물이라고 봅니다. 예.
1: 그 역할을 할
0: 충분히
1: 적임자가
0: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
1: 서영교
0: 예.
1: 의원일 것이다.
0: 예.
1: 국민의힘과의 좀 지난 끝자락에 전반기 국회 때를 보면 상당히 또 충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될까요?
0: 아마도 후반기는 아마 서영교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1: 예.
0: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 방금 전에 제가 또 여쭤보게 됐는데 형사소송법 통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이 검찰 이 보안수사권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재연절까지 7월 17일까지는 이것을 끝내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YTN 정면승부에 이번 전당대회에 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선원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을 해 주셨거든요.
0: 예.
1: 근데 박선원 의원의 설명은 서두를 수 있겠느냐. 지금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8월 중하순 정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9월 한달 동안은 이또 중수청 출범을 준비를 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서두르기는 그렇고 8월 중하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정청래 전 대표는 7월 17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선원 또 본인 스스로를 또 돌세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돌세
0: 네.
1: 박선원 이 최고위원 도전자는 8월 중하순. 이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서둘러야 하는 건 맞습니다.
1: 네.
0: 왜냐면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출범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한달 정도. 그러면은 9월 달에는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8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법사위가 논의하고, 소개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청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방식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둘러야 한다. 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7월, 8월, 한두달 동안 준비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1: 그러면은 사실상 날짜서 그렇게 당내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당내는 보안사건 폐지 관련해서 많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아마 논의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법안 관련해서 얼마큼 공감을 하느냐, 결국 국회에서 많이 이제 공론회장을 좀 열어놔야 되겠지요.
1: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내일 이제 청와대 원내대표단 만찬이 있는데
0: 예.
1: 강준현 대변인께서도 내일 가시나요?
0: 저는
1: 청와대로?
0: 원내대표단이 아니고요, 당 수석대변인이라서 참석을 못합니다.
1: 아이고. 네.
0: 예.
1: 그래도 궁금한 건
0: 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번 뭐 1주년 기자회견 자리는 아니었으면 그 이전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이 피해가 안 가도록 보안 수사권에 대한 부분적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강 대변인께서도 기억나시죠, 그죠?
0: 예, 기억납니다. 네.
1: 조금 뭐 내일 참석은 뭐 아니시라 하더라도 그런 좀 당부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속도
0: 그러니까 이제
1: 조절을 하라.
0: 논의나 이제 소개 절차에서 네.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안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저희 당에서 또 정책 의총도 있고 하니까
1: 예.
0: 충분히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총 들어가셔야 되니까 시간 딱 예. 맞춰서 제가 두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0: 예,
1: 아, 지금
0: 예.
1: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 강 대변인께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요. 청취자분들께서.
0: 아, 감사합니다. 네네.
1: 자, 오늘은 오늘 원래 이 처리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한성숙 국무총리 인준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대변인님.
0: 항상 그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은 늘 이렇거든요.
1: 네.
0: 항상 그래왔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다. 항상.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 없이 반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빨리 이제 대통령께서 내정을 했으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당도 가끔은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1: 예.
0: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억지 공세는 이제 국민들께도 이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1: 예. 조금 더 국민의힘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요?
0: 저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1: 뭐
0: 내부에서 뭐 그게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통해서 늘 우리가 접촉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도 하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외형적으로 비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야당도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만약에 이 추가적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데 협조가 안 되면 인준 표결을 언제쯤 바로 좀 감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0: 지금 원내 지도부는 속히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 시점이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0: 예.
1: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어제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이 발표를 두고서 대기업 회장들을 들러리로 세운 관치경제의 상징이다 이러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하면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입지 결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1: 아.
0: 이게 실용입니다. 실리고 시동입니다.
1: 예.
0: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 아닌 실천. 만약에 비전을 못 만들어내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1: 예.
0: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MB 때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돈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0: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1: 아니 뭐 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에게도 또는 국민의힘 뭐 원내대표에게도 한번 초대를 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마도 이제 여야가 이 관련해서 또 그 입법 과제가 또 있거든요.
1: 예.
0: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공론회장이 열릴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이제 야당과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 관련해서 고민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1: 예.
0: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0: 또 있어야 되고요.
1: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0: 네네.
1: 댓글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내일
0: 네.
1: 이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과연 그러면 내일 7월 1일 이른바 명청 충돌 봉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데 내일 가능할까요?
0: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많이 바래왔던 바고요. 기대하고 있고, 지금 자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뭐 경쟁 관계에서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아마 내일 두 분께서 만나니 아마도 저희들끼리 이제 나름의 좀 뭐랄까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 그 기대대로 내일 또 어떤 만남이 될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0: 고맙습니다.
1: 민주당의 강준현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 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 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 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슨에게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골을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1: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를 연고로 한 학교를 상대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제 고등학교 측은 즉각 고개를 숙였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엄정하게 검토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죠. 스포츠계의 돌직구,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1: 네, 박 기자님이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계 돌직구신데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청룡기 야구대회입니까?
9: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어제 서울의 목동 야구장인데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의 연고를 두고 있는 광주 1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9: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배재고가 광주 1고를 6대2로 앞서던 8회 초에 이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왔어요. 이게 학생들이 응원구를 쏟아내는데 이게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그리고 한 학생은 땡크데이 이렇게 소리 조회쳤는데 문구만 떼어보면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상대가 광주였었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5.18 땡크데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 자이언츠가 자체 영상에서 광주가 연고지인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했던 그 영상에 노무현 박수라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문구를 단 영상 올린 바가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롱과 멸시가 이 고교야구에서 벌어졌다는 데 있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번에도 상대가 광주일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굉장히 한숨도 짓고 야구계도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 잠깐만요.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팩트를 사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몇 회였다고요?
9: 그때가 8회 초였습니다.
1: 8회 초였고
9: 배재고가 이기고 있었죠. 6대2로.
1: 배재고가 6대2로 이기는 상황입니다. 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기는 상황입니다. 6회고요. 8회고. 8회죠. 8회고 배재고 이기는 상황인데 배재고에서 광주 제1고를 향해서 선수들을 향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배재고는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응원원 아닙니다. 학생입니까?
9: 아니면 그 야구부 의원들인데 이제 그라운드에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남은 선수 더그아웃에 있거든요. 보통 고교 야구에서 응원도 우리 팀 선수를 응원도 하지만 상대방 선수를 조금 조롱도 하고 예. 경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이것처럼

0: 그럼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땡크데이 이런 식의 조롱과 멸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배제과 최초로 갑니다만 저희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이게 최초 같지는 않아요.
1: 예.
0: 네.
1: 지금 야구 선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0: 그렇습니다.
1: 야구 선수 더그아웃에 있는 선수가 이 상대팀의 광주 제일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향해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을 이거는 분명히 이 5.18을 놓고서 최근에 있었던 사회적 이 논란이 있었던 거, 이슈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0: 정확히
1: 모를
0: 알고
1: 리가
0: 있었습니다.
1: 없습니다. 자극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자 경기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0: 결과는 배제구가 이겼는데요. 여기서
1: 네.
0: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고개하고 취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팀 선수를 응원을 하지 상대팀 선수 이렇게 조롱까지는 안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고개하고 선수들이 우리 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보다는 상대팀 선수를 조롱과 멸시를 계속해서 매트에 전에도 더그아웃에서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 마라, 야유하지
1: 예.
0: 마라 경고를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 부분에 한심한 게 심판이에요. 보통 심판은 경기를 진행합니다만 저렇게 조롱과 멸시 연설할 때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심판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거든 지켜만 봤는데 이 사태가 진정된 것도 광주일고 코치가 참다 참다가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배제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 제지를 했던데 즉시 제지는 아니었었고 광주일고 코치가 만약에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1: 예.
0: 경기가 아마 지속이 됐을 것이고 더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선수들만이 아니라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율동까지 맞춰가면서 목소리를 맞췄거든요. 마치 같은 악보를 바라보던 성가 대원들처럼 조롱의 연설을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1: 조금 전에 이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스타벅스 관련됐든지 5.18 관련됐든지 이렇게 상대팀을 비하하는 일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0: 그러죠. 그 이전에도 요즘 일베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일베 용어. 서술형 종교령미가 노나 뭐 귀로 끝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데 고교 야구 현장에서 흔히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이거를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는 게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교육적으로 막아야겠죠.
1: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기고 있는데. 네. 배재구는 사과문에서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구호였다고 선을 그었지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더그아웃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율동을 하며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이걸 과연 일부의 일탈로 볼수 있을까? 합창을 하고 율동을 했다면 미리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저는 학생이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1: 네.
0: 조금이라도 관대하게 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조직적이라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선수라고 합니다만 이 학교 유니폼을 입고 대표로
1: 네.
0: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야구 문제가 아니라 배제구의 문제예요. 유니폼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배제구에선 조금 더 투명하게 사과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과문이 AI에 의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이 사과문이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AI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배재구가 제가 알기로도 1885년에 생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를 지닌 사학
1: 예.
0: 아닙니까? 그리고 1925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 학교가 사라진 바도 있었어요. 그리고 3.1운동 때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독립을 외쳤는데
1: 독립 만세를 외쳤을
0: 그렇죠.
1: 텐데.
0: 그런 전통을 볼때 지금 배재구 교장인 이사장은요. 정말 반성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배재구 교장한테 있다고 봐요. 학생들을 제대 이 야구 부원들은 이 선수 이전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쓰는 말이 선수라고 안 해요. 학생 선수 학생을 앞에 붙이거든요. 배재구 교장님이나 이사장님 진짜 참 많은 반성과 함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1: 예.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엄정 검토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거라면 경기도 몰수 될 수도 있는 거고 몰수패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학생도 징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또 상황을 본다면 감독 코치 이거 상당히 또 심각하거든요. 또 네네. 학교장까지 네.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겁니까?
0: 지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부를 확정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뭐 조사한다고 했는데 저는 세 갈래 같아요. 예. 구호를 외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징계 및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막지 못한 감독. 감독이 3류에서 주로 코치 역할을 하느라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소리는요.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예요.
1: 아, 잠깐만요.
0: 코치가 더가웃에 있잖아요.
1: 그 소리를 상대방 광주 제1고 감독은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3루 이 코치석에 있었던 감독은 못 들었다.
0: 네, 못 들었다고요. 그런데 나머지 코치들은 더그아웃에 있잖아요. 예. 예, 더그아웃에 있는데 더그아웃도 경기장의 일부예요. 못 들었다고 그 발뺌이거든요. 그리고 감독이 그러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감독 교체 책임도 규명해야 되고 학교장 명의에 재석을 해야죠. 지금 뭐 일부 학생 뭐 꼬리 자르게 하죠. 뭐 즉시 제지했다라고. 그래서 학교장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학생만 내세우고 어른들 다 숨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학생들은 뭐 어리니까 우리가 정상 참작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숨어 있는 거 보면 배제구는 지금은 좋은 명문사까지는 않아요.
1: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네. 이번에 이 고2 학생, 고3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선수 구성에서 실제로 이게 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동희 작가 더 잘 아실 텐데 네. 이제 프로에서 이 선수 또 드래프트도 있잖아요.
0: 드래프트하죠. 네네.
1: 그러면 이게 지금 광주 제1고등학교라는 명문 야구팀을 꺾을 정도면 배제구가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왜 학교 폭력한 학생들도 대학교 갈 때 영향 미치잖아요.
0: 그렇죠?
1: 학생부에 의해서. 네. 이건 어떤 상황이 되나요?
0: 오늘 제가 유튜브 가운데 이상호 기자 고발 뉴스
1: 예.
0: 그 좋은 말씀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1부에서는 이 학생들의 인생 전체를 다 심판해야 된다. 프로에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1: 예.
0: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학생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교훈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선수를 프로 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요즘 프로야구에서도 학폭에 관련된 선수들 안 뽑아요.
1: 예.
0: 예. 그리고 뽑았다가도 지명을 철회합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팀인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 1라운드, 2라운드에 지명될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 후배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좀 월차를 주고 했어요. 그런데
1: 예.
0: 그게 팬들이 더 먼저 알아요. 요즘은 팬들이 게시판에 올린 거죠.
1: 숨길 이런, 수가 없어요.
0: 네, 이런 선수를 영입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선수 뭐 하신지 아세요? 주유소 주유원해요. 네, 주유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야구 실력 물론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1: 예.
0: 지금 냉엄한 그 뭐 우리가 흔히 뭐 교육 얘기합니다만 지금 프로야구에서는요. 이상은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만 현실은 얼음보다 차가우기도 하거든요. 지금 프로야구가 그래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배재구 선수들의 미래도 걱정이 많죠.
1: 네. 네. 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선수이기 전에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보 이야기입니다.
0: 네네.
1: 오늘 새벽에 불이 났게 공항으로 입국을 했나요?
0: 네.
1: 박 기자님 저기 이 개껌이 날아들었다는데 정몽규 네. 대한축구협회장의 귀국길에 개껌이 뭡니까?
0: 그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홍명보 뭐 감독이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력은 예. 제가 야구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축구협회의 남맥의 뒷배선 정치권이라고 봐요. 네, 팩트가 있습니다.
1: 예.
0: 네, 한 가지 설명드리면 정몽규 회장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3-2025년이었는데 2024년 국감 때
1: 예.
0: 고발을 당했어요. 네, 위증으로. 그리고 불출석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위증을 당했었고
1: 예.
0: 이임생 기술이사도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0: 이 10월부터 2025년 1월 20일 문체부에서까지 정 의장이 국회 위증을 했다.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 예.
0: 예. 여야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런데 문체위가 위증 고발 명단을 짜는 과정에서 이게 진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문체위 고발 명단에서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 기술
1: 총괄
0: 총괄이사,
1: 기술이사.
0: 홍명보함도 이 이름이 죄다 빠졌어요. 네. 죄다 빠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 고발은 여야 간사 협의 중으로 결정된다라고 했거든요.
1: 이게 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0: 왜 생겼을까? 그때 여야 간사가 그 당시에 그 여당이 국민의힘이었잖아요.
1: 예.
0: 박정화 간사고 야당 간사는 임호경 의원이었어요. 네. 두 사람이 여야 간사로. 근데 이게 재미난 더 재미난 건 2025년 3월 5일날 문체부 여야 간사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 명단 결국 제외시켰는데 그때 박정화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요. 정몽규 회장의 고발인 명단에서 빠져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지를 줬는데
1: 아.
0: 이모경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고발을 취소하고 정치적 이슈가 된 증인만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로 정
1: 예.
0: 회장 고발을 제외를 공식화했거든요. 그리고 슬그머니 정몽규 회장이 위증에서 빠지면서 뭐가 됐느냐. 축구협회장 사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이번 국회에서 최고의 문체위 이 국회의원으로 치면 지금은 청와대가 있는 강유정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강유정 의원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여야 의원이 모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몽경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네, 왜 뺐는지.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몽경 간사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1: 예.
0: 야, 우리 기업이 우리 스포츠 도와주니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아니, 못한 건 못한 거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0: 어느 의원이 이 정몽규 회장이 문체비 상임위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빼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재수 문체
1: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0: 실제
1: 설명하시는
0: 그
1: 거죠.
0: 사람 본인이 누군지 알 겁니다. 그때
1: 네.
0: 제가 전재수 문체위원장에 전화를 걸어서 절대 그 의원 말 듣지 말고 네, 꼭 출석시간 돼서 그 출석시켜 줬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언급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1: 예.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당시에 이른바 왜 정몽규 이 축구협회장을 뺐느냐라는 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남아공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왜 뺐는지, 이재성을 왜 뺐는지, 김민재를 왜 뺐는지 박 기자님 혹시 아세요?
0: 제가 알면 축구 해설위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예, 그런데
1: 이거 대한민국 이 스포츠 지도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민들이 치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0: 네,
1: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0: 지금 이제 직선제가 됐던 간선제가 됐던
1: 예.
0: 기득권 세력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구계 인사들, 의식 있는 인사들, 저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박문석 축구위원만 정말 열심히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축구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이제는 선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 치러야 됩니다. 선거를 잘 치르지 않고 구호만 외친 인생에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데 제가 오늘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1: 예.
0: 메이저리그 최초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색깔별로 분류할 건 새땅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새탕물밖에 없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인종, 성별, 정치적 지향, 뭐 종교를 다 떠나서
1: 학교.
0: 그렇죠. 다 떠나서 그 선수의 능력만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만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배제고 학생들도 실수한 건 뭐냐면 색깔별로 분류할 건 새탕물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 거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이제 무슨 학교, 학연, 지연 무슨 회장 인맥이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축구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1: 네. 박동희 대표는 실력으로만 오늘 모신 겁니다.
0: 네,
1: 네.
0: 고맙습니다.
1: 스포츠계의 돌직구. 지금까지 스포츠 춘추 박동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2: 픽.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배추도사 배종찬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

0: 그러니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고 내일 밤까지 일단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대 180mm 이상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안에도 많게는 80mm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내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일대 밀리는 모습인데요. 강동대교 남단에서 구리 암사 대교까지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관 2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1: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2: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3: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2: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하루 65만 톤 규모의 공업 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먼저 동북댐의 높이를 높여 25만 톤을 확보하고 기존 여유량 5만 톤까지 더해 모두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3단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흥댐, 주암댐의 여유량 15만 톤과 함께 보성강댐과 나주댐에서 각각 10만 톤의 용수를 용도 전환해 반도체 단지 용수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만 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 이 반도체 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지역 특혜 논란과 관련해 호남 특혜 주장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회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청계에서는 편파적 파멸을 멈추라면서 맞받으면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63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의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5: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4: 김 총리도 1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에 복귀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6: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적통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은 확전 양상입니다. 역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두고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정 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며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 앞에 이거를 적통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1: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적통의 적자도 입으로 꺼낸 적 없다며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정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 사이 충돌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편파적 파묘를 하면 누가 이득이냐며 육선 의원답게 당대표 경선에 임하라고 쏘아붙였고 한민수 의원도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3: 허위사실 유포의 파묘 논란까지 민주당 내 계파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적통 논쟁까지 벌인 당권 주자들은 이제 1인 1표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내일 오찬회동을 합니다.
5: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2년 뒤 민주당 공천권을 쥘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겁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6: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두 사람 간 단독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고공행진 중인 주가 등을 놓고 대화할 거로 보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등 정부의 거듭된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9: 맞아요.
8: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6: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 주자 간 기싸움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전대 국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내부 분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10: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6: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 주도권의 열쇠가 걸려있는 만큼 실세 여당 대표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취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징계 정국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5: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호 기자입니다.
11: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공언하자마자 지방선거 기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으로 취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닌 안건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헌 당규 위반이나 해당 행위 등의 명목으로 제소된 현역 의원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징계 대상 1순위로는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앞서 장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콕 집은 초재선 모임 대한과 미래 구성원들을 겨냥한 징계 회부 요청서도 접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도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9: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거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2: 앞으로 징계 정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을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 퇴원 이후 첫 일성으로 기강을 언급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격 징계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태 압박에 당권으로 맞서는 모습인데 내홍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서영교 의원을 추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지를 통해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의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의 조승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원장에는 송기현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에는 이재정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서삼석, 김정호, 한병도, 이광재 의원은 각각 농해수위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운영위와 예결위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4: 임금협상 결렬에 이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사측은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혀 대화 물꼬는 다시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13: 현대차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된 이후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앞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14: 투쟁 승리! 투쟁! 열사! 투쟁!
13: 앞서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을 종료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다음 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15: 지부장으로서 반치 흔들림 없이
16: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입니다.
15: 3만 조원의 단결전인 단결전식으로 3만 조원의 승계는 그날까지 강국에 부지겠어 반드시 정치해 내겠습니다.
13: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작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을 염두에 든 주장입니다. 또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의 압박 속에 사측은 11번째 이후 중단된 교섭을 다시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매진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다시 시작될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수위와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기될 교섭에서는 사측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현대차 노조 파업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하고 나머지 중앙그룹 4개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JTBC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구조조정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절차로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홀딩스,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콘텐트리 중앙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오늘 개시됐습니다.
5: 국토부가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

0: 과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토어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1: 경찰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년 퇴임했습니다.
0: 경찰청장에 이어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 경찰 지휘부 양대 축이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굵직한 현안 수사에 차질을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2: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종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1: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2: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전국 수사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 다음으로 직급이 높은 치안정감이 수장을 맡는데 차기 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이 직무를 대신합니다. TV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반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경찰지휘부 양대축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자 수사 차질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 본부장은 조직원 모두 업무 이해도와 충성심이 크다며 대행체제를 향한 걱정을 일축했지만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은 수사 착수 10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거듭되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수본부장직에는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역시 내부 인사 기용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후임 인선으로는 경찰대 출신인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사법고시 출신인 배대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최보영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 지휘부 인선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로 미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공백 차질 우려로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관련 이 고발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과 스웨덴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동행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아서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서울 송파경찰서가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가족에 대한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던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 생활 시절 쓰레기장에서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지난 4월에 제대 후에 가지고 나와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4: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5: 마을 주민입니다.
4: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6: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4: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7: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지하길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5: 범죄 예방 대응과장입니다.
4: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주입니다.
3: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50대 작업자 한 명이 양손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두 명은 연기를 마셔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작업자가 약 180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화재로 고립됐다가 구조되거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실탄을 소지한 채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0대 A씨에 대해 지난 28일 김포로 가는 항공기 탑승 전 389경 권총 실탄 두 발을 소지한 채 적발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다만 권총은 갖고 있진 않았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한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호르무즈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또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9: 만약 어떤 이유로든 오만이 이에 관심이 없다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해협 관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8: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미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10: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 유지될 겁니다.
9: 이곳을 지나려면 막대한 위험 할증률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8: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0: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조치는 6월 말로 시행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됩니다.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미 한국행 희망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 등을 언급하며 한국행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3: 우리는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세부 협의를 했습니다. 국제법과 제네바 협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 포로들 의사에 반해 박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당장 한국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로 문제를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 군인 포로 송환 문제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확정되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만약에 이제 한국행이 결정이 될 경우에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의 또 국내법과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동 건설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재건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이번 세기에 가장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외교부도 플랜트와 에너지, 건설 등 우리 기업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가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유입니다.
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 2년째 공회전한 이유와 또 남은 쟁점까지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5: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입국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짧게 뭐 영상을 보셨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팬들이 좀 현장에 간 것 같더라고요. 뭐 고성이 좀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관련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6: 일단 뭐 예상했듯이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본 것 같습니다.
5: 네.
6: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 정도 고성이랑 야유 같은 것들은 이미 좀 충분히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던 거고
5: 네.
6: 이제 결과적으로 월드컵에 이런 결과적인 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해명하는 홍명보 감독의 그런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가 더 쌓여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예견이 된 장면이었다. 마지막까지도 또 취재진들이 질문하던데 딱히 대답 없이 묵묵부답 상태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점까지도 사실 조금 더 팬들에게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이번에 이 공항에 이제 160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뭔가 이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지난번보다는 경찰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 네, 역시나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 그리고 이 축구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이 160명이라는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된 것만 보더라도 뭐 충분히 그런 짐작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뭐 특정한 집단에서 다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또 산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 예. 질서를 누군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상당히 좀 우려하지 않나. 그래서 좀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혹시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을 애초에 조금 방지를 하겠다라는 모습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5: 네, 지금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뭐 홍명보 감독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 글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좀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성자를 좀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까?
6: 네, 지금 뭐 경찰에서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또 추적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총대를 메고 홍 감독에 대해서 뭐 살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게시글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 네. 일단 뭐 본인은 이것이 장난이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상대방이 봤을 때 혹은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는 뭐 실제로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6: 일단 지금 주요 고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축협에서 과거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전력 강화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이런 전력 강화위원회 등에서 후보를 추천을 하고 이것을 축협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좀 위법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죠. 절차적인 것들을 다 위반을 해가면서. 예. 그래서 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 회장이 공식적인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네.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이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당시 이제 임생 기술 총괄 이사가 최종 후보에 대해서 면접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걸 이제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고 현재 2년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무척 좀 까다로운 사안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축구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네. 업무방해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오히려 관련된 그런 행정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정부의 그런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건 자체를 깊숙이 좀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성립 여부가 충분히 좀 고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이 2년 전에 접수가 됐는데 사실 경찰이 이제서 이제 적극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결과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6: 저는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사안 자체가 뭐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뭐 예컨대 법률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정몽규 회장이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위반해서 감독을 선임했을 때 이게 결국 뭐 타인의 업무, 뭐 축구협회라든가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뭐 회장의 업무라고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법리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뭐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7: 네.
6: 한편으로는 뭐 축구협회 측에서 뭐 이사진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이 나서서 뭐 이 부분 문제가 있고 업무 방해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그런 언급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결국 이 내부 조직에서 내부적인 질서를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개입해서 당부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 시간이 좀 지연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그런 비판이 일

0: 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제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그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복역해왔던 지금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뭐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 쓴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드러낸 건데 일단은 만기 출소 예정보다 10일 5개월 빨리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0: 사실 뭐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석방으로 출소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절차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도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었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 충격적이었고 또 이제 복역하는 과정에서는 뭐 소망교도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3: 축구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분노한 팬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는데요. 홍 감독은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입국장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9: 닥터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죠.
9: 예, 일일입니다.
10: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9: 예? 뭐라고요? 초등학생이... 잠시만요. 예, 일일입니다.
10: 어린애들이 SUV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고 날 것 같아요.
8: 최근 초등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결국 학생들을 붙잡았죠.
9: 니들 뭐야?
11: 저희 촉범인데요. 14살.
9: 이거 무면허의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11: 아니, 시동이 걸려있어서. 호르몬 때문에. 저희 나이가 그래요. 괜히 촉범이겠어요? 죄송합니다.
9: 에휴, 저것들.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 거 알고 그래.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촉법인 이상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면, 아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8: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내용 역시 드라마 속 장면을 일부 각색한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걸 알고 그걸 방패처럼 내세우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등장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답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죠.
10: 그 드라마 봤어? 요즘 훈육해도 아동학대니 뭐니 선생님들이 뭐 할 수가 없다는데. 교권보호국 감독관은 거의 뭐 무법이던데? 이런 말 좀 그런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9: 에휴,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그거야말로 완전 판타지지.
8: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현실의 법절차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설정도 있죠. 하지만 촉법소년이다, 괜찮다,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건 속에서도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들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반복되는 소년 범죄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합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8: 아, 그러시죠. 변호사님 교사 출신이세요. 변호사님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나요?
12: 네, 사실 요즘 되게 핫한 드라마잖아요. 저는 이제 1편 보다가 껐습니다.
8: 아, 그러시구나.
1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초등교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신임교사 뭐 극단적 선택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 부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제 말이 좀 길어졌지만
8: 네.
12: 트라우마가 도져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아, 이제 현실을 그쵸. 아니까 좀 착잡한 것도 있고
8: 네.
12: 물론 이제 뭐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된 학생들을 다 썰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뭐 네. 그런 열망을 구현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네, 요즘 뭐 촉법 소년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촉법이니까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그야말로 참교육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상의 기관이 등장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감독관이 학교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거의 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하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통쾌하다 할 수 있지만 현실의 법테두리 안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변호사의 시선에서 뭐가 가장 말이 안 된다 싶으세요?
12: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부분 교사들이 이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제 안 네.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 게 더 많은데
8: 네.
12: 저게 그 아까 보호국과 감독관이 되면 진작했지라는 이제 아. 평가가 많은데
8: 네.
12: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방지제, 아동학대법이
8: 네.
12: 문제가 됩니다.
8: 네.
12: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요, 이제 강하게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 보겠다라는 교사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민원폭탄을 맞고 아동학대 고소를 맞고 그러고 나면 보통 휴직을 하게 되고
8: 아.
12: 결국은
8: 네.
12: 이제 조금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기소유예가 중간에 취소가 됐다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외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8: 네.
12: 그 교육부 산하 감독관이라고 하는 그 참교육의 감독관들도 공무원이잖아요.
8: 그렇죠.
12: 이제 그들이 이제 형사고소, 민원 이런 데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법치국가고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단이 없는데 실제 관련한 사건들을 해보면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좀 기울어진 시선들을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감독관들이 그런 수사기관과 법원의 통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겠죠.
8: 근데요. 그래도 이건 좀 가능할 법하다. 아직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법의 영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12: 네. 사실 저희가 보면서도 일단은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었던 가장 큰 건 결국 교육부 단위에서의 조치라는 그 전체적인 타이틀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문제는 사실 꼭 교사뿐만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책임이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데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교권 침해 현장에서는요.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교장이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육청도 책임지지 않고요. 교육부도 책임지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생,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교사를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존중하면 사안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만 조금 하기는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꼭 무법의 감독관을 보내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신호,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만 하더라도 분명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교육청이 지겠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신호가 지금 사실 가장 급합니다. 실제로 교사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참 관련 사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8: 네, 관련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드라마 속 이야기가 과장된 설정이라고만 보기에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차량을 훔쳐서 사고를 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2: 네, 사실 감독관 설정이 이제 그 무소불위라는 설정이 조금 공상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요소라 그렇지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문제되는 학생들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8: 네.
12: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 충분한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올해 5월 달에요. 충남 천안의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경찰서에 다수 접수가 됐었고요. 경찰은 2시간 반 만에 이제 천안에서 운전자 A군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에 A군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면서 검거가 됐었고요. 동석했던 B군과 C군은 그 자리에서 도주합니다. 그러다 5시간 뒤에 근처 거리에서 다시 붙잡히게 되고요. 운전자 A군에게는 긴급동행영장,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용 구속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돼서요.
8: 네네.
12: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수감됐었고요. B군과 C군은 조사 후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8: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12: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가 5월 13일이었는데요.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에 아까 집에 갔던 B군이 다른 친구 D군을 꼬드겨서 다시 차량을 절도해서 운전합니다. 피해자는 D군, 그러니까 새로 합류한 학생의 아버지, D군 아버지의 차량이었었습니다. 둘은 천안에서 이번에는 당진까지 3시간 반 정도를 운전을 하고 당진의 PC방에서 놀던 중에 실시간으로 검거되었습니다. B군과 D군은 아까 A군이 받았던 긴급 동행영장이 같이 발부가 돼서요. 역시 같이 수감됐습니다.
8: 그런데 이번 사건이 좀 달랐다 싶은 건요.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인계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감호 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12: 네, 사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만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책임을 안 진다가 아니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대치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다만 그것과 유사한 절차들은 이미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범죄의 구치소 같은 거고요.
8: 네.
12: 긴급동행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제 감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미성년자를 구금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보호한다라고 해서 감호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본질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과 비슷합니다.
8: 네.
12: 범죄자 중에 이제 악질이고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시키잖아요.
8: 그렇죠.
12: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구금의 실질을 가진 감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재판도 이제 항소 같은 걸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는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심 재판에서 아이들을 풀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감독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을 위한 공간이라서 일반 재소자가 있는 구치소 교도소와는 전혀 분리됩니다. 다만 이제 좀 지리적으로 옆 건물에 있기는 하거든요. 교도소 옆에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가 같이 있긴 한데요. 그 담장을 넘어서 둘이 만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8: 그리고 드라마에서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에게 마약을 팔고 폭행은 물론이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다니다가 붙잡히니까 저희 촉법인데요. 뭐 14살? 뭐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쉽게 손을 못 쓰는 상황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12: 제가 해봤던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쉽게 손을 씁니다.
8: 네.
12: 아까 말씀드린 만 10세가 기준이 되는데요. 만 10세를 넘는 아이들은 소년범들 역시 이제 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경찰이 조사를 피의자처럼 해요.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다음에 소년재판으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것도 송치라고 부르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세부 규정들이 있긴 한데 그런 자잘한 내용을 제외하면은 소년범의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피의자를 대하듯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8: 그럼 촉법소년에게 날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뭔지, 특히 드라마에서 가해 학생이 나 촉법이야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12: 소년이 교도소 갑니다.
8: 네.
12: 네, 성인으로 치면은 징역형의 그렇죠. 선고가 나오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징역형을 사는 게 일반적인 성인의 살인범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됩니다. 자유의 박탈, 신체의 구속 그런 취지에서는 실질적인 징역형이 선고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아까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촉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무책임을 의미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살인을 하고 나서도 자신은 한국 제도에서 전혀 영향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성인이 받는 정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마 실제로 소년재판에 들어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형사재판과 비슷하다고 느낄걸요?
8: 네. 네,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이 가능하게 법을 바꾸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어쨌든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뭐 그런 형사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중학생 정도부터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좀 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낮추는 범위에 대해서 어떤 죄명을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좀 실제적으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 어떤 억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면서 입법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서울,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돼 남해안은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많게는 60mm가량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잠원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 구간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 부근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 서행입니다. 이후 신갈 분기점 부근에서는 다시 3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 차 간의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좀 통과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8: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수천 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13: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0: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1: 청와대가 팔 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3: 더불어민주당 균열이 원내 소통수석
2: 권력
3: 부대표입니다.
2: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1: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4: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5: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의원입니다.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조족 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 지역에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과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발에서 소외되며 용수나 전력, 토지가 보존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짓는다는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7: 하지만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8: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9: 산업단지의 조성,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8: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10: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3: 광노정
10: 빠르게
3: SK하이닉스
10: 확보해야
3: 대표입니다.
10: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8: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 생활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1: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8: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견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1곳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7: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 원장에는 3선 유동수, 조승래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선출 절차를 밟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추천 명단 정리해 주시죠.
12: 네, 여야가 끝내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야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법사위원장에 전반기 막판 임시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몫이었던 정무위원장, 재경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면서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을 추천했고요. 과방위원장의 송기현, 행안위원장의 김영진, 국방위원장의 진성준, 문체위원장의 이재정 의원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위원장엔 서삼석, 기후에너지위원장엔 김정호, 예결위원장엔 이광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에게 11개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즉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의원을 다시 내정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임무의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셈인데요. 민주당은 선호도가 높은 국토위와 산자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남겨뒀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실제 조금 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수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11개 상임위에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했고요. 국회의장실을 단체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 움직임과 무관하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잠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상임위원장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이후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법률권 주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7: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투표함이 이송됐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로막은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영상과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6: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이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이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던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 생활 시절 쓰레기장에서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지난 4월 제대 때 가지고 나와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조특위가 개표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등을 방문합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다음 달 2일 올림픽공원과 송파 선관위를 찾고 8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등 행안부와 선관위 관계자가 대거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13: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14: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3: 이상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14: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3: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

0: 시리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전 위원장은 재임 중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호르무즈해협이 배가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유료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4: 만약 어떤 이유로든 오만이 이에 관심이 없다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카잼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3: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시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4: MOU가 체결됐지만 해운사들은 이란 남부행 화물 예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위험 활증료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교통 물류 전문가입니다.
3: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미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4: 이 지역 해상보험료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겁니다. 이곳을 지나려면 막대한 위험 활증료를 감수해야 합니다. 알렉시스 앤델러 해상 데이터 업체 수석 분석가입니다.
3: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2: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6: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마항으로
4: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6: UAE의 푸자이라 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5: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치료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0: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2: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4: 선수들한테만 해주죠. 팬들한테만 해주세요. 팬들한테.
3: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5: 원인을 따져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6: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3: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0: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6월 30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구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탱고 밴드의 반주로 고상지가 반도네온을 연주했고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온 탱고 댄서 커플 두 팀도 이날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탱고를 연주하고 댄서 커플이 춤을 춘 거네요.
0: 탱고라는 것이 춤을 추기 위한 음악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이런 형태의 공연이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하죠.
1: 반도네온은 탱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잖아요. 이런 악기를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고상지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중퇴한 이력을 갖고 있죠. 2005년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러에 대한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공연에서 들은 반도네온의 음색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고상지는 여러 곳의 수소문화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중고 반도네온을 공수해올 수 있었고요. 독학으로 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1: 합니다. 근데 천재 중에 천재네. 우선 기억력은 좋겠다. 아. 손가락을 어디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그죠? 독학으로 악기를 배운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 또 하나 봐, 그죠?
0: 마침 고상지는 어린 시절 가야금 배운 적이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락밴드에서 활약하며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음악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네요.
0: 고상진은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반도네온을 연습했고요.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2006년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같은 곳에서 길거리 반도네온 공연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그럼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아이 카이스트 때려치자 이거 했다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피아졸라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피아졸라가 작곡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재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독학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배운 적은 없나요?
1: 고상재는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앞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습을 본 어느 일본인이 일본 최고의 반도네온 연주자인 고마스 료타에게 고상재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0: 고맙스!
1: 고상재는 이후 석달에 한 번 정도 일본까지 가서 고마스 료타에게 반도네온을 배웠고요. 이 한국에서는 드문 반도네온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률이나 윤상의 콘서트에서 세션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그러던 중 제대로 다시 반도네온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2009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건너가 에밀리오 발카르세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하고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고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피아졸라의 작품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직원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만난 지 석 달 만에 덜컥 아이가 생겼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서 부랴부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그제야 혼인신고도 마쳤죠. 큰 삶을 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 정돈하는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잠시 게임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내는 못마땅히 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도 재산 분할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실질적인 결혼 생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김수진 변호사, 이렇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른바 초단기 이혼 사례들 많이 보시죠?
2: 네, 실제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만에 이혼이 진행이 된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2: 사연자가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투기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이므로 네.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네, 그렇죠.
2: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관리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사안에서는 혼인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고 네.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러면 이제 친권양육권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된 아기인데 아내가 아이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서 현재 사연자분이 부모님과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뒤늦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3: 네.
2: 현재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3: 네.
2: 상대방은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양육을 방기하였습니다.
3: 네, 네.
2: 그리고 사연자는 부모님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네.
2: 또한 상대방은 심한 욕설 및 무단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3: 네, 어쨌거나 그러면 사연자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네요.
2: 네.
3: 네, 근데 지금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청구 방법은 우선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사전 처분이요.
2: 네,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2: 이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사전 처분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십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지금 8개월이에요. 지금 이제 양육 정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양육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좀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네,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이제 입학하면 얼마, 고등학교 입학하면 얼마 이렇게 아직 아이가 8개월이니까 이후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별로 좀 증가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2: 네, 맞습니다.
3: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혼인 기간 굉장히 짧은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부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연자분이 더 유리하고요. 또 상대방 가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상대방한테 양육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이제 8개월이라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연령별로 이제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으로 떠날 생각에 설레지만 숙소 예약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당하게 숙박요금을 올려받았다가 적발되면 호텔의 자존심인 성급, 즉 별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관광호텔이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호텔 등급평가에서 무려 30점을 깎기로 한 겁니다. 이 30점 결코 가벼운 벌점이 아닙니다. 화재나 위생, 안전을 위반했을 때 깎이는 점수가 보통 10점인데요. 바가지 요금에 무려 3배나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호텔 등급은 총 1000점 만점으로 매겨지는데요. 감점이 누적되면 5성급 호텔이 4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객실 방음 상태도 훨씬 깐깐하게 따집니다. 그동안은 다소 주관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음을 측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결국 진짜 좋은 호텔이란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편안한 휴식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휴가철마다 반복되던 바가지 요금에 정부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올여름엔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안심하고 기분 좋게 휴가 다녀오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로 시작으로는 올해 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비가 내리겠는데요. 잠차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돼 내일 전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서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 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9시를 가까이 하면서 간선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성수분기점에서 성동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는 차량들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서행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지금 신사역까지도 양방향 아직은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

0: 계획이 됐습니다.
1: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0: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1: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서남권과 충청권, 동남권과 대경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대기업 회장을 좌우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인 투자를 운운한 관치 경제의 상징이라면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만 원짜리 연어 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 반도체 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부산, 울산,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발표하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고 있다며 이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자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정부 주장대로 기업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부울경이야말로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지닌 지역이 아니냐며 무슨 이유로 검토에서 배제됐냐고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3: 무엇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기지로 낙점된 서남권. 당장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첨단 3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가 들어섰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용수 대량 공급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5만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댐 여유량이 하루 4-50만 톤에 이르고 있다며 안정적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댐 용량을 늘려 30만 톤, 그리고 주암댐과 장흥댐 등 주변 수자원까지 합치면 하루 65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5: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6: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5: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4: 이뿐 아니라 2030년 80만 톤에 이어 2032년에는 1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7: 반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에 쥔 게. 그런데 그
6: 정한성,
7: 반보다
6: 전남 광주 대선안 기획위원장입니다.
7: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4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4: 아울러 전력 공급량도 이미 충분한 상태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8: 문제는 사실은
6: 민영배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선인입니다.
8: 공급 체계입니다. 공급 체계에 전력 개통 문제를 조금 선보고 그리고 ESS를 조금 보완하면 전기 문제도 지금 뭐 4기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4: 이 같은 전망에도 영산강 유역은 그동안 정부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지역인데다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축구팬의 야유 속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과 황희찬 등 대표팀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했고, 손흥민 선수 등 나머지 선수는 내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2: 월드컵 직전에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3: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9: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해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관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적으로 두둔했습니다.
3: 일부 누리꾼들도 모국에서 비난받을 거면 차라리 일본으로 오라며 동전론을 펴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1: 옹호 불씨를 지핀 건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사진과 함께 우리 동문을 괴롭히지 마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 소식에 황당하다, 무능한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며 작심 비판했다는 기사를 내걸었습니다. 고노 의원은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 디지털상 등을 지낸 집권 자민당의 유력 인사입니다. 당 총재와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홍 전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던 J리그 쇼난 벨마레의 전 대표이사였는데 그 인연인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도 가세했습니다. 명보, 일본으로 오길 바란다. 당신의 투지는 J리그 팬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일부 누리꾼들도 홍 전 감독을 동정했습니다. J리그 발전에 이바지한 홍명보가 모국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이 괴롭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내 비판 여론과 함께 대통령의 이례적 질책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홍 전 감독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한국 축구 팬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2: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또 CCTV에 찍힌 사진을 본 뒤에는 업주 측에 오히려 따지거나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촉법 소년일 경우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3: 대낮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12: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6: 마을 주민입니다.
12: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13: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 이장희 경남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13: 상담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2: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14: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6: 이상실 경남 통영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 과장입니다.
14: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12: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명주입니다.
3: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에 트라우마를 겪다가 숨진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5: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뒤 21개월 만에 첫 진상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세상을 떠난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한 겁니다.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백 씨는 참사 당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뒤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백 씨는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 현장의 CCTV를 통해서도 구조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이용헌 이태원 특조위 조사 1과장입니다.
16: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0: 감정 기복이 심해졌으며
1: 백 씨는 지난 4월 집을 나선 뒤 포천시에 있는 산 중턱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백 씨가 참사 당시 현장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고 가계 경영난으로 인한 부채의식과 무기력감까지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조위는 백 씨의 행적과 전문가 소견을 종합해 백 씨가 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다른 희생자 159명에 대해서도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법원이 JTBC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3: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 구조 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 구조 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수영장 찾는 분들 많습니다. 수영을 좀 배운 분들이 기록 향상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또 수영 선수들이 경기에서 가장 집중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반환점을 돌 때입니다. 이 반환점을 지날 때는 단순하게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벽을 있는 힘껏 밀어서 다음 레이스를 위한 힘을 최대한 받는 게 중요한데요.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이 딱 6월 30일 2026년이라는 긴 레이스.

0: 에이스에서 정확히 반환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요, 한 해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새 달력을 넘기기 전인 오늘, 후반기에 더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가 남은 하반기 인생 레이스 더 든든하고 빠르게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재무 가이드가 되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김정수 팀장님, 권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날이 되면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빠르다.
2: 맞아요. 그렇죠.
1: 벌써 6월 30일이 됐을 줄이야.
0: 그러니까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시간 가는 흐름이 더

0: 돌아보자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1: 뭐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뭐 연초부터 그두 반도체 관련 주식이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하드캐리 했잖아요.
0: 반도체 투탑이
1: 예, 그 뭐 아직까지도 예, 그 화제가 이어지고 있고 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2: 사실 뭐 저는 이제 상담을 얘기하자면 어느 누구를 꼽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담으로 시청자 이 청취자분들의 좀 재무에 관련한 것을 좀 줄여드렸던 것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주식 계좌가 불어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뭐 딱히 자산 막 형성에 기여를 못하고 그냥 막 그냥 투자가 시들시들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그렇죠.
0: 또는 뭐 투자 이런 거 엄두도 못 냈는데 전문가 만나서 가정경제 위기 해결한 분들도 분명 많습니다. 딱 올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상반기. 많은 전문가분들이 구슬땀 흘리면서 많은 가정을 구출해 주셨으니까 남은 하반기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정보 가득한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다음 포털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상담 원하신다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문자 번호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042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청취자입니다.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은퇴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노후에 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품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한 건, 20년 납입 중인 또 5년째 된 종신보험, 16년 납입한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노후 생활비를 위해 이거 연금 전환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노후 대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이신 청취자님 문자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청취자님의 궁금증은 지금 종신보험이 납입이 완료된 거 또는 납입 중인 거 다 합쳐서 4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다. 노후 대비 딱히 못했는데 이거라도 전환해서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50대, 60대 은퇴 시기가 다가오거나 임박했을 때 노후 생활비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뭐 국민연금 가입은 다 돼 있지만 저도 사실 어제 연금 수령에 검색해봤는데 그거로는 턱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 상품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40대인 저도 제 국민연금 예상액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부족하더라고요.
0: 많이 부족하던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 24년 기준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으로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는 134만 원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럼 이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죠. 그렇다 보니 이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한다고 해요.
0: 평균 73.4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
2: 저는 더 해야 돼요.
0: 라고 응답을 하는데 근데 뭐 이게 어디

0: 마음처럼 되냐요?
1: 그럼요.
0: 정년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후 대책을 위한 저축은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요, 청취자분처럼 연금으로 대비를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을 때는 연금 전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일단은 저희가 이 실제로 상담 사례를 전할 때마다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준비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자주 안내를 드렸었죠. 뭐
0: 맞아요.
2: 맞는 말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기대 수명으로 이 연금액을 산출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 목적으로 준비하는 상품이지 이게 연금의 기능만 있을 뿐 전환하는 기능만 있을 뿐 이게 노후를 위한 사실 연금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아직도 20년 납입하고 5년 납입하고 16년 납입한 이 남아있는 종신보험들은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1: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무작정 해지가 정답은 아니다. 현재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납입이 완료된 상품이 있고요. 납입 중인 상품도 있으세요. 우선 청취자분께서 5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녀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셨다면 연금 전환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고려는 하시되 모든 상품을 연금 전환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또 알고 계셔야 돼요.
0: 어느 건 되고 어느 건또안 된다. 왜요? 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2: 네, 일단은 뭘 확인을 좀 하실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원하는 연금 개시 시점에 이제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 연금을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뭐 확정연금형이랑도 있고 또뭐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신연금이 연금이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액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이총 수령하는 금액이 확정형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는 두 타입입니다. 확정형 연금과 종신형 연금. 확정형 연금은 목돈처럼 딱 수령을 하거나 아니면
1: 그렇죠.
0: 딱 그렇게 정해진 만큼만 받는 거니까 월 내가 받는 금액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내가 긴 세월을 살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월로 받는 연금이 좀 적더라도 종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했을 때 매달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해약 환급금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0: 해약 환급금이요?
1: 네, 이 연금 상품 경우에는 매달 적립하는 월적립식 상품도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거치하고 원하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시납 연금 상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를 또 해보셔야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무작정 유지하고 있는 이 종신보험의 납입이 끝났다 하더라도 연금을 그냥 바로 개시할 게 아니라 그 목돈을 해지해서 다른 연금형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더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아, 이래서 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덜컥 해지해 버릴
2: 맞아요. 이게 뭐
0: 테니까요.
2: 여러 가지 비교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이두건 아직 납입하고 있으신 종신보험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20년 납입 중 5년 납입한 상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5년 정도를 더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종신보험이 필요하신 나이는 아니죠. 의미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당장의 원금 손실은 좀 따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납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셔서 이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렸습니다.
0: 그러면은 납입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15년이나 돈더 내야 되는 이
1: 그렇죠.
0: 종신보험은 해지를 과감히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16년을 내셨고요. 앞으로 4년만 납입하면 끝나거든요. 이 종신보험도 해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1: 이 상품도 우선 해약 환급금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급금이 원금에 도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저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무조건 언제든 30%밖에 해약 환급금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품과 그리고 해약 환급금도 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0: 그렇군요. 그래서 무작정 해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 두 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요. 원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원금에 가까이 환급금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노후 연금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 해지하는 거. 맞을까요?
2: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금 손실이 많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는 뭐 해지 후에 거치식으로 옮겨서 유지를 해서 뭐 연금으로 개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 거치식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의 확정이자를 보증해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현재 해지 시점에서 원금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손실이 크다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원금 손실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우리
2: 복잡하죠.
0: 맞아요. 복잡한데 또 생각해보면요. 노후 대비를 잘 못한 분들이 어쨌든 노후에 목돈 마련해서 생활비로 쓰셔야 되니까 고민하는 게 이제 대표적이게 이런 금융상품들,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까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2: 맞아요.
0: 유불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검과 코칭이 절실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요. 그런데는 거의 뭐 박사님들이십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해결해 주면서 나름의 노하우들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요. 보험 점검, 노후 상담, 그리고 목돈 마련, 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 통해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4인 가족의 40대 가장 청취자분이세요. 현재 중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분의 보험료의 지출은 줄이면서 부족한 보장을 채우길 원하셨지만 이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자 하시면서 만 원의 행복을 느낀 사연입니다.
2: 욕심이 많으십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대비를 하고 싶고 놓치고 싶은 보장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도 많이 내는 거는 싫거든요.
2: 아, 물론이죠.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전문가분이 청취자님의 그런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아주 좋은 솔루션을 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장 상태와 보험료 먼저 체크해볼게요.
2: 네, 일단 이 4인 가족이 총 7건의 보험 상품이 가입되어 있으셨고요. 이 보험료는 월 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이 청취자분과 배우자님의 보험 상품을 먼저 살펴봤을 때는 현재 납입하고 계신 지 한 14년 정도가 되셨고 각각 13만 원의 종합보험을 한 건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0: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 금액 을 내고 계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더 적게 내고 싶으셨나 봐요.
1: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선 이 두 분 다 결혼하시면서 같이 준비한 상품이라고 하세요. 실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보험이셨고요. 이 보장을 살펴보니까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그 외에 특약으로는 입원 일당,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0: 근데 왜 보장을 좀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지를 알겠어요.
2: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게 보이죠?
0: 맞아요. 설명을 딱 들으니까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매우 좁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니까요. 그런데다가 진단비가요. 이건 뭐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2천만 원이면은 요즘 같은 시세에는 조금 적게 그렇죠. 느껴져요. 그리고 주요 치료비 같은 것도 없고요.
2: 가입하신 지 뭐 이미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있던 예, 보장들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취자님도 입원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최근 지인분이 암 진단 후에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는 걸 좀 옆에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옆에서 부담을 똑같이 느끼시고 나도 좀 이걸 점검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족한 혈관 질환의 보장을 좀 넓히고요. 암 같은 경우는 이 비급여 치료비를 또 추가로 준비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0: 하긴 그러네요. 15년 전이면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넉넉하게 그럼요.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0: 부부는 일심 동체. 아마 배우자님도 비슷하셨을 것 같은데 똑같이 준비하셨다고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이 같이 보장을 준비하셨다 보니까 보장의 범위가 똑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태아보험일 때 가입을 했던 보험들이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입원 일당이라든가 보장의 범위가 좁은 혈관질환의 진단비들로 또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0: 그렇군요. 자, 문제는 좀다 짚어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보험료 부담 줄이면서 보장 넓혀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2: 맞습니다. 예.
0: 해주셨을까요?
2: 일단은 이 기존 보험 상품들에서요. 이 불필요한 보장들은 싹다 삭제를 좀할 겁니다. 앞으로 뭐 적게는 6년, 뭐 자녀분들의 보험은 약 10년 정도 이상 납입을 더 하셔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특약들을 좀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고요. 또 우선 청취자분과 배우자님의 이 보장에서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같은 이 범위가 좁은 담보로 이루어져 있고 또이 입원 일당 같이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이제 특약들을 좀 삭제를 했더니 보험료가 각각 약 3만 원 정도씩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0: 그럼 부부 합산해서 매달 6만 원의 보험료가 일단 줄게 된 거네요?
1: 맞아요. 거기서 근데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자녀분들의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불필요한 특약들과 갱신 특약들을 또 정리했더니 각각 7만 원씩 납입하던 보험료를 3만 6천 원으로 자녀분당 3만 4천 원씩의 보험료를 또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자녀니까 총 6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줄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합쳐서 거의 뭐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2: 그렇죠.
0: 매달
2: 네.
0: 덜낼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이렇게 납입하신 지 오래된 보험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작정 해지할 게 아니라 이그 안에 특약 내용들을 잘 보고 이제 불필요한 보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보험료 낮추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총 납입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나에게 맞는 맞춤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0: 맞습니다. 나에게 맞는 맞춤 설계, 불필요한 지출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다 덜어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계부 안에서 고정 지출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통해서 새는 돈 틀어 막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막을 거 막았으니까 채울 거 채워야겠죠. 보장은 어떻게 또 강화시켜 주셨을까요?
1: 네, 이네분 모두 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암에 관련한 비급여 치료인 중입자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보장들을 채워 드렸어요. 그럼 청취자분은 모든 보장을 준비를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만 2천 원, 배우자분은 4만 원, 자녀분들은 각각 3만 원으로 총 15만 2천 원의 부족한 보장들을 채울 수 있게 되신 거죠.
0: 그러니까 14만 원의 보험료에서 그러니까 추가된 게 아니라 15만 원이 추가된 게 아니라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12,000원 추가해가지고 내 가족의 주요 치료비들이 다 보장이 된 거예요?
1: 맞아요.
0: 와, 이게 그래서 앞서 우리 권지은 팀장님이 만 원의 행복이었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여기
2: 근데 그
0: 포인트였나 봐요.
2: 더 적게 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그죠?
1: 하지만 노후를 위한, 앞으로의 위한 건강을 위한 보장이
2: 아쉽긴 하지만
1: 채워졌으니
2: 그래도 뭐
1: 만 원의 부담으로
2: 12,000원이니까.
1: 했다면 정말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죠.
0: 그렇죠. 요즘 사실 만 원으로 행복을 사는 게
2: 아,
0: 쉽지
2: 쉽지 않아요.
0: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미래에 닥칠 위험을 만 원으로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는 거큰 행복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솔루션을 잘 내주셨으니까 두 분께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굿모닝 굿나잇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채팅창에 한 청취자분께서 20대 권지은 팀장님 너무 예쁘십니다. 30대 김정수 팀장님 너무 멋있어요.
1: 프로
0: 라고 해서
1: HD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0: 두 분을 굉장히 동안으로 봐주시네요. 감사 인사 좀 전해주시죠.
2: 아니,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뭐
1: 거의 수상소감처럼 우시는데요.
2: 10년이 아니고 뭐 20년 정도를 줄여주시니까 몸둘바에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매우 동안이신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집 가정에 가지고 있는 보험료 고민, 보장 체크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누르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맞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1: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권지은 팀장님, 김정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외벌이 하고 계시는 50대 청취자님의 사연인데요. 이 보장도 좀 점검해 보시고 싶고 또 저축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상담받고 싶으셔서 상담 신청을 하신 분입니다.
1: 그렇군요. 보험과 재무점검 모두 요청해 주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50대 청취자분 하나씩 고민 해결해 볼까요?
2: 네, 일단 현재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총 보험료는 월 15만 원 정도셨고요. 뭐 청취자님의 나이에 비해서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 상품도 단 한 건이셨고요. 이 증권을 살펴보니까 뭐 암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또 실손의료비가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15만 원의 보험료를 차지할 만큼 보장금액의 범위도 이제 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고 계셨을까요?
1: 그러게요. 실손의료비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나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외에는 진단비들도 1,000만 원씩밖에 가입이 안 돼 있고 혈관질환 보장의 범위도 굉장히 좁은.
3: 맞아요. 일단 진단비들도 다 비갱신용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모두 1,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손 같은 경우도 이 상품을 가입한 시기가 19년도이다 보니까 3세대 실손이셔서 실손 보험에 대한 비용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비쌌던 이유는 바로 적립보험료가 9만 원씩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2: 둘 중 하나죠.
1: 근데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한 것 같아요.
3: 맞아요.
1: 보장으로 내 보험료가 구성된 게 아니라 적립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구성돼 있다.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적립보험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라고 늘 강조드리잖아요.
2: 네, 예, 맞아요.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도 이게 40대까지 아무런 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이제 주변에 권유로 실손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주변 지인 설계사한테 소개받아 가입을 하게 되신 건데요. 단순하게 진단비도 있고 뭐 실손 의료비도 보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 적립보험료에 대한 설명도 뭐 못 들으셨던 거예요.
1: 근데 이 적립보험료라는 게 내가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 때 돌려받는 건데
3: 그쵸.
1: 내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그 100세 때 돌려받는 돈인 거잖아요. 그마저도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주는 거니까 원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금액을 만기 때 환급받는 건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까요?
3: 우선 이 실손은 현재 3만 원 정도밖에 보험료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해지할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과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불필요한 특약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고요. 적립보험료까지 낮췄더니 15만 원의 보험료가 4만 7천 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어요.
1: 그렇군요. 적립보험료를 최소한 으로 낮추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불필요한 특약을 모두 삭제하니까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인 금액 가지고 나머지 보장안을 좀 채우면 될까요?
2: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범위가 좁았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도 1,000만 원씩 보장을 넓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관련 수술비도 또 1,00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질병, 우리가 아프거나 또 다쳤을 때 상해로 시술 또는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도 추가로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1: 네.
2: 빠진 보장을 새롭게 준비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는 약 7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 기존에 내시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보험료 내면서도 보장은 훨씬 좋아졌어요.
3: 맞아요. 이 보통 보험을 가입하실 때 관계성에 의해서 상담을 받고 가입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잘 알아서 준비를 도와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2: 대부분이에요.
3: 무조건 이제는 믿고 맡기기보다는 나도 한 번 더 직접 혹시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특약이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1: 맞습니다. 보험 점검과 재무 점검 두 개를 요청하셨어요. 보험 리모델링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하셨던 저축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짚어볼 텐데 저축은 어떤 목적으로 좀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2: 네, 일단 이분께서는 최근에 이제 소득이 좀 오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월에 한 60만 원 정도의 여유상금이 생기셔서 또 작년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 정산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좀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고요. 또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이 청취자님께서는 부양가족도 좀 있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공제 혜택을 또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조금 환급을 받고 있으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일단은 노후 준비를 위한 이제 비과세 연금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절세할 수 있는 이 과세 혜택의 연금 상품과 나는 연말정산 때 이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비과세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청취자분은 이미 부모님 두 분을 인적공제 충분히 받으시는 맞아요. 상황이라 비과세 연금으로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상품을 또 만나보면 될까요?
3: 우선 이 청취자분 경우에는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을 선택을 계속하셨다고 해요.
1: 거의 뭐 은행 적금과 같은
3: 맞아요.
1: 것들을요.
3: 그래서 네. 이 연금 상품은 두 가지로 공시이율로 불이가 되는 상품과 변액 상품이 있는데 현재 이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이율 차이가 좀 있지만 보통 평균 0.5%에서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액연금 상품을 추천해드렸어요.
1: 물론 더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비과세 변액연금 상품 하시는 거 너무 좋은 대안이겠죠. 근데 청취자님 투자 성향에 지금 이게 맞을까요?
2: 이게 옛날 같으면 이 변액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느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시는 상품으로 해드렸을 텐데 요즘에는 이 변액 상품에도 최저 수익을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무려 한 5% 정도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다른 상품을 해서 그보다 덜한 이자를 받을 바에야 이 변액 상품으로 최소 이율을 보장을 해주는 상품을 선택을 하셔도 이분께서는 크게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자금 60만 원 중에 30만 원은 그 상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그러면은 청취자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최저 보증 이율인데 과연 그 최저 보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2: 그렇죠.
1: 중요할 거잖아요. 네.
3: 맞아요. 지금 가입을 저희가 권유한 상품은 5%를 무조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5%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5%는 보증해주되 그 이상 수익이 남으면은 그 이상의
2: 추가,
3: 수익이 난 만큼
2: 그렇죠.
3: 연금액이 불려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60만 원 중에 30만 원의 연금 준비를 도와드렸는데 향후에는 대신 소득이 오르시거나 연말정산보다는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남은 30만 원은 추가 납입으로 하시고 향후에는 또 다른 상품을 선택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남겨놓았어요.
1: 맞아요.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많진 않겠지만 직장에서 갑자기 급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박이 나셔서 뭔가
2: 거래처 하나 더
1: 그렇죠.
2: 얻었다든지
1: 매출이 이런. 높아졌을 때 이렇게 나에게 남은 잉여자금을 내 노후 목돈으로 돌려봐야겠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청취자님은 6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는데 3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 맞아요.
1: 3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기로 한 거고요. 요 추가 납입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2: 일단은 이제 사업비와 유동성 측면인데요. 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갈 때는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 뭐 2% 3%가 된다 그러면 추가 납입은 그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 납입한 돈은 또 언제든지 뺏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 입출금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장점만 하더라도 추가 납입을 사실 이용 안 하실 이유가 없죠.
1: 내가 지금 가입한 이 상품에 대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연금액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추가 납입이니까
2: 맞아요.
1: 목돈이 50만 원 생겼다 50만 원어치 다 가입하지 마시고 절반에 해당하는 것들 가입하신 후에 나머지는 추가 납입으로 사업비도 절감하고 혹시 나중에 어려워져서 이 연금 유지 못할 미래 위험까지 방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굿모닝 굿나이프로 많은 분들이 돈 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상담을 위한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긴 고민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더불어 YTN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게시판에 긴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셔도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찾아보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내 노후를 위한 저축, 내 노후를 위한 보장 준비는 꼭 한 번은 받아야 할 필수 점검 중 하나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과 내 연금,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필수 점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무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 통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성시경의 별이 진단에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일어나. 일어나야지. 해가 중출했었어.
1: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7월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과 수도권,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제주에서는 올 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돼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많게는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흐름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 교관 2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 영동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는 짧은 구간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서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8: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9: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0: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9: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0: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9: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0: 즉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2: 하지만 반도체 생산 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5: 김윤덕 국토교통부
3: 기업들 역시
5: 장관입니다.
3: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6: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5: 권도정 SK
6: 빠르게
5: 하이닉스 대표입니다.
6: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3: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만 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 생활 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7: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 시설은
5: 김정관 산업통상부
7: 중앙정부와
5: 장관입니다.
7: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3: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견입니다.
1: 수천조 원대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9: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9: 대한민국
5: 원내대표입니다.
9: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8: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0: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5: 전용기
10: 권력
5: 더불어민주당
10: 주도형 투자가 된
5: 원내소통수석부
10: 것입니까?
5: 대표입니다.
8: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11: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5: 정점식
11: 했는데
5: 국민의힘
11: 800조
5: 원내대표입니다.
11: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8: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의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2: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8: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규재입니다.
1: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투기과열지구 등 이른바 3중 규제로 묶는 이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2: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지만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3: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14: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13: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내일부터, 토어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5: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5: 동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5: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매칭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13: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6: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3: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17: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5: 동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7: 사실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3: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곳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2: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핵심 경제상임위의 위원장도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만의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1: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본회의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18: 네,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18곳 중 11곳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습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여온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막판 임시위원장을 역임한 서용교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또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몫이었던 정무위원장, 재경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오면서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방위, 행안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기후에너지위, 예결위 등에도 소속 중진들을 배치했고요. 운영위원장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9: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9: 상임위 거부로 민생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지하지 않겠습니다.
18: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 과반 의석을 정한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에

0: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의 반응도 이어서 전해주시죠.
0: 본회의 피그랩을 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오만의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구태 밀실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함량 미달인 서용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한 건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오로지 공소취소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음행에 명압한 그런 유임입니다.
0: 국민의힘은 또 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이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결국 원구성 단독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이 민주당 몫이 될 거란 경고인데요. 실제 오늘 위원장이 결정된 이 11개 상임위에 선임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직을 사임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만만치 않은 보이콧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6: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7: 윤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6: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5: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치료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오늘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인데요. 장마비는 내일 남해안까지 넓혀지겠습니다. 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당분간 찜통 더위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 중국 남부에서부터 제주도를 지나 일본까지 길고 두터운 띠 같은 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입니다. 제주도는 점차 장마전선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평년보다 11일 늦은 지각 장마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장마비 구름은 밤사이 북상해 7월 첫날인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에 장마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장마권에 드는 건데 올해 남부의 7월 늦장마는 역대 공동 5위에 해당합니다.
9: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 중심으로는 남해안에 비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이 비가 내리는 30일에서 1일 사이 이 장마철에 돌입을 한다.
8: 정체전선이 중부 내륙까지 북상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충청지방에 다음 주 초반에는

0: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 시작은 무척 유동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 기압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체조선을 다시 북상하기가 어려운 찬 공기 영향 받는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우진교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 바운더리에 어느 정도까지가 위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강수가 도입되어 있다고 해서 장마철로 들어선다라고 속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0: 중부지방에서 가장 늦은 장마였던 때는 1982년 7월 10일. 올여름 중부 장마가 이보다 늦어진다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 최고 180mm까지 호우가 내리고 장마가 늦어지는 내륙은 찜통더위와 소나기가 반복하겠다며 불안정한 날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4: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5: 원인을 따셔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6: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4: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단 응원을 요청하며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8: 또 본인이 혹시라도
2: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8: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7: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에는 사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법사위원장이 이제 서영교 의원 지난번에 한번 했죠. 3월 달부터 5월까지 법사위원장을 맡았었어요.
0: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공석일 때
1: 경선으로 이제 나가서
2: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맡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맡긴 거는 검찰 개혁, 특히 이제 특검과 특검에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아마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봐요.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워낙 강성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지난번에 추미애 의원도 그랬고 그전에 정청래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 이 라인업이 가장 그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들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으로 다시 상임위원장을 보였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 아마 이제 주도하겠다는 건데, 법사위원장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이번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말이죠. 완전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예고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법개혁, 검찰개혁,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발의가 돼 있는데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명도 원내대표가 절차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내용도 좀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 조작기소 특검도 그렇고 이러한 이 관련 아주 예민한 법안들이 법사위 소관들이거든요. 뭐 체계 자구심사를 떠나서 말이죠. 아무튼 22대 국회 후반기도 순탄이 날 거다라는 걸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전쟁터가 될 거다.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1: 그렇다고 봅니다.
0: 그렇게 보셨는데. 최 의원님.
3: 지금 저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뭐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야당과
2: 김종혁 전
3: 해야 된다.
2: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3: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깜빡이는 오른쪽으로 키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초강성 일변도로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임위원장들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1개 딱 정해서 이거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나머지 7개 니들이 알아서 뭐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알짜 상임위는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장을 맡는 쪽에서 그 어떤 당이 맡으면 그 반대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거는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야당 총재 때부터 야당이 원해서 민주당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이 룰을 다 깨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 자기가 다 아니면 이제 18개 다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들이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고 무슨 또 통합을 하고 뭐 화합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말뿐이고 실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더구나 법사위원장의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그동안에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하는 걸로 정말 악명 높았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0: 그래서 정점식 오늘 원내대표가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래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더라고요.
3: 옛날에 법사위는요. 뭐 최창윤 선배 아실 거예요. 옛날에 법사위는 상당히 상원 비슷하게 점잖은 그 법률가들이 모여서 그래도 꽤 점잖은 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이제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민주당이 온통 싸움닭들만 지금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 다 대표적인 싸움닭들 아니세요? 이런 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법사위를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이대로라면 이제 국민의힘이 국토위, 산자위 해서 이제 등등 7개 상임위 의장을 이제 배분을 받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과거에 이제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전반기 때도 추경호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민주당이 11개 가져간 다음에 니들 가져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손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굴욕적이지만 7개 받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그래 그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지금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이 너무 일방 독조를 하고 있고 공소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다 깨고 있어라는 그런 국민적 반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다 대고 한성숙 그 국무총리 그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다 가져가 보시라 그리고 책임도 다 지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전반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전면 보이콧, 그 필리버스터도 이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제 본회의라든가 이게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1: 근데 네, 지금 국회 이 모습은 말이죠. 88년도 13대 총선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처음 총선이었어요. 87년도 13대 대선이 12월이었고 88년도 4.16 총선 예. 13대 국회가 이 민주화 이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이른바 관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1당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 이게 17대 국회 2004년도 그때부터 거의 관행화 돼 있었어요. 근데 2020년도 21대 국회 전반기. 근데 민주당이 완전히 독식을 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다음 2020년도 21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그 김도부 의원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행화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 거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허물어졌어요. 지난 전반기도 이제 지금 여당이 다 가져갔던 건데 저는 이 모습이 이 국회가 자꾸 퇴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여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가지고 가게 되면 야당이 모든 걸 막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의심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뭐 조작기소 특검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이 아주 당명을 걸고 이제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은 무릅쓰고 설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법사위원장 맡겠다, 다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라는 건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 김 의원 말씀처럼 지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그 전에는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참 기묘하게도 정말 그 이상하게도 지방선거 끝나고 이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지율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 말이죠. 이렇다면은 여기에 좀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좀 과감하게 그 대신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신사협정이 필요하겠죠. 국민의힘도 무조건 막을 생각하지 말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맞고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가면 완전 독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2016대 국회 후반기 또 한나라당이 그때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 독식한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때 물론 집권당은 이제 한나라당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예. 뭔가 제도화를 통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 국회에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번 현장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한성수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로서
4: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 사무총장 고용진 임명 승인안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7표.
0: 예, 이렇게 해서 한성숙 후보자 인준안도 본회의에서 지금 막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이제 야당이 불참하고 여당만 표결을 해서 이제 임명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역시 이제 단독 처리가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한성숙 총리는 그래서 저는 뭐 그 편견을 갖고

0: 싶지는 않지만 그분이 과연 내각을 통화를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그럼 지나온 경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대관 업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기 다른 장관들 이런 분들이 그분이 얘기하면 과연 제대로 이렇게 영이 서서 내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네. 직할로 다 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 본인 이야기로는 일만 하는 총리, 요거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0: 그러니까 일만 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그 산업 그 벤처 장관 할 때 그 중기 벤처부 장관을 할 때 아니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지원자들의 정보가 다 누출되는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무슨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집이 네 채나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증계축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거를 장관할 때도 안 팔고 있다가 총리를 한다니까 그때 부랴부랴 싼 값으로 팔았으니까 괜찮다. 아니 무슨 총리가 매감 매직하는 자리입니까? 그거 집 팔면은 그 총리 임명해주는 자리입니까? 그 이전까지는 불법적인 거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뭐 마귀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가면서 공격하던 그런 다주택을 그 본인이 이제 총리 되니까 그걸 팔았다라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야 저렇게까지 계속 무리수를 두는구나. 도대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저러지? 라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예. 없습니다.
1: 자, 오늘 어쨌든 오늘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통로 곧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3: 아, 총리께서 뭐 많은 일들을 잘 해내셨는데 제가 그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라 했습니다. 그게 자살자 감소예요. 수백 명이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데 363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2: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으실 텐데 지난 1년
4: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2: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바쁘게 달려왔고 점심도 뭐 제때 저희가 먹지 못하고 이렇게 쭉
3: 오늘은 전심 때 이전에 한번 끝내보도록 마지막 회인데.
1: 자,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곧 국회로 돌아갈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김민석 총리를 아주 극찬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총리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에 가서 그야말로 전쟁을 또 한마디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전쟁 얘기했습니다만 정청래 전 대표와 이제 일촉 그 대회전을 해야 돼요. 건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당 대표 이 적합도도 지금 막사막하인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 전 대표하고 지금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현재 어쨌든 지금 뭐 당대표 이 지금 전당대회는 현재로서는 2강 1중의 구도이기 때문에 1중은 이제 송영길 의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칭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아요.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제가 봐도 김민석 총리가 무리는 없었어요. 무리가 없었는데 그도 특별하게 족족을 남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그 상당히 실무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아요.
1: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률이 줄었다.
5: 글쎄요, 그게
1: 자살률이
5: 아주
1: 이제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살렸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
0: 일단 브로맨스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저 당에 있을 때도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지지도가 매우 낮은데 본인이

0: 하에다 태워서 아, 왜 우리 이김 후보님은 이렇게 지지도가 안 올라가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1: 그래서 수석이 됐죠.
0: 네, 그래서 수석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러고 나서 총리로도 또 임명을 했고 총리 임명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믿으니까 당으로 보내서 당대표를 만들어서 이제 나하고 손발을 같이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이인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 한살 많으신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그런 동지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최창렬 선배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무슨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총리로서. 뭐 지금 자살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들을 그걸 무슨 성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약간 좀 민망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총리가 노력해서 자살자 숫자가 줄어듭니까? 무슨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걸 줄이셨는지. 물론 자살자 숫자가 줄었으면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고 잘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 총리가 잘해서 그랬다? 그게 대표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해줄 칭찬이다? 그거는 조금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 어쨌든 이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공개적으로 오늘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1인 1표제 논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1인 1표제를 흔들지 말라라는 짧은 글을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이게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1인 1표제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조합장 당이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요거를 겨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조합장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돼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에서 금권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투표자들을 동원한다든지 조직을 동원해서 또 그런 게 많이 이제 노출돼 왔죠. 이 조합장 당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1인 1표라는 게 당원 주권주의고 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권리 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다, 조직해서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봐요. 조합장 이 당에 이제 비유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제가 볼때 김무석 총리가 1인 1표제를 폄하했다기보다도 1인 1표가 모든 거, 당내 민주주의의 모든 거를 담보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1인 1표가 의미가 있죠.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가 마치 이제 꼭 그런 얘기를 한건 아닙니다만. 당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민주적인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1인 1표라는 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1인 1표가 모든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1인 1표제라는 게 당원 민주주의라든지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인 1표가 어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특정 지역이 과대대표될 수가 있고 과소대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 호남 이런 데가 또 과대대표될 수 있고 또 특정 연령도 과소대표될 수 있고
1: 그런
2: 여러 가지
1: 부분도
2: 문제가 있어요.
1: 보완했다고 지금
2: 보완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대의원과 당원의 이표 비중이 달랐던 건데 그걸 1대1로 맞춘 건 의미가 있다고 보더라도 1인 1표제가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게 있죠. 명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김민석 총리가 조합장 당이라는 비유로서 비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어쨌든 지금 그 구도는 이강 일주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송영길 의원까지 이제 합치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2대1 구도 뭐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또이 적통 논쟁을 오늘 계속 이어갔는데 노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한 거는 이제 참석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제 사과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한미 FTA 반대 이력을 또 언급을 하면서 다시 공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0: 근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 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있듯이 뭐 이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을 놓고서 이제 각자가 그 상징 자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 파묘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노사모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정치 활동을 했었고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그 라인이었다. 근데 그 라인 자체가 정통 뭐 이렇게 정통이라고 그때 불렀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저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뭐 당신이 말이야 뭐 자꾸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노무현 정신이었어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최민희 의원이 당장 이런 식으로 파묘하면 모두가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다 망하는 길 아니냐라는 식의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 솔직히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1: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이제 좀 시끄러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곧 이제 국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퇴론을 일축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3: 식사하셨어요?
4: 예, 예.
3: 그럼요.
5: 닭다리 하나 하신 게 안 부족하셨어요?
6: 예. 닭 들어가는 배도 따로 있나 보네.
3: 또 닭은 먹으면 먹잖아.
7: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제정신입니까?
8: 재밌는 게 이 징계를 두려워하는
9: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나는 뭐 징계 명단에 왜 안 들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줄 쓰세요.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 문제는 당내에서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고.
10: 사퇴 안 하겠다. 선거이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신지.
11: 저희가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홍명보 감독은 사퇴라도 했습니다.
9: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3: 저는 아직까지 의원총회를 안 가도 돼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장동혁 대표가 징계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좀 희화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실제 내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세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그 또 한 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해보라고 그러지 뭐. 되겠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진짜로 하게 되면
9: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0: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1: 예.
0: 아니 지금 아까 화면 보셨지만 고동진, 배현진, 박종훈 의원이 우리 당 대표였잖아요. 근데 거기 부산에 가서 그 치킨 먹었다고 그게 징계 대상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 민주당 의원하고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거 때는 그 민주당 의원 예를 들면 어디 출마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치킨 먹었으면 그것도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1: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쳤었죠. 식당에서.
0: 그렇죠. 신동욱 의원은 하정우 후보한테 화이팅 이러면서 뭐 잘하시라고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그것도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당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슨 망나니 장소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자꾸만 걸핏하면 징계하는지 그거밖에는 그 정통성 혹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지 참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해요.
1: 김 전 최고위원님도 그 명단에 지금 들어있지 않나요? 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그 안에 이름이 들어있던
0: 뭐 배현진, 진정호, 뭐 저 그다음에 뭐 박상수 변호사 뭐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돼 있더라 뭐 어쨌든 뭐 주의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뭘 어떻게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윤리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정치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했던 그 징계,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저에 대한 제명,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런 징계가 있었는데 배현진 의원과 제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법률과 헌법이 위반되는 징계다라면서 인용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물러났어야 되죠. 근데 안 물러나셨어요. 근데 또 네. 하신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메시지 안에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위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징계를 가볍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어제 적혀 있었거든요.
2: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동혁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9: 최창렬 용인대
2: 공안교수님께서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제 일야당 대표니까 안 할 수도 예. 없고 징계라는 게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인 말이죠.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가면 창피했을 것 같아요. 명단에 들어가야지 뭔가 친한 게고 말이죠. 앞으로 뭔가
1: 이 장관님 대표
2: 뭐 훈장까지 아니더라도 명단에 안 들어가면 다음 차기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원내가 됐건 원외가 됐건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원 단계에 따라서 장동욱 대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지 않고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이 지도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지가 언제까지 되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순리라는 네.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과 연동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 복당하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하면 네. 당권 잡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징계 명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식의 이제 정치 공학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희화되는 게 맞아요. 징계 명단에 네. 들어가면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사실 김종인 최고위원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됐는데 법원이 당신만이 맞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1: 오늘 김정은.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 말씀하셔가지고 네. 마침 오늘 그 친윤계 주축의 연구 모임이죠 단톡방에 네. 그 외교안보 포럼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예.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서요 단톡방에
0: 한동훈 대표가 거기 전 대표가 예.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자 해서 이제 인사말을 올리자마자 바로 장동혁 대표가 거기 멤버였는데 그냥 바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협량한 조치냐라는 비난 여론이니까 또 뭐 당 대변인실에서 아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뭔가 좀 1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나간 거다 이렇게 아. 또 뭐. 해명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해명도 사실 좀 너무 이상하죠. 누가 네. 봐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난 나가 이렇게 해갖고 탈퇴 이래버리면 그것이 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2: 장동욱 대표가 지금 굉장히 스스로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이 징계권을 자꾸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자신 있고 당당하다 이런 거 못하랍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라는 게. 이 정치에서의 징계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 행위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언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자꾸 징계권을 휘두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 뭐라고 리더십이 붕괴된 거예요. 리더십 붕괴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당권을 가지고 이제 휘두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리가 제도로 보장이 되고 있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제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제도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도로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본인이 계속 밀리고 있다. 스스로가 이건 내가 당대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한 게 돼요. 이거는 점점 리더십이 상실되고 권위는 물론이고 예. 또 이미 장동욱 대표의 권위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 의외로 안 나서요. 여전히 눈치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동욱 대표 비판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받을 의원들 꽤 있다. 이제 그 화살 좀 국민의힘 의원들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야지 이거 지금 당이 이렇게 된 지 벌써 몇 달째입니까?
1: 예.
2: 여전히 근데 양쪽 눈치 보고 한동훈이 나을까 장동훈이 나을까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1: 그런데 네. 지난번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 포럼이라고 거기 연구 모임에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외교안보 포럼에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이게 친윤계 의원이 주축이 된 네. 그런 그 연구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포럼이 세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개를 여기로 들어갔어요. 네. 어떤 뭐 작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작전이라기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초청을 하면 네. 지켜보고서 할 만하다 생각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윤 쪽에서 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섞이는 거, 그거 뭐 좋은 일 아닙니까? 아, 한동훈 대표로서는 어차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이고 난 돌아온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 출마를 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나 당으로 돌아갈래, 국민의힘으로 올래 하는데 오지마, 오지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석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앞장서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걔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다 처벌할래. 이런 식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정상이 아닌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

0: 한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
1: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2일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당해
3: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2: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조특위가 개표소 봉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등을 방문합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 올림픽공원과 송파 선관위를 찾고 다음 달 8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는 내일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등 행안부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여성 1명이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개표소 주변에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경찰관과 취재진 등을 막아서며 신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저녁 6시 40분쯤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려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덜미와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는 걸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당시 공무집행 방해 상황과 관련해 허위글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12.1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숨진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출범 이후 첫 진상규명 결정인데 특조위는 참사 당시 희생된 159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1개월 만에 첫 진상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세상을 떠난 상인 백모 씨를 희생자로 인정한 겁니다. 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백 씨는 참사 당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뒤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누필 공간을 확보하는

0: 가계 경영난으로 인한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까지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조위는 백 씨의 행적과 전문가 소견을 종합해 백 씨가 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다른 희생자 159명에 대해서도 참사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법원이 JTBC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JTBC의 채무 조정을 일단 자율에 맡겼습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대신 기업이 중심이 돼 자구책을 찾는 자율 구조 조정, ARS 절차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 구조 조정은 회생 개시 전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 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절차인데, 이를 통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최장 3개월 안에 이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JTBC 측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협의 내용대로 채무 구조 조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TBC 측은 통상 협상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금융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JTBC와는 다르게 법원이 정한 순서와 기간에 맞춰 회생 절차를 밟고 오는 12월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안이 예정대로 제출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중앙그룹 5개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는 조사도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법원 자체 판단은 물론 5개사의 채무 조정 과정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채권단이 법원에 공식 의견 제출을 마친 가운데 홈플러스 사측도 회생 계획안을 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7시쯤 홈플러스 측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해당 안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검토 결과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면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결의에 붙이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임금 협상 결렬에 이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조가 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측은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혀 대화 물꼬는 다시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3: 현대차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4일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된 이후 본격적인 쟁의 활동에 앞서 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겁니다.
4: 투쟁 승리! 투쟁! 불사!
3: 앞서 노조는 조합원 3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을 종료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다음 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5: 지부장으로서 한치 흔들림 없이
6: 이종철 현대차 노조 지부장입니다.
5: 3만 조원의 단결되니 단결된 측으로 3만 조원이 승계는 그날까지 강국에 부지겠어 반드시 정치해 내겠습니다.
3: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은 작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협상을 염두에 든 주장입니다. 또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의 압박 속에 사측은 11번째 이후 중단된 교섭을 다시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생산에 매진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다시 시작될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수위와 일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기될 교섭에서는 사측도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현대차 노조

0: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1,54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100원 줄인 시간당 11,900원, 경영계는 처음 동결 주장에서 40원 올린 시간당 1,360원을 제안했습니다.
2: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용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강원도의 한 PC방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여러 차례 현금을 훔치고 CCTV를 향해 인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촉법 소년일 경우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4: 대낮 PC방 카운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남학생이 현금 보관함을 뒤집니다. 훔친 돈을 또래에게 건네고 CCTV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이튿날에도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이 또다시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칩니다. 그러다 본인 얼굴이 나온 CCTV 사진을 발견합니다. 업주 측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찾아와 왜 본인 얼굴이 찍힌 사진을 뽑아놨느냐고 따졌다며 황당해했습니다. PC방을 나가면서는 조롱하듯 엄지를 치켜 세우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5: PC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카운터로 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4: 범행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10차례 안팎 반복됐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업주 진술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 광주 제1고등학교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를 방문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제1고 이규현 교장은 항의문을 통해 교육의 장인 고교야구 경기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울려 퍼진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배재고는 청룡기 대회 경기 도중 광주 제1고를 향해 조롱성 응원을 반복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배재고등학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내 전체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경기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표현 근절,

0: 역사 인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두 사업을 순차적으로 투자하려 했던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니 동시에 추진하자고 한 거라며 정책쇼가 아닌 진짜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직접 사업을 관할해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해당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2: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기지로 낙점된 서남권. 당장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첨단 3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가 들어섰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용수 대량 공급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5만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댐 여유량이 하루 4~50만 톤에 이르고 있다며 안정적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복댐 용량을 늘려 30만 톤, 그리고 주암댐과 장흥댐 등 주변 수자원까지 합치면 하루 65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3: 하수 재용만 해도 광주
4: 한국수자원공사
3: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2: 이뿐 아니라 2030년 80만 톤에 이어 2032년에는 1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5: 반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에 쥔 게.
6: 정은승 그 전남광주 대전안 기획위원장입니다.
5: 우리가 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4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2: 아울러 전력 공급량도 이미 충분한 상태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7: 문제는 사실은 양이 아니고
6: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입니다.
7: 공급 체계 전력계통 문제를 조금 선보고 그리고 ESS를 조금 보완하면 전기 문제도 지금 뭐 4기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2: 이 같은 전망에도 영산강 유역은 그동안 정부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지역인데다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1: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포함해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 전역이 3중 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에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고 누적 실적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서울의 5월 입주 물량은 1,914가구로 지난해 5월 대비 42.9%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된 준공 실적도 13,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41.6% 감소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집니다. 또 10월부터는 철도승차권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 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11월부터는 일기예보가 상세해집니다. 향후 6에서 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예보의 시간 간격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좁아지고 예보 해상도도 도 단위에서 5km 격자로 촘촘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수출입 업체 환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 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9: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0: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입회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8: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1: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12: 조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8: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회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청계에서는 편파적 파멸을 멈추라며 맞받으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0: 한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63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의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1: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0: 김 총리도 1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에 복귀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국정 성공을 위해서
3: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2: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적통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은 확전 양상입니다. 역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두고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동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정 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며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4: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4: 누가 노무현
3: 의원입니다.
4: 대통령 죽음 앞에 이거를 적통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0: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적통의 적자도 입으로 꺼낸 적 없다며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정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 사이 충돌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편파적 파묘를 하면 누가 이득이냐며 육선 의원답게 당대표 경선에 임하라고 쏘아붙였고 한민수 의원도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파묘 논란까지 민주당 내 계파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적통 논쟁까지 벌인 당권 주자들은 이제 1인 1표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일 오찬 회동을 합니다.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2년 뒤 민주당 공천권을 쥘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겁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청와대 7월 수석 1일 대변인입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6: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두 사람 간 단독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고공행진 중인 주가 등을 놓고 대화할 거로 보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등 정부의 거듭된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죠.
3: 권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8: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6: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 주자 간 기싸움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전대 국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내부 분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9: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6: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 주도권의 열쇠가 걸려있는 만큼 실세 여당 대표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이 징계 대상에 오른 현역 국회의원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친 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장동혁 대표가 당의 기강 확립을 공언하자마자 지방선거 기간 멈췄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전후로 취소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특정인이 아닌 안건 전반을 살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원 당규 위반이나 해당 행위 등의 명목으로 제소된 현역 의원만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징계 대상 1순위로는 재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앞서 장 대표가 직접 지도부를 공격한다고 콕 집은 초재선 모임 대한과 미래 구성원들을 겨냥한 징계 회부 요청서도 접수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을 잡아놓은 게 없다면서도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초유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는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11: 징계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거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한다면 그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2: 앞으로 징계 정국이 만약에 진짜로 시작된다면 예. 저는 이런
1: 우재준
12: 부분에
1: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2: 저지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퇴원 이후 첫 일성으로 기강을 언급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격 징계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태 압박에 당권으로 맞서는 모습인데 내홍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당 주도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가입하자 단체 대화방을 퇴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사선 윤재욱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관계자는 한 의원이 정회원으로 합류하면서 대화방에 가입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럼 정회원이던 장 대표가 한 대표 초대 직후 아무 말 없이 대화방을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13: 경남 통영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리 상담에 나서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범인이 잡힐 때까지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14: 경남 통영시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20일 전쯤 이곳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안해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범인이 다시 마을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1: 마을 주민입니다.
14: 집단 불안이 심각하다 보니 지자체는 일대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에 나섰습니다.
15: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렇게 척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서
1: 이 장이 경남 통영시 보건소 건강 증진과장입니다.
15: 이용을 해서 이 주민분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14: 또 범행 현장 근처에 CCTV 5대가 더 생길 예정이라고 알리는 등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밤낮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16: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1: 이상실 경남 통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입니다.
16: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14: 수사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같은 임시 방편이 마련됐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주입니다.
13: 80대 노인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차량 이동 등을 도우며 거짓 실종 소동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평택의 아파트

0: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부천에서는 화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1: 시공 중인 아파트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번져 공사 현장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장안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아파트 목격자입니다. 동을 다 감싸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이제 불타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1: 아파트 외벽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전선을 감싸던 플라스틱 보호관도 녹아내려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80여 명 가운데 10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던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공중에 세찬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경기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도로는 통제됐고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 3층보다도 올라갈수록 냄새가 더 진해지면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아주 역한 냄새가 확 나서.
1: 가스는 6톤짜리 암모니아 저장탱크의 밸브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흐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은 회수 작업을 마친 뒤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인천국제공항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일부터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만 건 규모의 상주 직원 정기권을 내일부터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기존의 50% 이내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상주 직원의 주차 가능 구역을 개편해 여객 전용 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여객 주차 대수를 1,500면 늘릴 방침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별도의 귀국 행사 없이 축구 팬들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패배 원인을 파악했는지 또 사퇴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강인, 황희찬 등 대표팀 선수 9명도 홍 전 감독과 함께 귀국했고 손흥민 선수 등 나머지 선수들은 내일까지 귀국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3: 감사관입니다. 그
2: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0: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도 책임을 따져묻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해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권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부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최근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V코스피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는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크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지수가 50에서 60선에 진입하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단계로 70에서 80선은 정부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려운 극심한 패닉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V코스피는 96.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따른 수급 쏠림과 지난 주말 다시 불거진 미국 이란 관련 지정학적 불안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 지수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거죠.

0: 즉 V코스피는 주가의 오르내림보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출렁일지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톡톡뉴스상식, 오늘은 한국형 공포지수 V코스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30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구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0: 지난 6월 2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아디오스 피아졸라 라이브 탱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탱고 밴드의 반주로 고상지가 반도네온을 연주했고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온 탱고 댄서 커플 두 팀도 이날 무대에 함께 섰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탱고를 연주하고 댄서 커플이 춤을 춘 거네요.
0: 탱고라는 것이 춤을 추기 위한 음악에서 시작된 것이니만큼 이런 형태의 공연이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하죠.
1: 반도네온은 탱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잖아요. 이런 악기를 배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사실 고상진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중퇴한 이력을 갖고 있죠. 2005년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러에 대한

0: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 공연에서 들은 반도네온의 음색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고상진은 여러 곳의 수소문학 때 아르헨티나에서 중고 반도네온을 공수해올 수 있었고요. 독학으로 이 악기를 배우기
1: 아,
0: 시작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천재 중에 천재네. 우선 기억력은 좋겠다. 손가락을 어디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그죠? 독학으로 악기를 배운다는 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 또 하나 봐, 그죠?
0: 마침 고상진은 어린 시절 가야금 배운 적이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락밴드에서 활약하며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음악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네요.
0: 고상진은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반도네온을 연습했고요.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2006년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같은 곳에서 길거리 반도네온 공연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그럼 소음 때문에 경고를 받아서 아이 카이스트 때려치자 이거 했다고요?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겠다는 결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0: 피아졸라 작품 준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작품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피아졸라가 작곡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봄, 고상제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독학을 했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배운 적은 없나요?
1: 고상제는 카이스트를 자퇴하고 홍대 앞에서 공연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습을 본 어느 일본인이 일본 최고의 반도네온 연주자인 고마스 료타에게 고상제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0: 고맙스!
1: 고상제는 이후 석 달에 한 번 정도 일본까지 가서 고마스 료타에게 반도네온을 배웠고요. 이후 한국에서는 드문 반도네온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동률이나 윤상의 콘서트에서 세션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그러던 중 제대로 다시 반도네온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2009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건너가 에밀리오 발카르스의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2014년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하고 반도네온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고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피아졸라의 작품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탱고, 고상지의 반도네온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에서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비공식 집계 실종자가 8만 명을 훌쩍 넘어서자 유엔은 시신 수습용 포대 만 개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2천 명이 넘는 탐색 구조대는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3: We have had 500 aftershocks and the latest was this morning, so you can understand that we keep on operating in a high risk environment.
2: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예고되자 유엔은 긴급 의료 지원과 식량과 식수, 위생 지원, 구호 물품의 보관과 물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라과이라주의 경우에 지난 1999년 5만 명이 숨지는 대홍수의 비극을 겪었기에 공포감이 더 큰 상황. 강한 비바람으로 구조 작업이 전면 지연될 위기에 처했으며 무너진 잔해가 빗물을 머금고 내려앉는 2차 붕괴 위험과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3: There is a tropical wave that is expected in the next hours to reach Venezuela. This will bring heavy rains. You can imagine what this means for the displaced.
2: 이재민이 늘다 보니 라과이라주의 골프장은 수백 명을 수용하는 임시 천막들로 가득 찬 대피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피소 주민들은 모기와 벌레들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 하며 음식을 요리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제 폭우와 여진에 견딜 수 있는 대규모 대피소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핵심 항구가 미군 지원을 받아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구호물자나 구조 장비 반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라과이라 항구가 복구돼 운영을 재개했으며 정박한 미군 상륙함에서 구호물자를 하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라과이라 항구는 지진 피해가 집중된 북부 해안 지역의 핵심 통로여서 구호물자 수송의 병목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카타르 외무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맞서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아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브리핑에서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라며 이란 고위급 인사의 도하 방

0: 동물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 사실상의 유류화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 앞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저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에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 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미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3: So for example, your maritime insurance for going to the region will remain higher. There probably will be a risk premium if you want to do voyages.
2: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0: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4: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1: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치료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국회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5: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연일 공세를 이어갔는데 친청계에서는 편파적 파묘를 멈추라며 맞받으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조만간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363일 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정부의 성과에 총리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7: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6: 김 총리도 1년 동안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당에 복귀한 뒤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8: 국정 성공을 위해서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6: 이런 가운데 적통 논란에서 촉발된 갈등은 확전양상입니다. 역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불참했다는 발언을 두고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정 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서지 않았느냐며 재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9: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 죽음 앞에 이거를 적통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6: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적통의 적자도 입으로 꺼낸 적 없다며 내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정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서면서 당권 주자 사이 충돌은 대리전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편파적 파묘를 하면 누가 이득이냐며 육선 의원답게 당대표 경선에 임하라고 쏘아붙였고 한민수 의원도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파묘 논란까지 민주당 내 계파 투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시작으로 적통 논쟁까지 벌인 당권 주자들은 이제 1인 1표제를 놓고도 파열음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 등 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김혜린 기자입니다.
4: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이미 월드컵 직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한국 축구의 새 미래를 설계할 차기 리더십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이 입국장을 모두 빠져나갔지만 40분쯤 지나 다시 고성이 들립니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씁쓸한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정몽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 회장은 이미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해막 이후 사퇴를 약속했습니다. 32강 탈락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 회장이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하면 협회 정권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당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표팀 감독 선임과 정 회장과 관련된 특정 인맥의 고리를 끊는 것을 넘어 여론은 한국 축구의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우리 축구의 목표는 월드컵에 참가만 하면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 축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한축구협회는 확실히 바뀌어야 되고 구성원 대다수가 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통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 문화체육관광부는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특별감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

0: 그리고 1인 독주체제를 뒷받침했던 일명 체육관 선거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축구계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2: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3: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2: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짓는다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4: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6: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4: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 맞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 생활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7: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4: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견입니다.
1: 수천조 원대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0: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8: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0: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9: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0: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10: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0: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있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1: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YTN 24 이어갑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오찬 회동을 합니다.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여당 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년 뒤 민주당 공천권을 쥘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겁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4: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두 사람 간 단독 회동에선 국정 현안 전반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고공행진 중인 주가 등을 놓고 대화할 거로 보입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제안과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 등 정부의 거듭된 유화 제스처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붙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7: 맞아요.
6: 정상 레벨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전달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4: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당권주자 간 기싸움 등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상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언급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전대 국면과 맞물리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내부 분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8: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4: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초청을 문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만큼 이번 회동 이후 이른바 원팀 메시지가 발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총선 공천권과 이재명 정부 중반기 국정 주도권에 열쇠가 걸려 있는 만큼 실세 여당 대표직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9: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9: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8: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9: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

0: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용수 확보가 실제 가능한 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가까이 걸리던 클러스터 조성을 임기 안에 끝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 산업단지의 조성, 속도전으로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2: 기업들 역시 서남권 투자의 선제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조성을 꼽았습니다.
4: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며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2: 문제는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공장 4기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6.3기가와트, 대형 원전 4.5기에만 먹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동해안에, 송전선로는 수도권을 향해 설치돼 있어 단기간에 서남권으로 전력을 끌어오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호남권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마나 흐린 날씨에 생산 전력이 뚝 떨어져 수조 원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신규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 1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용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 수준으로 정부는 댐을 확장하고 농업 생활용수의 용도를 전환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용수의 절반을 끌어오겠다는 동복댐은 지난 2023년 3월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기적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에 앞선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5: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100% 책임지겠습니다.
2: 이제 한국 경제와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정부가 약속한 서남권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되는지에 달렸습니다. YTN 국경입니다.
1: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기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7: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6: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후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6: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9: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6: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0: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6: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0: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1: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그냥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 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새벽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나가라는 팬들의 야유 속에 아무 말도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새벽부터 분노에 찬 축구 팬들이 모인 공항. 축구 대표팀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4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나오기 전부터 팬들은 홍명보 나가를 외치기 시작했고, 야유 속 등장한 홍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함께 귀국길에 오른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선수 9명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팬들의 야유에 고개를 떨구거나 짧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홍 전 감독의 연봉 반납과 축구협회 해산을 요구하면서도 선수들을 향해서는 걱정도 나타냈습니다.
2: 원인을 따셔야죠. 왜 누가 그런 감독을 뽑았는지. 예. 그리고 감독직을 똑바로 수행 안 했으니까 감독직 하면서 받은 연봉을 다시 축구협회에 내놔야죠.
3: 모든 책임을 선수들이 다이렉트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수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1: 홍 전 감독과 선수들이 떠나고 30분쯤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 이물질이 날아오긴 했지만 지난 2014년이나 2018년 귀국 때처럼 엿과 계란을 대규모로 투척하는 항의 시위는 없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기자회견이나 공식 행사는 없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치러진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가 없었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응원을 요청하면서 팬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걸 쏟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이어서 이대건 기자입니다.
4: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선수 기용 핵심은 역시 손흥민의 선발 제외였습니다.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을 투입해 득점하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었습니다.
5: 또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계속 골칫거리인 득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후반전에 넣겠다고 손흥민 선수하고 미팅을 했었고,
4: 경기 종료 후에도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던 손흥민. 귀국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지 않으며 불화설 등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손흥민은 홍 감독이 귀국하는 날 SNS에 사과와 함께 부탁이 담긴 긴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비판과 아쉬움을 쏟아낸 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에 남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손흥민은 끝으로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0: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0: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0: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3: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4: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3: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4: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6: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5: 청와대가 팔 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5: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8: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5: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있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9: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5: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2: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14: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5: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14: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첫 소식입니다. 북측

0: 시간인데도 많은 취재진이 공항 입국장 근처에 나와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축구 팬들도 나와 있는데 분위기가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제 입국할 때는 야유와 고함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선수들보다는 감독의 용병술에 더 문제가 있었다는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북중미 월드컵 전까지 박지성, 안종환과 함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솔직히 지금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팬들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함없는 응원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세 경기 모두 출전했지만 체코전에서는 후반 24분에 교체됐고 멕시코전에서는 후반 12분에 교체,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특히 남아공전에서 결과가 안 좋고 내용도 좋지 않자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사용하는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공항에서 스탠딩 인터뷰를 통해 짧게라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손흥민 선수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북중미 월드컵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1: 네, 손흥민 선수의 입국 모습과 인터뷰는 잠시 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0: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0: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1: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0: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3: 무엇보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4: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반도체 생산기지로 낙점된 서남권. 당장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첨단 3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팹 4기가 들어섰는데 반도체 웨이퍼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용수 대량 공급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65만 톤에 달하는 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남권 댐 여유량이 하루 4-50만 톤에 이르고 있다며 안정적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댐 용량을 늘려 30만 톤, 그리고 주암댐과 장흥댐 등 주변 수자원까지 합치면 하루 65만 톤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5: 하수 재용만 해도 광주 그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4: 이뿐 아니라 2030년 80만 톤에 이어 2032년에는 11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용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6: 반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에 쥔 게. 근데 그 반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4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4: 아울러 전력 공급량도 이미 충분한 상태라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보완하면 반도체 공장 4기 가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7: 문제는 사실은 양이 아니고 공급 체계입니다. 이 공급 체계에 전력 개통 문제를 조금 손보고 그리고 ESS를 조금 보완하면 전기 문제도 지금 뭐 4기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4: 이 같은 전망에도 영산강 유역은 그동안 정부가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지역인데다 용수 배분을 둘러싼 갈등에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2: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손흥민 선수가 탄 아시아나 2033편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15분쯤 빠른 3시 54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약 30분쯤 뒤에 입국

0: 만족하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고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SNS를 통해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감히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하겠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다는 힘드시겠지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3경기 모두 출전했지만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는 초반에 교체됐고 남아공전에서는 아예 선발 출전도 하지 못하고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특히 결과도 안 좋고 내용도 좋지 않자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을 사용하는 감독 전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선수들의 입을 통해서 퍼즐을 맞춰보는 일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까지 YTN 김동민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5: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4: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변호사입니다.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7: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8: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7: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

0: 됩니다.
1: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수천조 원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발표에 정치권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5: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의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4: 청와대가 팔 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주도형 투자가 되는
7: 전용기
6: 것입니다.
7: 민주당 원내소통
4: 국민의힘은
7: 졸속
4: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8: 만원 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4: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부울경에 입지는 부족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9: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7: 의원입니다.
9: 지역 차별일 뿐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됐습니다.
3: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는데,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법력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후반기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161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선출안 건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3개월가량 법사위를 책임졌던 4선 서영교 의원이, 경제 분야 상임위인 정무위와 재경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유동수,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관례에 따라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7: 정의로운
11: 사법체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 11대 7로 나눈 거라고 강조하며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2: 즉각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7: 한명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2: 지난 한 달간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에 1분 2초를 천금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10: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했다며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들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3: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십시오.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3: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입니다.
10: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0: 보고서도 민주당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국무총리 인준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전국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3: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4: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당근에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5: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4: 업무상 횡령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서울 송파경찰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시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투표함이 이송됐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로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영상과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관 복장을 하고 개표소를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3% 넘게 증가한 877억 달러로 1984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에 힘입은 신기록 행진 속에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00억 달러를 돌파했을지 주목됩니다.
2: 최근 집값이 급등세였던 경기도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 전역이 오늘부터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40%와 최대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유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오는 5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오늘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날씨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SR이 오늘부터 부정승차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오송 평택지재 구간에 집중됐던 기존 특별검표 범위를 확대해 출퇴근 시간 수서 오송 전 구간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1: 최근 꽃형 식품이나 마시멜로, 구워먹는 치즈처럼 캠핑장에서 즐기는 이른바 아웃도어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과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정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주와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2: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뚝이 무너져 큰 피해를 봤던 충남 예산에서는 그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하천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7월 충남 예산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뚝이 무너져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1년이 지나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둑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틀이 설치돼 있고 굴착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쑥대밭이 됐던 주택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올해 장마도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천에 쌓인 토사를 퍼내는 준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지금 3, 4m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선 그거 파내야 원칙 아니요? 높은 거를. 그럼 맨날 그 제방 조금씩 터서
8: 충남 예산 삽교원 마을 이장입니다.
7: 파내야 되지?
6: 가축 폐사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농가는 여전히 망연자실입니다.
9: 수해 전까지 젖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현재는 9마리밖에 남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축사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6: 농장 주인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10: 낙농축협에서 와서 이제 그쪽 피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토탈 합도사 6, 7억
8: 농장
10: 정도
8: 주인입니다.
10: 피해를 봤고요. 나라에서 지원되는 거는 맥시멈이 5천 정도더라고요.
6: 예산군은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이 국가하천이라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준설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이를 초과한 피해액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아픔을 또다시 겪을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 농촌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커질 수 있고 폭염이 계속돼도 마찬가지인데요.
2: 여름철 농촌의 기상재해 대비 요령을 오점공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11: 해마다 여름이면 침수 우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들판. 일단 사전 대비 핵심은 빗물이 잘 흘러나가게 논밭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12: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배수로 작업 등 피해 방을 위한 대비를
8: 농촌진흥청 관계자입니다.
11: 비바람에 약한 농작물은 지주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농작업보다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작업 중단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폭우가 지나간 뒤에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농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논밭에 들어찬 물을 최대한 빨리 빼고 즉시 방제 작업을 해야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열매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말라붙기 전에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농작업을 할 때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고 통풍성이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12: 폭염 상황 속에서는 농작업을 할 경우에 물을 20분마다 한 컵 이상 자주 마시고요. 절대로 물에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1: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축의 경우도 사전 사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우 전에 축대 보수와 주변 배수로 정리, 전기 점검 등 시설물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비 온 뒤에 폭염이 이어지면 가축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사료와 비타민, 미네랄 등을 추가로 주면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축사의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일시적으로 사육 밀도를 낮추거나 차광막을 설치해서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0: 정부가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까지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게 들어갈 전망인데요. 뒤늦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풍선 효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3: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2: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4: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5: 동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6: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 국민은행 부동산
5: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2: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7: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앞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5: 동탄구
7: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1: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낮췄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수급 상황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 뒤 지난 3월 처음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주의와 경계로 잇따라 격상됐다가 석 달 만에 2단계로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그동안 발이 묶였던 유조선 6척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웃돌고 나프타 확보율도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원유 확보율 역시 90%를

0: 넘어섰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1: 대체 원유 도입이 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 의존도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2: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보항하고 또 UAE의 푸자이라항을 통한
3: 권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2: 완벽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1: 2단계 주의였던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비상조치도 완화, 폐지됩니다. 치료성 논란이 있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 주차장에 적용됐던 승용차 5부제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원유와 나프타 도입 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와 같은 수급 안정 조치도 일몰됩니다. 다만 의료, 생활 필수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원료에 대한 수급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이던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없이 차를 타고 떠난 김 씨는 뒤늦게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교도소 담장 밖에 보라색 복장을 한 여성 수십 명이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교도소 철문 틈으로 사복 차림의 가석방 대상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가수 김호중 씨도 함께 정문을 나섭니다. 재작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지 767일 만입니다. 김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팬들은 환호하며 반겼지만 김 씨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던 김 씨는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5달 일찍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고 수영생활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교도소 내 합창단을 지도하며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다시 노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 씨는 출소 당일 팬들에게 쓴 편지에선 뉘우치며 자녀 형기를 채워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분간 공식 활동보다는 발목 치료를 하고 안정을 찾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혐의를 덮으려 이른바 술타기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 씨가 출소 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현재 경찰관이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를 타기 전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며칠 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는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6: 지난 28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의 소지품에서 실탄 두 발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입니다. 발견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올 당시에도 실탄을 소지한 채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 직후 조사에서 A씨는 퇴직한 선배 경찰에게서 실탄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실탄을 건네받은 시점과 장소,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이유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항 보안 검색 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제주 김해 공항에 우선 보급한 CT 기반 3D 검색 장비를 다른 공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분양권을 사는 척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개 보조원인 A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피해자들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사겠다며 아르바이트로 구한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A씨와 동업하며 해당 중개 행위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불법 필러 시술로 30대의 중국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반쯤 평택시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 미용 목적의 필러를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가량 지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결과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한 데 이어 2차 부검을 통해 해당 증세가 성형필러 합병증에서 비롯됐다는 최종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등 여성 여러 명을 모집해 불법 필러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 카타르 외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고위급 회담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아란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브리핑에서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하에서 카타르 측 중재자와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라며 이란 고위급 인사의 도하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 대표단과 카타르 도하에서 만날 예정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회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종전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배들이 통과할 때마다 커졌습니다. 이란의 강압적인 무력 위협에 주변국이 굴복하고 해상 보험료마다 폭등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독점하겠다며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통행료에 반대하던 인접국 오만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9: 만약 어떤 이유로든 오만이 이에 관심이 없다면 이란은 독자적으로 해협 권리를 추진할 겁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8: 벼랑 끝에 몰린 오만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안전 보장을 위해 선사들과 협의해 자발적 분담금을 걷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은 무력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 등 서방이 추진하는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전에도 상황을 꼬이게 하지 말라며 독점적인 통제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국제수로의 사유화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장 배를 띄워야 하는 해운업계는 이란의 나포 위협 속에 이미 물류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9: 외무부가 체결했지만 해운사들은 이란 남부의 화물 예약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위험할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교통 물류 전문가입니다.
8: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더라도 이란의 목리가 이미 해협을 유료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9: 그 지역 해상보험료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겁니다. 이것을 지나려면 막대한 위험 할증료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해상 데이터 업체 수석 분석입니다.
8: 공식 요금소만 없을 뿐 배가 지낼 때마다 막대한 안전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유료화의 기로에 놓이면서 글로벌 물류비 폭등 우려 속에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 문제는 어느덧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요. 앞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가 지난 6월 28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16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세에서 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과 부처 간 이견 등을 수렴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해나갈 방침인데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7월 1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데니보이 데니고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7월 1일 수요일 듀엣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이게 데니데니 거의 데니데니인데 데니보이를 데니구씨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0: 재밌네요. 네. 곡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같기 때문인지 데니구는 이 곡을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곡을 직접 부른 음원도 발매한 바가 있죠.
1: 아 뭔가 근데 인테라는 노래도 있을 만한데.
0: 인테.
1: 왜냐면은
0: 있을 수 있죠.
1: 그 너의 아내 이런 이탈리아 뜻이니까 있을 만도 한데.
0: 인테가 부른 인테.
1: 너의 소개.
0: 데니구는 올해로 한국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2일 대구부터 시작해 어제 6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까지 전국을 도는 10주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한 곡을 보니까 1부에서는 현대음악가 막스 리히터가 새롭게 편곡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등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재즈 피아노 트리오가 합류해서 클로드 볼링의 이 바이올린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조지 거슈인의 거슈인 모음곡을 연주했고요.
0: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구성이었는데요. 평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데니구의 모습을 이 연주에서도 보여준 것이죠. 데니구는 지난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과 재즈, OST,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 흔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정형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여러 클래식 작품을 연주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니구는 클래식 연주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척이나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라는 것.
0: 심지어 그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해 대중음악 뮤지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죠.
1: 어떻게 보면 정통 클래식 연주자라기보다 대중음악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 의외로 또 이런 활동 중에서도 정통 클래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
0: 그의 연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Just You, 데니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Just You, 데니구가 작곡하고 노래를 부른 곡이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Dream of You, 조수미의 노래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데니구는 사실 클래식 전공을 결심한 시기가 무척이나 늦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자랐고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참가한 어느 캠프에서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0: 의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바이올린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1: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다행히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는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고요. 이후 엄청난 연습을 통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그는 비올라 연주자 리처드 용재훈이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에서 디토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국에 정착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클래식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0: 예, 그의 정통 클래식 연주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샤콘느, 데니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뮤지컬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겉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지만 진짜 관전 포인트는 여권의 당권 경쟁이죠.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져서 사생결단을 벌이는 계파 갈등을 향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3: 국회에선 여전히 협치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었는데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우면 후반기 국회도 파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여당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는데 앞서 손흥민 선수는 SNS를 통해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3: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0: 의혹도 제기됩니다.
1: 어제 제주도부터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인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당분간 찜통 더위가 이어집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2: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대건 기자, 오늘 공항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3: 네,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홍명보 감독보다 정확하게 하루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팬들이 공항에 미리 놓아 손흥민을 반겼습니다. 동료인 이재성, 김승규 등과 함께 귀국한 손흥민을 응원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손흥민도 팬들에게 인사하며 계속해서 짤막하게 죄송하다는 말 남기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고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귀국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응원보다는 분노가 훨씬 더 느껴졌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외침이 공항 전체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축구협회와 보안 관계자들에 둘러싸여 공항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요. 이미 자신의 심경을 밝혔죠.
3: 네, 어제였죠. 귀국 하루 전날인 어제 SNS 통해 이번 대회에 대한 큰 아쉬움과 함께 사과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역시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며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다짐도 함께 전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며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 아시안컵까지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휴식기를 거친 뒤 소속팀인 미국의 LAFC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호입니다.
1: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2년 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을 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지난 2024년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재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추천 절차가 위법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법원 역시 문체부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6: 그
5: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경찰은 같은 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정 회장 등이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업무 담당자를 속이거나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의성과 강제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인데 정 회장이 홍 감독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인 주장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 선임 과정에 절차적 하자, 즉 위법성이 변호사입니다.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협회의 재정적 손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4: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 제출됐던 축구협회와 문체부의 소송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 대로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법률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의 임명안을 바로 제거했습니다. 지난

0: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바로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한데요. 헌법상 총리는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의 단독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같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 날 호남을 찾아 과거 국가 개발에서 소외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동시 추진을 기업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다음 날 8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최대 투자처 광주를 직접 찾아 시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호남권 집중 투자 계획을 둘러싼 여러 반론을 고려한 듯 경제적 원리에 따라 입지를 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이거 포함해서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1: 과거 산업화 과정에선 영남과 비교해 호남이 소외됐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며 이제야 그 서름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에 용인과 서남권 반도체 공장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기업에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2: 원래는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동의하셨죠?
1: 이 대통령은 준비한 축사 대신 약 18분 동안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 하여튼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 즉 새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특혜설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중심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호남권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의 다른 거점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에서도 잇따라 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빠르게
0: 네,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4,700조 원 천문학적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추경까지 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4: 제22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5: 한병도 민주당
4: 산업경제사의 길이 빛날 기적에 주춧돌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3: 청와대가 팔걷고 나선 이번 정책을 여당이 적극 호응하고 나선 건데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가 100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호남은 전력과 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전 정권 때 왜 호남 AI 특화단지 공약을 내걸었느냐, 특혜 주장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되니까 지역 균열이 되고 권력
5: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입니다.
3: 국민의힘은 졸속 추진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남 투자를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사전선거 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7: 많은 짜리 연어덮밥도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80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도 총집결해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기진 않는다. 불경에 있지는 부족합니다.

0: 해석할 게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1: 부울경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쓰고 미래 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2: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의원은 기업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영남권 역차별이다. 그동안 호남은 소외당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느새 지역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쟁점이 된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부터 멀게는 총선까지 정치권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3: 경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까지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죠. 단기적으로는 과열됐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전망되지만 또 다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었습니다. 핵심지의 대출 세금 문턱이 높아지고 시세 차익 투자가 불가해지자 우려했던 대로 매수세는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액 성과급 지급 결정은 결정적으로 수요를 폭발시켰고 정부가 결국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구를 3중 규제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로 LTV 상한 및 양도세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갭 투자가 차단됩니다.
5: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세 곳을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4: 최근 석 달 4% 가까이 오른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11% 넘게 급등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인 기흥구는 올 들어 6%, 구리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은 오늘부터, 토허구역은 5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에는 규제 직전 막판 거래에 나서려는 매수 매도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6: 오늘 당장 계약하겠다는 그런 문의는 공동중개 의뢰 문의는
2: 동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6: 확인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4: 규제가 시행되면 당장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7: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 하지만 동탄 기흥은 대기업 종사자들의 실수요 여력이 강하고 구리도 서울 접근성을 바탕으로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위축이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8: 규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여기 엄청난
2: 공인중개사입니다.
8: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의 매수세가 충분히 규제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 이미 동탄 등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가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우려됐던 풍선 효과를 규제로 다시 틀어막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 풍선이 또 다른 인접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결국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신뢰할 만한 공급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신호가 병행돼야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9: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고 누적 실적도 비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9: 화물차나 노선버스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 보조금을 전세버스에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 외환당국은 올해 1분기 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시장에서 136억 2,8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9: 네, 벌써 2026년도 하반기가 됐습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지게 됩니다.
3: 또 10월부터는 철도 승차권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8월 20일부터 직장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방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0: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1주 혹은 2주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태아를 유산 혹은 사산한 남성 노동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또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뒤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배우자가 유산 혹은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합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집중 치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보호하는 체불 임금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10월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됩니다. 8월부터 KTX와 SRT의 예약 앱이 합쳐집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어납니다. 11월부터는 일기 예보가 상세해집니다. 향후 6에서 11일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날씨 예보의 시간 간격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좁아지고 예보 해상도도 도 단위에서 5km 격자로 촘촘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수출입 업체 환전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건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경합수본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부를 예정입니다.
4: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중앙선관위의 이런
5: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입니다.
4: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앞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참관 등 명목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차례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지 중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 사실을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적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송파구 투표소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투표소에서 일했던 공무원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한 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독립기구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계획과 결과를 미리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분석한 선관위 내부망 문서 인쇄 목록을 보면 위철환 직무대행의 비서실 직원은 진상규명이 출범이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에 관련 파일을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파일은 진상규명이 운영 계획이나 결과 보고서 등으로 김 의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앞선 발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운영계획 문서는 모든 위원에게 보고된 자료고 결과 보고는 발표 직전 통보받은 것으로 위 직무대행이 조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국회에서 2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이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증인 69명과 참고인 6명을 2차 기관 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조현욱 변호사도 출석 시간을 조율해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강진 사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에 가까워졌고요. 부상자도 비공식 집계로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 유엔은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에게 식량 지원과 5천만 달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섰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연설에서 연쇄 강진으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943명, 부상자 규모는 1,57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니퍼 모레노 카니살레스 카라카스 주재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관 대변인은 사망자 수치는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으로 희생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공식 집계에서 실종자 수는 8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몰고 온 호우까지 내리면서 수색 지연은 물론 2차 붕괴와 산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7: Ahorita noche el día de ayer
8: 어젯밤 비가 많이 오고 천둥도 쳤는데 제발 비가 더 오지 않길 기도했습니다. 또 지진이 날까봐 두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자입니다.
1: 네, 유엔은 국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스테파니 호흐슈테터 베네수엘라 사무소장은 화상 브리핑을 통해 현지의 수색 구조 활동이 이제는 전면적인 인도주의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WFP는 베네수엘라에 앞으로 두 달간 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식량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콜롬비아에 비축된 구호 물자도 신속히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강진에서 배운 교훈은 언론의 관심이 사라져도 피해 주민들의 필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구호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식량과 안전한 식수, 주거시설, 필수 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금 당장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 Our initial appeal is of $50 million to provide
8: WFP는 3개월간 최대 50만 명분의 식량과 물류, 비상통신 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FP 베네수엘라 사무총장입니다.
6: 이재민을 수용할 공간이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골프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어서 수인성 전염병 등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들의 지금 상황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베네수엘라의 백신 보급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황열병과 댕기열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 물자를 받을 통로인 카베요항과 라과이라항은 그나마 다행히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은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00만 달러 긴급 지원을 결정했고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 원조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긴급 구호 기금인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네, 베네수엘라 바깥에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최근 강진 피해를 본 자국의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서 귀국을 시도했는데요. 항공편 탑승이 불발됐습니다. 마차도는 SNS에 올린 영상에서 파나마에서 베네수엘라행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진 발생 뒤에 귀국 의사를 밝힌 뒤 마차도는 지난 28일 파나마시티에서 카라카스행 코파항공에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파나마 국적항공사인 코파항공 관계자들은 마차도의 귀국을 허용할 경우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사의 베네수엘라 노선 운항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방해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 협상단을 중재국인 카타르에 보냈는데요. 다만 이란은 이번 주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2: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정으로 준비하면서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에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대형 초상화가 설치됐습니다. 후계자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초대 최고 지도자 후메이니까지 함께 나온 그림도 보입니다. 모레 테헤란에서는 전쟁 첫날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넉 달여 만에 열립니다. 3일 30여 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장례 행렬을 시작으로 8일 이라크에서의 대규모 추모 행사, 9일 최종 안장식까지 일주일간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 국장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8: 이라크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훌륭한 협조에 따라 장례식과 성스러운 운구가 이라크의 여러 도시, 특히 성지에서 진행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0: 미국과의 양해각서 협상은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국 모두 대표단을 카타르 도하로 보냈지만 이란은 직접적인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와 미국의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평가한 다음 언제 어떻게 회담을 재개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0: 레바논 남부 공격을 멈추지 않아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철군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8: 위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헤즈볼라가 무장한 상태로 존재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겁니다.
10: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걸프 국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겨냥한 자금 차단을 발표하면서 이란 정부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손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 대법원이 보수 우위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11: 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6대 3의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페럴 대법관 등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서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서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그 약속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8: Today's decision marks a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11: 반면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해방 흑인들을 위해 제정되신 것만큼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판결문 총 분량만 194쪽에 달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법원 내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방증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1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미국의 큰 불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중국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면서 중국인의 원정 출산 등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추장스러운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만으로도 출생 시민권을 쉽게 끝낼 수 있다면서 여당인

0: 공화당을 향해서 즉각적인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1: I think it subjects the country to serious challenges going forward, and we'll have to deal with it.
2: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겁니다.
0: 이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들은 자동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정 헌법에서 출생 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연방 법만 바꿔서는 대법원 해석을 뒤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헌법적 권리라면서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3: That citizenship.
2: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어느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미 하원 의원입니다.
4: So,
2: 오늘은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축하할 날이며 그것은 곧 모든 미국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0: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서명한 핵심 반이민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결정입니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2기의 초강경 독주에 다시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댐.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을 뭐 물고 뭐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고 이렇게.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그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11조란 보통 자신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걸 말하죠. 신앙을 가진 분들에겐 자연스럽고 중요한 실천일 수 있습니다만 내 수입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의 수입까지 11조로 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11: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12: 응? 뭔데?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야?
11: 그치. 사실 나 교회 다녀.
12: 교회? 아니 자기 무교라고 하지 않았어?
10: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 상대가 종교 있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한다란 말을 듣고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신자였고 관계가 발전해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12: 솔직히 좀 놀랬어. 내가 종교 있는 사람 다신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맞고 뭐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
10: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남자친구의 반응.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죠.
11: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전업주부가 되면 자기 월급에서 11조 내야 할 것 같아.
12: 뭐라고? 11조?
10: 결혼을 앞두고 드러난 종교 문제. 누군가에겐 신앙의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입의 10%란 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로 결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10: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 특히 뭐 11조 같은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0: 사례들 은근히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연 역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주변에서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도에 따르면 모태신앙인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숨겼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과거 종교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는 종교 있는 여자는 안 만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놨고 남자친구는 처음에 강요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씨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고 싶고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교회 예식과 11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쟁점, 종교를 숨긴 거 이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사실 나 교회 다녀라고 밝힌 부분, 감정적으로는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1: 아직 결혼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교제 상대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종교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숨겼다면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후 교회 예식과 11조 문제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 예식이랑 11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네, 교회 결혼식과 11조 문제입니다. 교회 결혼식은 서로 협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수입의 10%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A씨가 전업주부가 되면 남자친구 월급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니까 종교가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이 동의 없이 종교 헌금으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파혼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여기서 조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겐 11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특히 상대가 종교가 없는 11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이 너무 커져서 상대가 파혼 통보한다면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다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정당한 파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파혼이 문제되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종교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결혼 후 남자친구 수입에서 11조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취향 창의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경제적 조건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라서 파혼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예식장 계약금이나 뭐 소위 스드메 비용, 뭐 위약금, 이미 나간 이런 비용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위약금처럼 공동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뭐 무조건 반반은 아니고요. 계약이 누구 명이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함께 결정했는지, 또한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봐야 합니다. 또 이런 파혼 관련 비용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 사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일반 법원에 내면 각하되거나 이송될 수 있습니다.
0: 한 발 더 나아가서 결혼을 이미 한 뒤라면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결혼을 이미 한 뒤에 종교 문제가 불거지고 헌금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물론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교활동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얼마나 해쳤는지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거액의 헌금을 내고 가족들에게도 종교활동을 강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부인에게 하나님을 안 믿고 헌금 내는 것을 반대하니까 병에 걸렸다는 취지의 막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 강요와 거액 헌금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공동 재산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한쪽의 재산만, 그러니까 내가 번 돈 중에서만 내겠다, 내가 번 돈 내가 내겠다 이런 거라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로 존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만 11조를 내겠다면 원칙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완전히 내 돈 네 돈으로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이 매달 수입의 10%를 현금으로 내면 가게에 기여하는 몫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종교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알겠다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헌금 액수로 갈등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때도 11조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혼 뭐 이제 와서 물을 수 없다, 이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 결혼했으니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당신도 알고 결혼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 전에 알았던 수준과 실제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의 정도가 같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에 단순히 다니는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헌금 액수가 예상을 훨씬 넘거나 종교활동이 부부 공동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는지가 핵심입니다.
0: 앞서 살펴본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는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남겼던 문제들이 실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생각보다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건 다루면서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혼 뒤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 중 하나라면 역시 외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던 그런 사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 네, 이 사연도 많은 분들이 고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 12년 차 남성 A씨가 타지 발령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씨는 아내 가방에서 다른 남성과 찍은 인생 네컷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카드 사용 내역과 사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쌓였고요. 결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문차량이 들어온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 번호를 그제서야 확인해 보니 사진 속 남성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다른 남성이 드나든 것 아니냐는 충격적인 상황이 된 거죠.
0: 아내는 그저 남사친이다 해명을 했어요.
1: 네, 처음에는 아내는 남사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아내 직장 근처에서 다른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그 남성이 A씨 집에 들어와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아내가 다급하게 남성을 먼저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결국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0: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주장했다는데 이런 경우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고민이다 밝혔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 네,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간남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상간남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뭐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에 여러 차례 드러들었다면 집안에 부부 사진이나 남편의 생활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정황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CTV 영상, 차량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뭐 앞서 말씀드린 인생 네컷 사진, 집안 흔적 등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상간남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0: 만약에 이혼을 했어요. 협의 이혼도 마치고 당시 서로 정리할 것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상대가 이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외도, 이걸로 다시 상간 소송, 뭐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겁니까?
1: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외도가 언제 시작되느냐인데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 즉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이혼 후에 이걸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숙려 기간 중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고 이혼 신고가 돼야 혼인이 종료됩니다. 다만 외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외도가

0: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혼인 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말 출근, 연락 두절, 외박, 호텔 출입,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은 5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고 있고요. 호남과 영남에 5에서 60mm, 호남 해안 지역은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올 텐데 산지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진입로 광장부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8km 정도 막히고 있고 한강을 따라서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중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보다 하루 늦게 오늘 귀국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오늘 새벽 4시쯤 동료인 이재성, 김승규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환영 나온 많은 팬들에게 인사하며 짤막하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0: 6명을 2차 기관 보고에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 성공을 위해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청년의 삶등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는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 시대의 첫 장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멈췄던 징계 절차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친한동 운계를 비롯한 반장동혁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는 건 오히려 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들이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종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보수 재건의 씨앗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지도부가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김건희 씨 측에 황제 조사 날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전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황제 조사 의혹은 당시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씨를 조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한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가 삼중 규제로 새로 묶입니다. 국토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있는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세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가 이란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지난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9% 오른 7,499.36에, 나스닥 지수는 1.52% 오른 26,213.72에 각각 마감하며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을 맞아 종료된 2분기에 S&P 500 지수는 약 14%, 나스닥 지수는 약20% 가까이 폭등하며 6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26% 오른 52,319.2에 거래를 마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중부지방은 폭염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어제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 새벽에는 비가 남해안까지 확대되면서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이상, 제주 내륙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69%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0: 호주 대학가십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현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한 팀이 돼 서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관광정보센터에 방문하고 LAFC와 함께한 포스터를 받아보세요. 유튜브 비지서울TV에서는 손흥민 선수 등 LAFC의 대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해 케이스넥에 빠진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등 특별한 서울이 담긴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고를 넣을 때까지 서울관광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이네요. 6월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10곳과 예결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선의 정치라고 맞서며 본회의장을 떠났는데요. 하반기 여야의 극렬 대립이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잠시 후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하반기 법사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연결해 여당의 반대 속에 다시 한번 법사위 위원장이 된 소감과 또 현안들에 대한 입장까지 자세히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밖으로는 대여투쟁, 안으로는 대표 사퇴투쟁, 안팎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상황,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괴 올려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이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은 쏙쏙이 아니라 쿨쿨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렇게 대기실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러세요.
1: 제가 원래 네.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설레서 네. 새벽 4시에 잠이 깨버렸어요.
0: 왜 설렜어요?
1: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잠깐
0: 다음에는
1: 줄었습니다.
0: 여기 숙직실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광주 찾은 대통령입니다.
0: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사업이 끝나

0: 샌디가 아니라 동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1: 네. 핵심은 일단 지금 우리는 기다릴 시간 없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광주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직접 제안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에게 미리 나는 약속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할을 해서 집행과 기획의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 정치인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서류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없고 잊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을 보이셨네요.
1: 네.
0: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공개도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그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지 않고요.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좀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원고는 일단 서면 축사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0: 네.
1: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랑 최 회장 간 나누는 대화도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표현이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0: 뭐예요?
1: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좋게 말하면 유도를 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억압이랑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밀어붙인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해서 이끌어냈다 이걸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국민의 밀각에서 얘기하는 팔 비틀기 없었다. 그걸 좀 강조하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다 이렇게 큰 의미까지 부여했네요.
1: 그렇습니다. 호남에 대한 서름을 상당히 강조한 발언이
0: 그래요?
1: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의 고통과 서름을 견뎌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일체의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심우국가 그러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말을 인용했고요. 그러면서 호남의 역사적 역할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엔 이제 호남 투자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투자를 생각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는데요.
0: 네.
1: 한마디로 그동안의 불균형 이제 조금이라도 바로 잡겠다. 이런 뜻을 좀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야당은요?
1: 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기업을 설득했다고 밝혔잖아요.
0: 네.
1: 이걸 두고 사실상 기업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의 전력이랑 용수 같은 거 반도체 지을 때 꼭 필요하죠. 이게 과연 기본 대책이 마련돼 있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데리고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이고 외국 순방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두 번째 뉴스는 셔세권 집값 묶는다입니다.
0: 셔세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새 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1: 네. 혹시 대표님 셔세권 들어보셨어요?
0: 못 들어봤어요. 뭐예요?
1: 발음도 좀 어렵죠.
0: 네.
1: 저희가 뭐 역세권 붕어빵 파는 가게 근처면
0: 알겠다.
1: 어떤 거일까요?
0: 셔틀.
1: 맞아요.
0: 이게
1: 셔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직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 셔틀버스가 가는 곳이 뭐 동탄 그리고 용인 기흥으로 꼽히는데요. 이 여기 지역들의 이제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좀 집값을 묶어놨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올해 아파트값요.
0: 네.
1: 동탄구가 11.38%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뛴 곳이라고 합니다.
0: 네.
1: 기흥구도 6.21% 올라서 서울보다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네.
1: 화성 동탄이랑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한마디로 반도체 훈풍이 부니까 이게 집값 과열로 이어지고 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좀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GTX-A가 이제 파주에서 이제 거의 뭐 동탄 동탄까지 곧 연결이 되거든요.
1: 그쵸.
0: 일산으로 오십시오. 제가 사는 일산. 집값 아주 쌉니다. 그럼 GTX 지세권?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청취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네.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1: 네.
0: 쉽게 설명해 줘보세요.
1: 앞으로 이 지역에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질
0: 왜요?
1: 거다.
0: 왜?
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네. 아니, 먼저 지금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1: 네.
0: 뭐 대출도 한 5억씩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집 사기 뭐가 어려워요?
1: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요. 이제는 4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여기에 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대출 받아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부담도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도 들어가는데 집을 살 때는 관청 허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 사실상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0: 근데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1: 그렇죠.
0: 대출 규제 해봤자 본인 살던 집
1: 네.
0: 그리고 성과급 그다음에 회사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
1: 네.
0: 이거 합치면 충분히 동탄에서 현금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대출 규제 해놓는다고 한들 과연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결국엔 공급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0: 참 부럽네요.
1: 네.
0: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상임위 장악한 민주당입니다.
0: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아 협의는 했구나. 합의 없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법사위원장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0: 네.
1: 사실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싸우냐 좀 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법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자리라서 국회에 좀 관문으로 불렸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맡고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좀 오랫동안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도 마지막까지 법사위원장을 좀 두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뭐 보름 동안 17차례나 만나서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이른바 원내 지도부 만나는 2+2 회동도 있었는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은 우리한테 법사위원장만 좀 넘겨주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우리가 위원장으로 내세울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0: 네.
1: 결국 협상 결렬됐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0: 조정식 국회의장이
1: 네.
0: 지금 처음 선출된 이후에 이렇게 단독으로 표결된 사회를 봤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참. 근데 재경이
1: 네.
0: 보니까 정무위 이렇게 노른자 경제 관련 상임위도
1: 네.
0: 민주당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0: 네.
1: 우리가 예산 관련 그러니까 돈 관련 그런 위원회는 우리가 좀 가져오는 쪽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걸로 보이고요.
0: 그러니까요.
1: 좀 가장 관심이 모였던 게 법사위원장 대체 누구냐였잖아요.
0: 네.
1: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로 꼽히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한 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0: 네.
1: 재경 의원 자리에는 이제 조승래 의원이 자리를 맡았고요. 행안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상임위원장은 다 여당이 가져갔는데
1: 네.
0: 지금부터 이거 협의하지 말고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1: 어떻게요?
0: 아니 그냥 전 상임위원장
1: 네.
0: 이거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독식을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의 뭐 의원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협의하느라고 괜히 시간만 끌잖아요. 결국에는 다수당 마음대로 할 거면서. 네, 잠시 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인터뷰로 만나보고요.
1: 네.
0: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가 하면서 한 네. 총리가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 CEO 출신입니다.
0: 그렇죠.
1: 한 총리 네이버 대표이사 지낸 IT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거쳐서 이제 국정총괄하는 총리 자리까지 네. 맡게 됐습니다. 또 한명숙, 그러니까 이름 좀 비슷하죠. 한명숙 전 총리 이후에 2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점도 좀 눈에 꼽히는데요.
0: 그것도 한 씨예요. 똑같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0: 뭐가 있어요?
1: 어떤 과제가 있냐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AI 디지털 전환

0: 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성과로 좀 이어져야 한다 이런 부담은 좀 남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곧 아니 바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임기 시작하고
0: 네.
1: 김민석 총리는 이제 당으로 가서 전당대회 출마 열심히 활동하겠네요.
0: 네,
1: 유세활동.
0: 그렇습니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단체방 나간 장동혁입니다.
1: 장동현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주도의 의원 연구 모임에 가입을 하니까
0: 네.
1: 바로 그 단체 대화방
0: 네.
1: 그걸 나가버렸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이끄는 연구 모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이라는 단체방인데요.
1: 네.
0: 여기서 근데 한동훈 의원이 초대가 돼서 이 단체 텔레그램방에 인사를 남기잖아요.
1: 네.
0: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장 대표 아무 말 없이 곧바로 단체방을 나가버렸습니다.
1: 오.
0: 다만 이제 포럼 자체를 탈퇴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1: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0: 네.
1: 그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0: 어떤 화면이요?
1: 한동훈 대표가
0: 나간
1: 인사하고,
0: 화면이요?
1: 예. 장동현 대표 나간 화면
0: 네,
1: 나가고 있어요.
0: 맞습니다. 포럼 자체 탈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1: 네.
0: 내가 제명한 게 한동훈인데
1: 네.
0: 감히 한동훈이 들어와? 싶어서 이제 이런 모습 좀 불편하게 본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유, 참나. 이게 맞나? 하여튼, 이런 가운데
0: 네.
1: 윤리위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당사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0: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1: 네.
0: 저희 팀이 어제 당사자들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먼저 진종호 의원은 내가 선택한 길과 행동이 잘못됐다면 징계를 받는 게 맞다. 하지만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징계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징계할 거면 빨리 해라.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이렇게 정면 돌파했고요.
1: 예.
0: 핵심은 이제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의원들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 좀 이따가 이 부분은요,
0: 네.
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좀 물어볼게요.
0: 물어봐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속속 정윤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렉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5: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9: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소감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1: 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시기이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수해야 하는 이 시기에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의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의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0: 전 이렇게 법사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렸는데 저희 네. 뉴스명당이 창당한 지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1: 네.
0: 축하도 안 해주시고 전화 인터뷰로 해주시고 섭섭해요.
1: 아, 다음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예, 장성철의 뉴스는 여러분의 경제를 이익이 되게 합니다.
0: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위원장님.
1: 네. 네.
0: 아니, 아직은 위원장님 아니시구나. 본회의 선출되셔야 되는구나. 아, 선출되셨나?
1: 어제 본회의 선출되었습니다.
0: 예. 예. 위원장님, 국민의힘 네. 크게 반발했잖아요.
1: 네.
0: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계속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은? 예전에 이제 민주당도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1: 네.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0: 네.
1: 이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아주 나쁜 행태, 조작으로 수사하고 조작으로 기소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왔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든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 네.
1: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주신 의석 배분에 따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임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피해보는 국민 업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0: 네.
1: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일 거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0: 이제는 좀 새로운 관례와 전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1: 그렇습니다.
0: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출신의 그런 당에서 법사위원장도 함께한다. 이것이 뭐 관례 전례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1: 그 역사적 임무에 따라서
0: 네.
1: 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1: 네.
0: 의원님 그 네. 법사위에서 활약 저도 잘 보고 있었거든요.
1: 네.
0: 좀 강성이다.
1: 네.
0: 이렇게 막 야당 의원들과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중립적으로 네.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야당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1: 야당이 그런 걱정하던가요? 아니면 그나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 마음을 놓던가요? 저는
0: 예.
1: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
0: 네.
1: 그리고 누구나 잘 그전 위원장들도 잘 해오셨지만
0: 네.
1: 저희가 좀 특이한 과정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체제하에서 부인이 김건희였고 아직도 내란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았고 김건희 재판도 윤석열 재판도 그리고 그 관계자들 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0: 네.
1: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은 통과시켰고 또 개혁,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아, 이거 진심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같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는 절연해야 되는 이 시기에 검찰이 어느 정권으로 바뀐다고 검찰은 또 나쁜 짓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검사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0: 네.
1: 제가 여야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 제 정당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은 이 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0: 네.
1: 법사위로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 마쳤잖아요.
1: 네.
0: 지금 뭐 대통령 뭐 긍정 평가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민주당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뭐 뒤졌다 막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혹시 안 하세요?
1: 지금 이제 지난번에 회기가 끝난 지 5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0: 네.
1: 5월 29일 날 끝났는데 어제부로 5월 29일에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5월 29일 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는 벌써 다 구성해놓고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네. 우리 앵커님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0: 네.
1: 과거에처럼 민기적거리고 세워라 내워라 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총알처럼 세상이 바뀌는 AI 주도 시대에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해주고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0: 네.
1: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은 길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잘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잘 협상을 해오셨

0: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밖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독단적으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많은 국민이 법사위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분도 있고 계속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국민의힘 안에 그런 것에 눈을 돌리려고 오히려 때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 국회의장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내심 바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 국회를 진행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네.
0: 이 국회가 그냥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0: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한 달이 넘었다. 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님, 그 네. 민주당 내 분위기가 18개 네. 상임위원장 자리 이번에 그냥 우리가 다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나요?
0: 그렇게 말씀을 원내대표 등 또는 네. 그 당대표 등에서 안 되면 18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빨리 그쪽에서 명단을 주세요. 명단도 주시고 위원장 명단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가 안 나오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1: 네.
0: 지금 어제 저희가 11개 상임위 원래 이제 의석 배분 따라 상임위 원장 숫자 하겠습니까?
1: 네.
0: 11개 상임위만 선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게 되었고 이걸 보면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겠다.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1: 네. 네,
0: 여야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또 상임위가 잘 안 된다면
1: 네.
0: 지금 우선 가동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 법사위는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네. 간사 선임해 가면서 그 소위 법안들 밀린 법안 상정하고 법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법안, 예,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상정하고 빨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 빨리 굴려가고
1: 네.
0: 그리고 전체 회의도에서 통과시켜내되 대신 제가 부지런히
1: 네.
0: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서로 통일되는 의견 내어서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면 이번에는 네. 처리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0: 저도 어제 위원장 얘기를 어제 6시쯤 들었는데요.
1: 네.
0: 그거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예, 그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아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잠시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1: 네.
0: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에 맞지 않으시지 않냐? 그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주시고 빠르게 선임해서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의견에 대략 그 반응을 좋게 보였었어요.
1: 네.
0: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 간사 위상에 맞는 분을 간사로 보낼 네. 것이라고 저는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의원님 뭐 이렇게 TV에 보이는 거는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0: 네.
1: 친화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고 소탈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화 타협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이
1: 맞죠?
0: 검찰개혁에
1: 네.
0: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에 사실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1: 해야죠. 검찰개혁
0: 네. 해야죠. 검찰개혁에 네. 반대하지 않고
1: 네. 네.
0: 그래서 이 뭐 우리도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러나 질질 끌면

0: 될게 아무것도 없고요.
1: 네.
0: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잘못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치열하게 접촉해가면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씀처럼 충분히 이야기하되
1: 네.
0: 논의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1: 알겠습니다.
0: 의미에서 저에게 법사위원장도 제안하시고 그 역할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1: 네.
0: 개혁법안에 대한 한시적인 위원장이다 이렇게도 말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중요한 법안들 처리되면 다른 데보다 저희 뉴스 명당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필요하실 때 언제나 말씀 주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내 현안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전당대회 핫하잖아요. 유시민 전 장관도 등판을 해서 지금 시사 평론계, 뭐 시사 프로그램 모두 다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막 갑론을박이 많아요. 유시민 전 장관 재건축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장님은?
0: 재건축론.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법사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기재위를 했었거든요. 추경호 기재위원장이었죠. 기재부 장관이었죠. 하루에 몇 프로씩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무역 수지는 세계 20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무역협회가 만들 때 이야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가 다 망가져서 사실은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플러스 경제로 만들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대통령. 경제가 다 함께했고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길을 만들고 이끌어 나간 거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가면서 민생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1: 여보세요. 전화가 좀
0: 있습니다.
1: 위원장님 전화가 약간 좀 끊겼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여러 가지 대통령과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1: 네.
0: 뭐 지역화폐라든지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요즘엔 유가 관련한 지원금 등으로 경제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습니다.
1: 네.
0: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애쓰는 그 방향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재건축론보다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재개발론이 훨씬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0: 용어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셔서 그 방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1: 저는 그거 아닌
0: 말씀처럼
1: 것 같아요.
0: 그거는 뭐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저는 맞습니다. 재건축 뭐 재개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전 국민을 중심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빠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시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위원장님 뭐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뭐 시민활동도 하셨고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열린우리당 때 그때 막 정치를 하셨잖아요.
0: 그때 부대변인도 하고
1: 그렇죠.
0: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도 했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퀴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하면은 저는 서윤규 위원장님 생각하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노무현 퀴즈야 막 적통 논란 불러일으켰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하셨던 그 소중한 그 정치 개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그리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청래 당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저희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돼지저금통 추미애 장관과 그때 정동영 의장님과 해서 그런 일들 같이 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뭐 적통이다 이래서 누구는 그럼 적통이고 누군 적통이 아닌가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번에 경쟁자들이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어 나간 그 과정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저희들의 소중한 대통령님들에 대한 그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위원장님, 지난 네. 1년 동안 정청래 대표, 집권여당 네.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나 성공을 네.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오셨습니다.
1: 잘해오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0: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1: 네.
0: 이재명
1: 해석이잖아요. 해석.
0: 이재명 대통령 그 해석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해오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내각이 아주 잘해서이다. 그리고 그 내각이 아주 잘한 것은 김민석 총리가 탁월하게 잘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혼자서 이재명 대통령 할 수 없으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는 참모가 불편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건 정말 함께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으셔서
1: 네.
0: 또 역할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정청래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1년 하나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 정청래 대표와 또 저희들 모두가 저는 뭐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으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으로 다른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0: 파이팅입니다.
1: 싶은데 아니 계속 파이팅. 질문하고 싶은데
0: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려고 하고
1: 말을 못하게 하세요.
0: 갈라치려고도 하시지만 저희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금은 국민과 함께
1: 알았어요.
0: 대한민국 살려야 될 시기입니다.
1: 알았어요. 위원장님
0: 네.
1: 그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이 네.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됐잖아요. 의미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하고 대통령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대상자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봐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1: 네.
0: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이다라는
1: 네.
0: 말씀드리고요.
1: 네.
0: 또한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으로 경찰의 폭주 그리고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그 장치는 저희가 이번에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1: 네.
0: 등 제가 입법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겠죠, 위원장님?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1: 그렇죠.
0: 예.
1: 위원장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뵈면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깊숙이 한번 해볼게요.
0: 예.
1: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이재명 정부가 잘 갈 수 있게 뒷받침 잘하고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8: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남부지방도 여전히 비가 오고 있고요. 오후부터 밤까지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홍은동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에서 홍지문터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홍제램프부터 밀리고 성산대교 방향은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강서에서 여의도까지가 가장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친한계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에 불었던 징계 칼바람이 또 한 번 국민의힘을 휩쓸게 될까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 당내 현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근데. 최고위원 분위기 어때요, 의원님?
1: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아니 며칠 전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말씀 막 더 할 때 막 우재준 책 보고 당신부터 사퇴해라 막 책상 치면서 혀차면서 얘기할 때 옆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님 막 상당히 뭐 이렇게 얼굴 감싸고 곤혹스러운 모습 보이셔가지고
1: 뭐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0: 네. 근데 네 계속 그렇게 싸워요.
1: 최고회의가 네. 최고회의가 이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0: 네.
1: 정치적인 그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이 강하게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그 회의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또 사실은 생중계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할 때는 대체로 제 얼굴도 같이 나오니까 제가 더더욱이 좀 조심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0: 그 누구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갔다? 아니면 누구 말이 좀 저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할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근데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0: 아닌가요?
1: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0: 당황스러우시죠.
1: 그러나 이제 뭐 신경전은 늘 있지만은
0: 예.
1: 사실은 이제 당의 최고위이기 때문에 좀 그 그래도 좀 품위를 갖추거나 최소한의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그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좀 안심하고 볼 텐데 과거에 저도 그 초선 의원 시절 직전에 보면 당의 회의에서 그 사람을 뭐 패대기 친다든가 또는 머리채를 잡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0: 그게
1: 2003년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무렵에 2003년, 2004년 초였는데 제가 처음 초선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0: 네.
1: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국회의원 되려면 먼저 태권도부터
0: 맞아요.
1: 배우고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때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 최고위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좀 더 그런 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0: 장동혁 대표가
1: 여러 가지 있습니다.
0: 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좀 권위나 리더십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도 돼요?
1: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0: 주장해요?
1: 예. 그러나 이제 또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0: 네.
1: 당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좀 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0: 그 위원님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국회 내에서도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중요한 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어요?
1: 뭐 여러 가지 또 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외부 사정도 상당히 지금 나쁜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내부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0: 네.
1: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그 입장은 사실입니다.
0: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 정치적인 그 현상은 어느 누구에게 딱 부러지게 책임을 지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계속 부풀어지고 또 커지고 대응을 잘못하면 더 커지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국면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논란이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세요?
1: 뭐 당연히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소수예요?
1: 네, 당장 그런 일보다는 뭐 시간을 줘야 된다. 또 더 나가서 그 이 좀 총리가 모아져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이 총리가 모여지기를 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차원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뭐 어제도 재선 의원 만나서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결국에는 질서 있는 퇴진, 시간을 주자.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는 말씀이시군요.
1: 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오시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요즘의 그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0: 그 많은 분들 비율로 따져보면은 장동혁 대표 그냥 그만둬야 돼, 사퇴해야 돼, 우리 김재원 최고 결심해야 돼

0: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장동현 대표 체제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더 많아요?
1: 하여튼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0: 많아졌어요?
1: 네.
0: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돼요?
1: 뭐 제가 비율을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그 의견에 동의하세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당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근데 최고위원님은 당의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그러면 당내 혼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최고위원님께서도 결심도 하시고 어떤 입장을 표하시는 것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시간을 줘야 된다. 또더 나가서 좀더그 총의를 모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 저도 지금 당장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뭐 그런 입장을 저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지금 징계 정치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세요?
1: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0: 네.
1: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기강을 확립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선거 이전에 당이 많은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 중에는 징계 국면이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당헌 당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기강을 세우는 그런 그 당무 시행은 분명히 또 정당하고 필요하지만 그 후에 그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분란이 강화된다면 그러면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이 당이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저는요, 뭐 그냥 무소속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지원하고 뭐 지지 의사 표명하고 뭐 선거운동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뭐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뭐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대표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관련해서 징계하겠다고 나선 거는요, 저도 정치권에 30년 정도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1: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0: 왜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1: 지난번에
0: 네.
1: 가처분 판결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당헌당규 위반이냐 여부를 따지고,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0: 네.
1: 또, 이미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이제 불러올 이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냐 또는 정치적인 활동의 하나의 좀그 과도한 측면이 있었느냐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위원장, 아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이제 윤리위원장이다 아니면 당대표다 그러면 김재원 사퇴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면 그래 그럼 넌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징계할 거야 이러시겠어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먼저 밝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0: 아니 왜요? 최고위원이신데 밝히셔야죠.
1: 아니 이제 일단 뭐그저 당무수행 과정에서
0: 네.
1: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미리 이 윤리위원회가 아직 심의를

0: 시작하지 않았는데
1: 네.
0: 그 최고위원이 먼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뭐 당대표 거취 문제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거, 전례가 있는 일은 아니죠?
0: 제가 뭐 전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1: 제가 다 살펴봤어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 친형의 박종원 의원 같은 경우엔 징계를 뭐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막 오히려 당내에서 희화화된다. 뭐 징계하려면 해봐라.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 국면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정치적 입지를 좁게 할 거다.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0: 뭐 하여튼 그 징계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저기 AI하고 너무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이 너무하세요.
0: 아니
1: 이건
0: 사실은 저로서는
1: 예.
0: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동훈 의원하고 따로 뭐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인사하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있어요?
0: 하여튼 그뭐 특정 정치인하고 그 사적으로 그 접촉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한다면 괜찮은데요. 예.
1: 하셨구나.
0: 아니요, 뭐그 점을 제가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1: 아유, 그러면은 그 정도 말씀하시면 하신 거죠. 먼저 전화 오셨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0: 하여튼 제가
1: 아니, 뭐,
0: 뭐
1: 대통령과 대화도 아닌데 뭘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
0: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1: 네.
0: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화 통화하고 인사 나눈 걸로 저는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1: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친윤계와 접점을 늘리는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주도 포럼에 또 가입을 하고, 또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뭐 만남의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의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0: 저는
1: 아니면 뭐
0: 그냥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보통의 저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의원께서는 우리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많은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보통의 다른 무소속 의원들도 통상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1: 네. 뭐 결심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너무하세요. 그또 어제 화제가 된게
0: 네.
1: 그 영구 포럼에 채팅방에 한동훈 의원 초대되고 인사를 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단톡방에서.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0: 글쎄,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은
1: 네.
0: 저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게 제가 소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1: 네.
0: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1: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중심의 영구 포럼에 한동훈 대표가 가입 인사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단톡방을. 그게
0: 뭐
1: 맞냐? 뭐 조금.
0: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을 뭐 평하기는 좀 제가 좀 과도한 비평이라고
1: 근데
0: 생각합니다.
1: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냥 뭐 한동훈 대표 인사한다고 당대표가 그냥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그건 기분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0: 글쎄요. 과정이 있겠죠.
1: 사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친윤계 내부에서요. 다음번 총선은 뭐 오세훈 한동훈 간판으로 뭐 치러야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 2028년도 선거 이길 수 있다. 막 이러한 언론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좀뭐뭐 1, 2년 후의 얘기지만 최고위원님 생각은 좀

0: 그럼 어떠세요?
1: 뭐 어떤 의원이든 또는 어떤 저 정치인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낼수 있고 뭐
0: 네.
1: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또 그런 좋은 그 생각을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 서울시장이거든요.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간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어떤 가능성조차 검증되지 않는 그런 생각에 뭐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한것 아닌가 생각을
0: 가능성이
1: 합니다.
0: 없어요?
1: 오세훈 시장을 그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0: 한동훈 의원은요?
1: 그럼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0: 네. 그러면 이 장동혁 체제로,
1: 그래서 지금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0: 네.
1: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0: 한동훈 의원을 간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
0: 네.
1: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0: 네.
1: 지금 오늘 당장은
0: 네.
1: 어쨌든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0: 네.
1: 이 당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뭐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알수 없죠, 정치. 근데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지도부에 계신 분,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1: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 당의 그 명운을 거는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온 국민에게 미리 그 떠들고 공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0: 네.
1: 그런 뭐 전략적인 결정은 두고두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0: 네.
1: 그 맞춰가면서
0: 네.
1: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님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청와대가 발표한 수천조 메가 프로젝트 상당 투자액 뭐한 8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호남에 집중된 점 어제 뭐 경북도지사나 뭐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데 최고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1: 저는 이미 최고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0: 네.
1: 이것이 호남이든 뭐 영남이든 강원도든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다투고 있는 적어도 그 반도체 분야에는 추격차를 달성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이 엄중한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많은 그 의견을 물어보면 지금 현재 광주 전남에 반도체 팹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압박이고, 그것이 만약에 실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엄청나게 훼손시킬 수 있어서 장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가면 오히려 그 기업에 가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안 그래도 굉장히 그 인상이 되어서 여타 산업의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존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면 그 전기요금은 모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충당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로 위주의 이 포항 현대제철이나 또는 포스코의 전기요금을 또 인상시켜서 철강 산업을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광주 전남 지역 그 입주에

0: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더욱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어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구미 5공단은 구미 시장이 지금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이미 반도체 특구로 지정해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외면하고 전혀 반도체와 관련된 어떠한 그 조건도 갖춰지지 않고 물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광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1: 네.
0: 정치적 결정이고 산업 경쟁력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역세권보다 귀하다는 뉴스권. 숲세권보다 쾌적한 논리권. 정치 1번지.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청취하세요. 구독료는 무료. 통찰력은 무한대.

0: 취미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저번에 저희를 배신한 유니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사과의 말씀.
1: 설명. 아, 네, 다른 일정이 원래 있어요.
0: 아예 알았어요. 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바로 그냥 가볼게요. 네. 지금 김정현 기자님 유튜브에 그냥 팬이 정현이 어디 갔어? 정현이 보러 왔어?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2: 알바님들입니다.
0: 아, 얼마씩?
2: 네. 댓글 하나에 500원 정도.
0: 500원 정도.
2: 입금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파산하시겠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두 주째 40%대 지지율 나왔네요. 윤희용 대표님.
1: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네. 하는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0.2%포인트 수치가 낮아진 46.5%였습니다. 네. 예,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49.5%였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에 비해서 네. 부정평가가 살짝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0: 이렇게 계속 6주째 하락을 할까요? 어제 조국 대표가 아니 유럽도 갔다 왔고 코스피는 8천, 9천 가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깨달아라 막 이렇게 또 일갈을 했대요. 보니까
3: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네. 바로 얼마 전에 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 좀 오지랖이 넓어요?
3: 그럴 때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지지율이 선거 끝나고 하락을 했고 또 네.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원인들이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0: 뭘까요?
3: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리얼미터도 리얼미터지만 뭐 다른 여론조사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중도층, 무당층 이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데
0: 네.
3: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 빠지더라고요.
0: 빠져요?
3: 네, 그런 흐름이 있고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난주하고 대비를 해보면 중도층에서 2.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근데 진보층에서 4.5%포인트가 내려가요.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진보층이라고 했을 때 진짜 엄밀하게 진보인가 이걸 떠나서 보통 자기 규정으로 진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난 민주당 지지자야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진보층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해석은 좀 아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0: 왜요?
3: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그러면은 정청래 김어준 이쪽 지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3: 근데 민주당의 그 친명이냐 친청이냐는 거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의 분류인 것이고 외곽에 있는 지지층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런 것 자체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내리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민주당은 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고 본인이 민주당 오래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관성적으로?
3: 그렇죠. 관성 뭐 관성이라고 하면 좀 나쁜 의미긴 한데 근데 전통적인 예, 그런 이제 전통이라고 했을 때 꼭 뭐 30년, 40년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혹은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또 민주당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김어준 씨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어준 씨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ARS 전화를 받을 때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앞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거를 김어준 씨도 노리고 있다고 네. 또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비율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네. 현재 민주당 지지율에서 빠지는 거를 네. 몽땅 그냥 이거 김어준 씨 지지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분석해 주세요.
2: 저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지난주에 김어준 씨가 얘기한 코어 지지층
0: 네.
2: 론에 대해서 여기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어준 씨는 코어 지지층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코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에서 더 빠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어요.
0: 코어 지지층보다?
2: 네, 중도 보좌에서 더 빠졌다라는 건데 김어준 씨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앞으로 한두 주가 더 흘러가면 코어 지지층이 왕창 흔들릴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 말을 검증해 봐야 되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보층에서 4.5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5.9인데요. 네.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4.5가 왕창 빠진 거냐 아니면 예. 빠진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봐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렇다고 해서 왕창 빠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 중도층에서 한 주 만에 6.5%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 당시에 지선 끝나고.
0: 중도가 더 많이 빠졌네요.
2: 근데 그때 당시에 김어준 씨는 이 수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만 빠졌다고 했지 중도층은 안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안 빠졌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5포인트 빠진 거는 김어준 씨 논리대로라면 거의 안 흔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어준 씨 예측이 틀렸다.
0: 윤희용 대표.
1: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코너가 이제 여론조사 심층 분석 시간이니까 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이제 허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0: 허실. 네. 예. 허는 뭐예요? 그럼?
1: 아니, 예.
0: 실부터?
1: 지금 사실은 대전제인데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사실 없어요.
0: 그래요?
1: 옳은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0: 긍정적.
1: 우리가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질문은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시냐 잘 못한다고 보시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 또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적 지지를 묻는 어떠한 단어도 있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포괄해야 되잖아요.
0: 네.
1: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라고 하는 것이 가령 방금 나온 얘기인데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이 국면에서는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로 대통령이 일을 못했어.
0: 네.
1: 잘 못합니다. 라고 조사원한테 응답하거나 ARS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평가는 경제학에서 가격을 낮추면 뭐 이게 수령인 구매량이 변화되는 탄력도라고 하잖아요. 탄력도가 엄청 큰 게 대통령 평가예요. 정당 지지율은 안 변하죠. 누구 지지하냐라는 것은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 마음속 깊은 데서 이번 주에 사랑했다 다음 주에 사랑하지 않았다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평가는 이번 주에 잘한다 했다 다음 주에 잘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나 하는 어떤 행보에 따라서
0: 예.
1: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초반에 보면 어떤 대통령들 보면 막 70% 80% 하잖아요. 정치적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바로 그 전주에 상대방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이에요. 가령 한 달 전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따로 물어보는 게 맞아요. 예, 정치적으로. 근데 대통령 일 잘하냐 못하냐는 걸 갖고 그런 건 이것은 무슨 이제 별똥별을 갖고 태양을 논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약간 이 논의가 엄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방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약간 그 포인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긴 한 거죠.
0: 그렇죠.
1: 하지만 등치는 아닌 거예요.
0: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왜 계속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1: 그래서
0: 긍정 평가가 하락하는 이유.
1: 네.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권 내부에서
0: 분열?
1: 예, 분열되게 되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올라가잖아요. 네. 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구나라고 하는 인상이 올라가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진영에서의 뭐 리더, 계파 수장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규정이 강해지게 되면 반대쪽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구나. 또 그 안에서도 또 논란이 있게 되고 하니까 잘 못한다는 응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지금 흐름인 것인데 예. 그래서 이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ARS 조사에서는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40% 중반에서 더 내려가긴 힘들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이 ARS에서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김정인 기자님
2: 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이
2: 네.
0: 있고
2: 네.
0: 또 원내 지도부와 만찬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집권 세력 결속 결집을 네.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 네.
0: 지지율 뭐 유지나 반등에 효과적일까요? 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2: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는 거쳤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대강의 취재를 해보면은 네. 지금 전대를 앞두고 지금 친문 진영,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에서 각자 이제 전현직 대통령을 두고 여러 격렬한 어떤 그런.

0: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라는
1: 화합이요?
0: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1: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아유 정청래 대표 좀내뭐 우리 계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나 해석할 수
0: 그렇게까지는
1: 있는
0: 안 나올 것
1: 메시지는 안
0: 같은데
1: 나와요?
0: 애매한 부분은 이제 화합은 말은 좋은 말인데 민주당 내 화합을 요청을 할지 당부를 할지 아니면은 민주 진영 내 화합을 당부를 할지 이건 굉장히 층위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현재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굉장히
1: 근데
0: 궁금한데
1: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0: 모르겠어요. 민주
1: 진영 간에.
0: 진영 내 화합을 얘기하는 건 민주당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대에 한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진영 내 화합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건 조국 혁신당을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1: 아,
0: 되지?
1: 그러네요.
0: 라는 생각이
1: 거기까지 봐야
0: 들어요.
1: 되겠네.
0: 그래서 기자로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 누구한테요?
0: 두 분께
1: 예, 하세요.
0: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시지 마시라. 민주당 내 화합이면 민주당 내 화합이고 민주 진영 내 화합이면 진영 내 화합이고 통합이면 통합 좀뭐그 합당이면 합당 뭐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만나셔서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거를 두분 메시지를 두고 또 이제 해석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이렇게 얘기한 건또 이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여지를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김수인 평론가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해 주셔야 저희
0: 네.
1: 같은 평론가들이
2: 재미있죠.
1: 그렇죠. 이런 건데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할수
2: 온갖
1: 있잖아요.
2: 상상의 나래를 또 펼 수가 있는 거죠.
1: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모양새나 메시지나.
2: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들의 의도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안 남도록 얘기를 하겠으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해석의 여지가 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언급만 하지
1: 그래요?
2: 않을까.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1: 아니 근데
2: 정도에.
1: 솔직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만남이 성사됐으면 전당대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 우리 같이 화합하고 그냥 좋게 경선 치릅시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2: 만남 자체가
1: 만남이.
2: 메시지인 거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과연 그게 잘못해가지고 더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콕 찍어서 뭘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삼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 만남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 갈등은 진행될 겁니다. 마치 우리
1: 계속.
2: 어릴 적에 학교 교실에 애들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면 조용했다가 다시 나가면 다시 떠들듯이
1: 네.
2: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게그 윤건영 고민정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 유시민 작가 쪽에 균열이 있어요. 네, 이것에서 볼수 있듯이 사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 정청래 대표나 이쪽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정청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1: 그렇죠.
2: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1: 맞아요.
2: 우리가 당의 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2: 우리가 당의 본류 위에 띄웠던 배가 문재인 호, 이재명 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동교동계 그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어차피 계속될 거고 이 만남의 목적은 저는 이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수준일 것이다. 갈등을 더 부채질하진 않았어 우리가 이런 선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도 평론 활동을 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퀴즈 맞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아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윤희영 대표님,
3: 네.
1: 이게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요.
3: 네.
1: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예.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7일, 28일, 29일 사흘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64명을 대상으로
1: 네.
3: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3: 김민석 36.3,
1: 네.
3: 정청래 29.5, 송영길 14.2,
1: 네.
3: 김용민 3.4
1: 네.
3: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1: 네.
3: 그 외에는 3.4, 없음 7.4, 모름 5.7이었는데
1: 네.
3: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 네.
3: 전당대회 룰에 이제 맞춰서 한 거죠.
1: 네.
3: 반면에 이제 전 전체
4: 국민
3: 보수층

0: 까지 포함한 2,000명 대상으로 한 전체 조사에서는 정청래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0, 김용민 3.5 이렇게 나왔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보수층까지 포함된 조사에서는 수치상 정청래 전 대표가 약간 수치가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면 김민석 전 총리가 수치상 우위에 있는 이 현상이 있는데
1: 네.
0: 이것은 뭐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역선택 관련해서 보자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좀 더 많이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1: 윤희용 대표님, 예. 지역별로 네. 한번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조사 이것도 잠깐 좀 언급 좀 해주세요.
0: 보면 서울은 김민석 36.4, 네. 정청래 31.7. 네, 좀 팽팽한 상황이 그다음 한 5%포인트. 여기서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1: 그러네요.
0: 인천 경기는 김민석 35.7, 정청래 31.6. 수도권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호남이 중요하죠.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34.9, 정청래 26.2, 송영길 24.0 이렇게 나와서 수도권과 호남에서 약간 수치의 흐름이 다른 모습
1: 좀 다르네요.
0: 좀 보여주고
1: 광주
0: 있습니다.
1: 전라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0: 가장 확실하게 본인 지역 연고가 있는 인물이니까
1: 그러니까요. 예. 정청래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낮은 예.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김정현 기자님,
2: 네.
1: 이게 권리당원들과 얼마나 좀 차이가 있을까요?
3: 큰 차이
1: 흐름
3: 큰 차이 없습니다.
1: 큰 차이가 없어요?
2: 네, 네. 국민 여론조사랑 네. 그 권리당원 그 투표랑 실제 네. 투표랑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1: 큰 차이가 보면은. 없어요?
2: 왜냐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너무 많아요.
1: 많아요?
2: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한 120만 이 정도 됐기 150만 때문에
1: 150만 얘기도 하던데
2: 그건 수치가 그때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표본이 그 국민 여론조사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1: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2: 일반 국민 여론조사랑 그
0: 민주당 지지층
2: 권리당원 예, 예, 예.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0: 여론조사 방식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조사는 이제 ARS 조사 방식이었다는 말씀 추가드립니다.
1: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지금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정청래 대표가 좀 2등을 하는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 것 같고.
1: 근데 나온대요? 고한대요? 그냥? 네?
2: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여태까지 걸어온 게 있는데 지선 끝나고 안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근데 나가서 지는 거를 한다고 나가.
2: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는 전 대표가 보는 여론조사가 뭐 다른 게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저기 다른 민심을 읽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길 거니까 나오겠죠. 지려고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1: 참고로 정청래 대표를 막 옹호하는 의원들이 네.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2: 뭐 저는 한 10명 미만 정도로 보는데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박찬대 캠프가 있었고 정청래 캠프가 있었잖아요. 물론 캠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텔레 단톡방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2: 텔레 단톡방에 정청래 대표 쪽 텔레 단톡방에 몇 명 있었냐면 20명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0명 후반대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리는 그 핵심 침청 의원들 빼고 이게 중복 가입된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양쪽에 다 이제 계란 바구니를 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이번에도 한 10명 후반대는 되지 않을까.
1: 그 정도밖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전대를 나가서 이길 수 있다.
2: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1: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다.
2: 네. 지난번에 그렇군요.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보면은 결선 가면은 지금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송영길 표는 어쨌든 김민석
2: 표로 올 테니까. 그래서 1차에 끝내는 게 아마
1: 1차에?
2: 결선에 가지 않는 게
1: 누가요?
2: 김민석 캠프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1차에 갈 수가 있을까?
2: 또 모르죠. 네. 그걸 아마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3인이 유력한 3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2: 네.
0: 거기서 1위가 50% 넘는다는 거는 잘 없는 일이에요.
1: 그렇죠.
0: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2: 네.
1: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아주 엄청난 헌사를 하셨더라고요. 뭐
2: 그렇죠.
1: 국민에게 뭐 감동을 주는 뭐 그러한 네.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 대단히 칭찬 많이 했거든요.
2: 네.
1: 정청래 대표 그만뒀을 때 정청래 대표 뭐 고생했어, 당대표로서 역할 잘했어 이런 메시지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명확하게

0: 혹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1: 해석해도 되는 건데
0: 네.
1: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보면서 명픽입니다.
0: 네.
1: 명픽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0: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당원들에게?
1: 일단은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래도 정부 초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픽 쪽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고 뭐 정부 후반기로 가고 또 당대표 경선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이다. 이러면 대통령하고 차별화된 주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은 다 시간적으로나 또그 대선 후보가 아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대통령 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2년 전의 트라우마
0: 네.
1: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1년
0: 1년
1: 전인가요?
0: 박찬대.
1: 네, 그렇죠.
0: 네.
1: 그때도 픽이라고는 다 얘기를 했었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안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강조를 하는 것 이것으로 볼수 있겠고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정은 기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당원 여론하고 여론조사 하고 일반
0: 일반
1: 국민의 뭐 지지층
0: 국민하고.
1: 여론조사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구도를 좀 다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의 구도에서는 대표 후보들 간에 어떤 인지도라든지
0: 네.
1: 대중성의 차이가 나서
0: 네.
1: 자연스럽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 박용진
0: 네.
1: 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 이낙연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당원이나 또 지지자 여론조사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지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기 때문에 좀 자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청래 대표한테 갔었던 그 당원 표심이 이번에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0: 그렇죠.
1: 정말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데 왠지 정청래 대표랑 어울려 보여가지고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하는 표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정 대표가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그만큼을 당원 투표에서도 뒤처질 거냐? 저는 그것보다는 좀더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김수인 평론가님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많은 분들하고 평론 같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유시민 씨 발언, 김어준 씨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거나 옹호를 하거나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평론가 중에서?
1: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시청자 입장에서, 청취자 입장에서 접한 방송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쪽에 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는 왜 그렇게 된지는 알것 같습니다.
0: 왜요? 왜?
1: 김어준 씨, 유시민 씨가 더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불만이 더 오래 축적이 됐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대통령을 활용하는 네, 대통령이 또 정책도 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는 건데 일단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몇개 뒤져보면은 사람마다 물론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싶은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쪽은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 사람들은 좀 끝나야 되지 않나. 이런 심리들이 좀 폭넓게 그러니까 중도층, 보수층에서부터 이제 진보층 쭉 폭넓게 나와 있고 좀 예외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보수층까지 포괄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0: 네.
1: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져올 자 누굽니까? 정청래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일본 대 스웨덴에서 일본 응원했듯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쪽은 이제 완전 그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 그쪽 정도인 거고,
0: 네.
1: 예,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김어준 유시민은 싫어. 이것은 또 비슷할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그런 측면에서 좀 김어준 씨, 유시민 씨가 상당히 위기다.
0: 위기예요.
1: 예, 그렇게 보입니다.
0: 윤희영 대표님,
1: 네.
0: 그 유시민 씨의 참전이
1: 예.
0: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2: 일단
0: 보세요?
2: 뭐 고정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여전히 주긴
0: 근데
2: 하겠습니다만은
0: 반발이 엄청 심한
2: 오랫동안
0: 것
2: 왔는데
0: 같아요.
2: 그렇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묘한 정서가 정답이 어딘지 모르지만 약간 과한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제 과유불급인 선거에서도 많이 영향을 주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심리를 당원들한테 불러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러면 정권 자체가 위기가 되고 진영이 분열되고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지 않을까. 선거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김장현 기자님.

0: 멘트로
1: 네.
0: 마무리할게요.
1: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때 동교동과 싸울 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서 동교동계를 몰아낼 수 있었는가? 그럼 동교동계는 그만큼 무능했기 때문에 밀려났나? 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86세대가 이제 사회 진출하면서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86세대 그리고 유시민 씨 그리고 친노 세력들이 주류가 된 것이고 이제는 시대가 20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바뀌어서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그러네. 스스로 만들 정도의 힘이 있을까요?
0: 아니
1: 그러니까
0: 본인이
1: 이제
0: 얘기함으로써 나는 이제
1: 네.
0: 뭐 물러날 사람이야라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인식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2: 네.
0: 드네요.
1: 전 저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지역은 3일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 25도,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정체도 서행으로 흐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아직 밀리는 곳이 많아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마포에서 한남대교 구간 밀립니다. 일산 쪽은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막히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가량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작업 시작된 곳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미사 구간, 갓길을 이동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법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인 어젯밤 한 총리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습니다. 지난 7일 한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23일 만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한 총리의 임명일자는 오늘입니다. 한 총리는 지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질 문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에선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등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계파 갈등을 수습할 통합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는데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나눈 얘기도 자연스레 전할지 주목됩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의 한병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장 유동수,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국방위원장의 진성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이광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마음대로 해보라며 콩고물 나눠주기식 일방통행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위원장 선출 상임위 11곳에